0: 박물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긴급 구조대의 배트가 추격 끝에 도둑을 붙잡고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1: 어딜? 저는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2: 네, 언제나 하시는 분들을
3: 찾아. 멋있는 척도 여기까지다.
4: 다니, 다니.
3: 이제 오는 거야?
4: 응. 오늘 힘들었지. 아까 뉴스에서 봤어.
5: 나보다 범인을 잡은 패트가 힘들었지.
4: 난 언제쯤 패트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
6: 얘들아!
7: 여기!
8: 혹시 오늘 택배 온 거 없었어?
4: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8: 아, 그게.
6: 왔다! 여기!
4: 여기!
6: 드디어 왔다!
4: 대체 뭔데 그래?
8: 날 스타로 만들어줄 엄청난 보물이지.
5: 그런데 왜 모모랑 비비 대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지?
4: 안녕 얘들아.
5: 모모!
9: 안녕.
5: 그 드론들은 뭐야?
4: 요즘 택배가 많아서 드론들이 도와주고 있거든.
5: 그렇구나.
4: 난 배달할 곳이 많아서 이만 가볼게.
9: 안녕.
5: 잘가 모모. 또 만나.
8: 우와, 이거 최고인데? 캄캄한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야간 촬영 기능!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 확대 기능!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는 순간 도착 기능까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놓치지 않고 카트비에 담을 수 있지!
5: 얼마나 대단한 걸 찍으려고!
8: 예를 들면 구조대의 멋진 모습 같은 거 말이야. 분명 조회수가 폭발할걸.
4: 패트! 우리 정말 멋졌어요.
10: 패트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1: 감사합니다.
11: 수고 많았어, 패트. 그럼 내일 봐.
1: 수고했어. 아무도 없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 빈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출발해요. 이제 자볼까?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코스 타이어.
1: 다음날 하트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페트.
2: 잘 주무셨죠?
0: 너도 어제 봤어?
3: 진짜 웃기더라.
4: 페트, 다들 널 보고 웃는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있나?
5: 우와, 응? 페트다! 페트! 방귀 끼워주세요!
3: 방귀라고? 무슨 방귀?
0: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는 방귀요!
6: 어제 방귀 끼웠잖아요! 다 봤어요!
7: 우린 마저 순찰을 해야 해서 이만... 저게 다 무슨 소리야?
3: 글쎄... 신호 위반이야. 여기가는 중앙.

0: 씨, 잠깐만 정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떡해?
1: 길이 너무 막혀서요.
0: 길이 너무 막힌다고
1: 잘 내리지 마.
0: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엔
2: 출발해요.
0: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3: 글쎄.
1: 배트! 선물이에요. 패트가 좋아하는 하트무늬예요. 안대랑 같이 쓰면 잘 어울리겠죠.
3: 패트, 너 하트무늬를 좋아했었어?
0: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어?
4: 순찰 끝. 이제 좀 쉬자.
5: 어? 어? 어? 무슨 일이지?
6: 얘들아.
5: 얘들아, 다들 뭐 보고 있어?
7: 저거 좀 봐.
5: 저거 패트잖아. 패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0: 이상, 사이렌을 울려.
5: 로키, 언제 이런 걸 찍었어?
8: 뭐? 저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 어?
5: 하지만 네 카티브 채널에 올라온 이상, 영상이잖아.
8: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0: 로기? 네가 내 영상 찍어 올렸지?
8: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0: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4: 로기, 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8: 맞아. 캄캄한 곳에서도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흔들림 방지 기능도 있어.
4: 구조대를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는 말도 했었고.
5: 맞아.
0: 역시 로기, 이래도 발뺌할 거야?
8: 그건 웃긴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전 어젯밤에 계속 차고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9: 로기 말이 맞아. 그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8: 들었죠? 제가 아니라고요.
4: 하지만 로기가 가장 의심되는 건 사실이야.
7: 의심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4: 저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7: 영상?
4: 아, 그래!
10: 막힌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불엔 멈추고.
4: 타유,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5: 분명히 영상 속에 증거가 있을 거야.
4: 저건!
5: 로기는 범인이 아니에요.
4: 뭐?
5: 하나 누나,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주세요.
9: 알았어.
5: 잠깐! 바로 이 장면이에요!
4: 범인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0: 화면엔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5: 영상 안에 거울을 보세요!
0: 저게 뭐야?
5: 지금 멈춰요!
0: 저건...
5: 맞아요! 패트를 찍은 범인은 바로 드론이에요!
0: 이럴 수가...
4: 로기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9: 역시 드론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지금 보여줄게.
7: 드론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9: 이제 깨끗하게 삭제했으니까 걱정 마.
0: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로기.
4: 나도 미안.
11: 타요,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4: 대단해, 타요. 이번에도 맞췄어.
5: 뭘? 거울에 비친 드론을 발견한 것뿐인데.
0: 타요, 네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타요.
4: 이번에도 난 아무것도 못 맞췄네.
8: 와! 어? 얘들아, 패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4: 우와, 카튜브가 온통 패트 이야기뿐이야.
11: 영상을 보고 나서 패트가 오히려 더 좋아졌대요.
0: 뭐라고?
8: 다들 패트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좋지만 패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대요.
0: 뭐, 내 매력이 다양하긴 하지.
9: 타요, 해킹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만 해.
5: 네, 저 바이러스는 전에도 봤던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을 꼭 찾아야 해요.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 다행이다.
2: 안녕, 트래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0: 응.
3: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구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래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래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부르니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또 운다!
3: 병아리!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부르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0: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후! 얘들아! 부릅니다. 이거 봐라.
6: 그게 뭐야?
3: 짜잔!
6: 우와, 병아리다!
3: 귀엽다. 숨어버리는데?
7: 어? 그래?
3: 리아가 놀자.
7: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
1: 우리 그냥 축구나 할래?
3: 그럴까? 부르니, 너도 축구할래?
7: 축구?
3: 알았어, 나도 축구할게.
6: 와, 축구다!

0: 트래킹!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킹.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주려고 들렀어.
2: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4: 그러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1: 그게 아침에 말이야.

0: 뭐? 부르니가 트리키의 병아리를 데려갔다고?
1: 부르니가 울면서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대.
0: 그런데 트리키는 막상 병아리를 보내고 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2: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3: 얍! 슈!
0: 드리자!
3: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2: 으아! 꼬리다!
3: 막을 수 있었는데.
4: 부르니!
3: 형!
4: 이제 집에 가자.
3: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떡하지?
5: 무슨 일이야?
3: 병아리가 없어졌어!
4: 뭐?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3: 형, 어떡해!
4: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1: 진!
2: 어서와!
6: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2: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4: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2: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4: 응.
3: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6: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어?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 응.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5: 응. 어?

0: 다람쥐였네.
1: 거미였잖아.
2: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0: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2: 그래? 어? 어? 여기 뭔가 있어. 으아! 개구리였잖아.
3: 어? 혹시 저기 있는 건가?
1: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3: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0: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2: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3: 응,
2: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3: 좋아.
2: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3: 정말?
2: 여기서부터

0: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1: 가보자. 응. 저기 뭔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저기였잖아. 찾았다!
2: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1: 응, 여기 있어.
2: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0: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2: 고마워. 오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3: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4: 잘했어, 삐아가.
5: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3: 네.
0: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4: 안 울어. 저래 키워 병아리 키우겠다고 떼써서 미안해요.
6: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3: 네.
6: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2: 정말요? 해볼래요.
6: 그럼 날 따라와.
3: 네.
1: 두루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3: 그래, 기도 행복해 보여.
0: 병아리 가족도
7: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8: 맞아.

0: 발색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그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0: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 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2: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4: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2: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5: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4: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2: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2: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6: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1: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그래!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2: 누나!
0: 그것 봐! 맞지?
3: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6: 스케이봇 변신 완료!
0: 기가 밀다! 뒤쫓아!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7: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3: 아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할 순 없어!
1: 멋진데?
2: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전해!
0: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0: 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1: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밀려! 임무 완성!
1: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5: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6: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5: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7: 저게 뭐야?
5: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해요.
1: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0: 그만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던 출동!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다 출동!
0: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0: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5: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1: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5: 사탕을 보면
1: 관두자.
0: 또 다른 방법 없을까?
6: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1: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0: 조가지들이야! 아,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네이븐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야!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 악한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라. 와!
0: 안돼!
1: 손이 크자, 손이 크자.
0: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3: 안녕, 난 메일이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4: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대박! 이걸 끼면 투명인간이 되는 거야? 아무도 날 못 본단 말이지. 그렇다면...

0: 완전 재밌었네. 어? 아, 목마르네. 그냥 건너.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건너도 되겠지.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딱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 나는 지금 투명인간이잖아. 안 돼,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잖아. 괜찮아, 안 들키면 되지. 아무도 모른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해도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면 양심을 지켜야 할까?
1: 이게 사람이 원래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숨기고 있으면은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2: 그치,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거지.
3: 단자칩이 떠다닌다고 신고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1: 사장님이 안에 없죠.
3: 아니, 없어도 막 길거리 막 단자칩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횡단보도를 딱 건너고 막 가버리면은 이제. 나는 그 깔끔하게 계산을 하자라는 의견은 마음속에 약간 양심, 아까 말했던 양심이 하는 말 같고, 두 번째 그냥 훔쳐도 되라는 말은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 교도소 간 사람이 텔레파시로 야 너도 교도소 와 빨리, 그러니까 빨리 훔쳐봐, 약간 그런 말 같다.
4: 네가 방금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게 양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반대말은 이기심이 생기지.
3: 그래? 응?
4: 처음에 네가 양심을 따르자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타심이고, 양심을 따르지 말고 그냥 나의 이득을 취하자, 이거는 이기심.
1: 솔직히 후자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심과 욕망.
5: 학교가 끝나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는데 막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로 누가 만지고 있는 거야. 이제 찢어지기도 했고 좀 뭐가 묻어있기도 한데, 이걸 안 말해주면은 내 양심에 좀 찔리는데 이건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지우야, 넌 지금 학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잖니, 빨리 가야 해.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아.

0: 내가 딱 피아노 학원에 한 시간을 쳐야 됐어.
1: 네.
0: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면서 돈을 쓰셔가지고 하셨는데, 피아노 학원은 가야지. 나중에 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마음속이랑, 아이라, 그거 하나 빼먹는다고 너 큰일 안 나. 그냥 오늘은 즐겁게 놀아. 이런 마음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유의할 게, 걸리면 등짝이고, 안 걸리면 꿀인데.
1: 야, 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2: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없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막 생각들에서 따서.
1: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도와주든 내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0: 스스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2: 만들어가는 거지.
3: 주인공이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어도 얘가 망설였을까?
2: 그런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0: 이게 뭐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냠냠.
2: 그런 개념이나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거나 결정을 내릴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0: 학습 데이터가 없어.
4: 그럼 후천적이 그냥 후천적 만능이 되네.
0: 근데 사람들은 양심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봐야지.
5: 나는 일단 아무도 모르고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뭘 훔치고 나갔어. 그러면은 나는 마음 한켠에 일단 불편하고 무어지고 적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서.
4: 그럼 나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2: 응, 당연하지.
4: 왜 불편한데?
5: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 사고 나가는 게 규칙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원래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난 그래서 마음이
4: 그거는 불편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 아닐까?
2: 처벌에 대한
4: 불편과 두려움이랑
2: 두려움이지.
4: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근데 애초에 훔치면 안 된다의 이유가 처벌이 있으니까 안 훔치는 거거든? 싱가포르가 엄청 깨끗하잖아, 그 도로랑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깨끗하냐면은 그냥 그껌 씹어도 경찰서에 잡혀가고, 아니, 진짜 뻥안 치고, 껌 씹어도
1: 그러니까.
4: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정도로 처벌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해. 근데 그 처벌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안 뺏을 이유가 없잖아.
0: 나도 동의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양심이 세상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봐봐. 훔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은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생산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필요한 건 훔치면 돼. 그럼 나중에 세계는 망하겠지. 생산자가 아예 없어지니까.
2: 마비효과처럼? 그럼 처벌로 인하여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4: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불이익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양심을 지키게 되는 거지.
2: 그러면 내가 도둑질해서 그 주인의 것을 앗아간 건 주인한테 손해를 안기는 거잖아. 사실 타인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훔칠 거야. 현금으로 내가 애기 때 계산을 많이 했거든? 1,700원? 그 정도짜리 물건을 계산했는데, 2,000원 냈으니까 300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400원은 실수로 적어려가지고 나는 그냥 100원 다시 돌려드렸어.
3: 양심을 지킨 게 후회됐어?
2: 솔직히 나는 양심을 지켰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보람이 느껴져서 모범시민 막 그런 착한 사람이 된것 같아가지고.
0: 똑같은 경우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돼지바가 600원이거든? 계산을 딱 했는데 거스름돈이 원래 100원으로 400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100원 3개랑 500원을 하나 뱉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계에 쑤셔놨거든? 그러면 난 일단 100원의 경제적 손익을, 손실을 봤어. 하지만 내가 양심을 지켰다는 것에 좀더 좋은 감정이 들었어.
2: 우리 둘의 경우는 사장님께 이익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사회적인 이익으로도 칠수 있지 않을까?
0: 그치.
4: 그게
0: 이익을
4: 모두를 위한
0: 위해
4: 일이니까.
0: 그냥.
2: 그치, 공통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심이니까.
1: 양심은 약간 세계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법 같은 거예요.
4: 하긴 나 자신도 사회니까.
3: 양심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거야? 사회를 위한 거야?
2: 모두를
1: 둘 다.
2: 위한 거죠.
1: 모두를 위해서. 그냥 둘
4: 모두.
1: 다.
4: 이건 딱히 말할 필요 없는 게.
0: 에브리 둘 다.
2: 이거는 그냥
1: 거의
2: 답이 간단 명료해.
1: 공리야. 거의 공리야.
2: 나도 결국 사회고. 사회에 소속되어
1: 내가
2: 있으니까.
1: 사회고 사회가 나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없어요?
0: 주머니에 뭐가 있어?
1: 초코볼? 초코볼?
6: 힘을 원하십니까?
1: 거절하기
4: 가자, 가자, 우리 덕분에 가자, 대표로 우리끼리.
1: 야, 왜 잡종너야?
4: 살았어, 살았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2: 왜, 어디 갔어?
0: 알았어, 얘.
4: 아무도 없어.
0: 야, 아이 거, 요구르트 내 거.
4: 야, 누가 때렸어?
0: 와.
1: 요구르트
4: 같은데?
1: 요구르트 같은데?
2: 국가에다.

0: 기증하겠습니다.
1: 바로 그냥 금판정사한테 가가지고 한 돈에다 70만 원으로 두둑하게 돈 챙기겠습니다.
2: 갖다가 쓸 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0: 친구 놀래키는 데 쓸 것 같은데.
3: 네? 아니에요.
0: 유성 변조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숙제를 버릴 것입니다.
0: 모자이크 양성면이 꼭 해줘야 돼요.
5: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6: 시끌했죠.
7: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6: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8: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7: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9: 매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자.
10: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졸레.
0: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형아버지.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물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나라에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2: 닭고기가 튀기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배고파.
1: 잘 어울려.
5: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0: 거의 나왔어.
1: 아, 너무 좋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2: 아, 허리도 아프고 진짜.
3: 와, 자, 야, 생각보다 무겁다.
4: 까딱해.
0: 바깥 해야 돼, 바깥.
4: 아, 바깥 해야지.
0: 바깥 해야지.
5: 工作需要在九点之前完成，九点的时候我会上来检查大家的工作，啊，如果说工作完成不是特别理想的话，我们工资就没办法足额结算，啊，希望大家多多努力。이게 그럼
6: 시급 6천원인가 보다. 32안짜리.
7: 알바비가 좀 비싸잖아 이런 거.
2: 그 내가 밖에 나갈게. 내가 밖에 나가줄게. 그러면 되지. 아무래도 이거는 너는 못하잖아.
1: 터쳐. 아니 저 형은 겁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0: 추 나간다, 추 나간다.
1: 아니 조심해.
0: 추 조심해요.
2: 저총이부터 저총까지 있다.
0: 엄청 멀어, 엄청 멀어.
2: 그러면 이게 다리가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이 진짜 미끄러워.
7: 제가 직접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죠.

0: 너는 어디야?
1: 무서워. 밑에. 밑에.
0: 이게 사실은 이게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앞으로 가면 미끄럽거든. 이게 앞으로 가면 이게 미끄러. 이거 봐봐.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1: 하지마.
0: 너무 미끄러워서 뒤로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해, 이게. 엄청 미끄러워. 그렇지, 그, 동작 바꿔서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물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이거 좀 빨리빨리 하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알바비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다 비슷해요, 가격이?
1: 똑같대?
0: 아, 그래? 내가 제일 위험한데.
2: 와, 저기 선배님들 창문에 매달려 있어, 다.
0: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1: 대단한 진짜. 거야.
0: 야, 그거 물 줘, 물, 물.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 가지, 뒤에 가지. 좋아.
1: 둘이. 무슨 꽁트를 찍고 있는 거야, 저 둘은?
0: 아, 좋아, 좋아. 딱딱. 여기, 여기 한번 올래?
1: 쉬쉬. 쉬쉬. 아, 또. 선배님이 또 세수건 갖다 오셨어. 아니, 코치님이 잘생기셨더라고.
3: 아, 그 친구?
1: 안녕하세요.
3: 일어나서 몇 분도 안 되네.
1: 에? 아, 나 저 코치님이 찾을 줄 알았는데. 깨끗해지죠? 씨씨. 닦어. 선생님 걸레를 왜 자꾸 주시는지 선생님 나 좋아하시나? 미치겠네? 왜 자꾸 걸레를 갖다 주시지? 마치 누가 시킨 것처럼 걸레를 자꾸 갖다 주셔.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0: 야, 이거 하트까지. 와, 너무 덥다 진짜. 미끄러워 이거.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을 거야.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밑에 보면 안 돼. 위에 봐야 돼. 위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서 해야 되게.
2: 옆을 안 보면 돼.
0: 이게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무섭네. 여기. 대박이다.
1: 우와! 강 두 개가 만나는 게 어디라는 거야?
2: 무슨 강 만나?
0: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 이쪽이 좀 녹색, 저쪽이 좀 약간 브라운색.
1: 그러네.
0: 이게 강이 맞아서 그런 거구나.
2: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여기서, 우리?
1: 오케이.
2: 아, 이 바깥 벌려고 이렇게까지 한적 있어요?
1: 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본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
2: 나 알바 13개 했거든? 이게 제일 힘들어.
0: 이게 힘들다고?
2: 정신적으로요.
1: 그래.
0: 아, 그럼 밖에 나가면 1등이잖아.
2: 그건 힘든 게 아니고, 그거는.
0: 그러니까.
2: 기절하죠.
1: 기절해.
2: 병원 가야 돼.
0: 근데 좋은 기업에 하는 거야, 지금.
2: 형님. 내가 죄송해.
0: 살려주세요.
2: 미안해.
0: 이거 빼자.
1: 빼자.
2: 내가 잘못했어.
0: 너도 이렇게 좀 경험해야 좀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게.
2: 하지 마요. 제발. 왜 이래. 진짜 하지 마. 왜 이러세요, 형님? 목숨이 두 개예요, 형님은?
0: 아니야, 두 개가 아니라.

0: 아니, 구멍 나겠어.
1: 오빠 괜찮아? 안 무서워요?
2: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그래도
2: 그렇잖아.
3: 한 시간 있죠. 와,
2: 아이고, 싸긴 싸다.
3: 이 정도는 한 시간에 한 3천 원, 아니 3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2: 10m, 10m.
1: 10m.
4: 저기 다 짜요.
1: 짜요.
2: 어, 더 다 거의 왔다.
1: 거의 다 왔다. 어.
4: 처음부터 괜찮았어.
1: 확실히 나지.
4: 진짜.
2: 그렇지.
4: 어. 옆에 보는 것까지 가는.
2: 그렇지. 야, 여기 서서 이거 하자.
4: 에?
1: 손뼉 밀치기. 어, 이거.
4: 왜 죽이고 싶어요?
2: 아니, 살리고 싶은 거지.
5: 好，今天时间差不多了，然后我接下来就对我们的今天一个劳动成果。还可以，做的比较。
4: 我一打，我不得打，难干，我怎么？
1: 喂，过来说。
2: 啊，就对。
5: 我们接下来的话会去到我们的就是下面一层观景台。
2: 啊，对，啊，여기서끝나는거아니네
4: 이거하나먹으면딱좋겠다우리끝나
1: 아아이스아메리카노한잔딱먹으면딱이지
4: 목이너무마른데
1: 나도미치겠어준민아
4: 물도안주나설마
1: 물도포함이지식비모든식비가이제우리가벌어서
4: 물도저희물도안줘요저희물도다먹어야돼요
6: 물도먹는거라서사드셔야돼요
7: 저희는물한모금나사드리려고해요
4: 아아이거지금돈이없는데어떡해목마른데지금양쯔강도마시고싶은데
1: 양쯔강마고큰일나
6: 어제아끼셨어야돼요
8: 이거는너할수있나
9: 내생각에이게밑에보이거든이거는닦아야되는것같아느낌이

0: 진짜 나 거짓말 아니고 원래 올라가지도 않거든 이런 거. 응. 근데 하고 와서
1: 할 수 있어?
0: 별로 안 무섭게 느껴져.
2: 밑에만 안 보면 괜찮아.
0: 아니 나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하고 와서.
3: 我们从那里面那个最上面那个顶端那个位置，然后一直拖下来，然后
2: 안쪽에서 바깥.
4: 就是这个玻璃的擦拭，然后还有围栏栏杆的玻璃，然后一直擦拭。
2: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준빈아, 넌 이게 무서워? 아깝게 더 무서워?
0: 이건 아예 안 무서웠네.
2: 진짜? 난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데.
3: 나하고 다 마와라지고, 나하고 이제 엄마 샤민데. 에이,
2: 잠깐, 잠깐, 좋아요.
0: 어? 이거 오케이? 이렇게? 이거
3: 하. 잠깐, 샤민데, 저 비행장.
0: 예,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하.
2: 준빈아, 혼나고 있니?
0: 아니, 선생님, 구석구석 해야죠.
3: 네.
0: 아, 하고. 아, 오케이.
2: 운동할 때도 선배님들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듯이 여기도 그게 다 있는 건가 봐.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선배님한테 걸렸어.
0: 이제 혼날 때 됐어, 혼날 때 됐어.
1: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여기로 닦았어요. 여기로 닦았는데 여기는 이게 안 돼요. 아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고.
2: 왜 또 싸우는 거? 왜 싸우는 거?
1: 거기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 나는 여기까지 했어.
3: 여기까지. 여기
1: 여기 여기 이게 이거는 밖에잖아. 거기까지 다 했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2: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은 중국말로 싸우고 한 명은 한국말로 싸워. 돈 벌러 와서 왜 싸워? 아 너무 웃기네.
3: 에이, 네. 에이, 네네네, 就是这个姿势，然后拖他。 你之前是做什么的？
2: 저 가수라고 좀 저래주세요.
3: 아, 가수, 可以 唱首歌吗？
1: 왜? 왜야? 네가 노래 부른 거 알아?
2: 아니 내가 가수라고 그랬더니 아~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0: 级棒。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1: 哦，你的中国话说得很好哎。
0: 好，谢谢。
1: 好好，我们赶紧那个开始热吧，热热。
0: 好好，谢谢。
1: 哎，对对对，就是这样嘛。
0: 谢谢。
1: 哎。
2: 조금 그래 물이라 있으면 좋죠. 근데 물도 사야 되잖아 우리 더는도.
0: 물도 사 먹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그래? 해갖고 물도 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 한 잔만 먹고 싶다.
1: 에이, 对对对, 就是这样的.
0: 谢谢. 저 오픈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3: 아, 안 무서워. 극복한 것 같아요.
4: 오, 잘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3: 형, 언제 무서움을 느껴봤어요? 무섭다는 거?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5: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3: 무서움을 언제 최근에 느껴봤어요?
2: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아,
3: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2: 유리는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줬어. 이거를 만져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지잖아.
0: 그렇지.
2: 이런 거는 진짜 좋아.
0: 깨끗하다, 깨끗해.
2: 깨끗하게 줬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차이 안 난다. 그렇게 크게 차이, 진짜.
3: 그러니까 확실히. 유리가 티가 안 나니까 매일 닦아야 되는 것 같아.
2: 매일 닦아야 되고 이게.
0: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해외 와서 처음으로 지금 밥값을 벌려고 일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크다. 난 이렇게 높은 데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야,
2: 맞아 맞아.
0: 이제 아껴 먹어야 돼. 우리 아껴 먹고 진짜.
3: 여행비는 따로 있으니까 연비를 좀 더 쓰고 밥은 좀 아껴 먹어야겠다.
2: 그래도 진짜 많이 고생했다 오늘.
0: 고생했어요
2: 오빠.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좋아졌어.
3: 저는 물도 안 줄 줄 몰랐어요.
6: 接下来我就为你们今天的劳动付出。啊啊，一个
3: Q 了 Q 了 넣어주는구나.
2: 그렇지 그렇지. 나는 현금에서 받는 줄 알았어.
0: 나도 나도.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2: 들어왔다.
0: 와, 谢谢.
2: 谢谢.
6: 그렇지.
0: 이제
3: 한 3시간.
6: 아, 우리
3: 진짜. 와, 이거 밥값 하기 힘드네.
0: 밥값 하기 힘들어. 남의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3: 밥값을 해야지. 이름 잘 지었네.

0: 여기서 이게 다 벗어야 되는데.
1: 에?
0: 아니, 다 벗는 거 아니고. 바지. 양말이야, 양말.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요?
2: 발만 하얘네.
1: 발이.
3: 그러네.
1: 발이 왜 이렇게 하얘?
0: 안 타서 그래.

0: 나영진이랑 똑같아.
1: 발은, 그러네. 발은 나영진 같은데.
2: 이게 올라와서
3: 온도非常高，还要把它。이게
2: 여기
3: 온도，我们把它摊量，摊量，冷却到冷却到刚才我们看的那个温度，然后再半取，半取了之后收，就是再把它铲到这个堆子上面去。
2: 이거 끌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예쁘게 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0: 우와, 저 뜨겁, 엄청 뜨겁겠다.
2: 우와, 이거 봐봐.
1: 엄청

0: 뜨거워. 엄청 뜨겁네. 와,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1: 뜨겁지? 진짜 뜨겁다니까. 조심해야 된다.

0: 좋아, 좋아.
1: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할 때 이게 들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아.
0: 아, 여기다가.
1: 여기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서.
0: 이렇게. 아.
2: 이렇게
0: 지를 때, 지를 때.
1: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받아.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허리 안 아파.

0: 장난 아니다.
1: 제가 싸가.
0: 이거 저를 이렇게 해라고. 아, 오케이.

0: 밤에 밥 먹인 이유가 있네. 이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점점 이제 많은 근육을 쓰게 되니까 다음 날이 기대되는. 그리고 누적됐어요. 그래도 난 몸을 안 쓰니까. 성훈이 형은 몸 맨날 쓰던 사람이니까 알이 안 베긴, 난 알이 다 베겼어. 알 베기고 그다음 마라 계속 때려가지고 장압 배 아프고. 저 화장실 세 번 갔어요 오늘만. 조만간 쓰러지지 않을까. 말아 일하고 말아하고 일하고 말아 먹고.
1: 혹시 말아 아니어야 돼.
0: 아, 나 간식 할 것 같아요 이제.
1: 간식 한다고 혹시 말하면?
0: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0: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결국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를 알려준 선배님들이 참 감사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게 그래도 기분 좋게 일하면 좋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이 된다, 산이. 그 펼쳐져 있던 게 하오.
1: 와, 저 형이 못 알아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동화가 잘 돼 있지? 이렇게 와서
2: 여기서 나와. 아, 이렇게 식으로 저 와, 술이 나온다 이제. 우지야 마셔 봐 봐.
0: 선배님. 선배님.
3: 있어 이제.
1: 어때?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대박이네.
7: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맛있어?
1: 맛있어.
0: 오.
1: 어, 근데.
0: 근데 어, 그...
1: 아, 식도로 내려가. 뜨거워.
2: 아. 그. 근데 술 세? 그러면.
1: 양주 술 처음 세? 먹었을 때 느낌.
2: 아, 그럼 술 세긴 세구나. 어. 이건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0: 이건 그러면 몇 도, 몇 도 정도? 와. 진짜 싸다. 하지 마요, 바사지.
1: 80몇 도.
0: 예. 진짜 싸다. 와.
1: 오빠 80몇 도야.
2: 어, 세다. 그냥 알코올이야, 그냥.
0: 세다, 끝이에요?
2: 아,
0: 세다. 원래 80도짜리 마셔요, 형님?
2: 근데 80도는, 근데 나는 98도까지 먹어가지고.
1: 아유, 안 돼, 안 돼.
2: 아, 근데 와. 80도 세긴 세네.
1: 갓 나온 거잖아.
2: 조금만 마셨더니.
0: 취한다, 취해. 아,
1: 정훈이 오빠는 여기서 한 10년 한 사람 같더라니까. 아유, 깜짝이야. 아, 오빠 누워 계셨구나.
3: 지금 뽑으면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1: 또 정훈이 오빠지? 치! 그럴 줄 알았다.
3: 근데 뭐 하는 사람인 거 같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원인 거.
1: 진짜 안 어울려. 오빠 회사 생활 해본 적 없죠?
2: 없지.
1: 오빠 컴퓨터 만질 줄 알아요?
2: 몰라. 아니 컴퓨터는 조금 있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
1: 아 핸드폰이 있으니까.
2: 없어져. 무조건 필요 없지.
1: 필요 없어. 아니 다음에 우리 진짜 그냥 오빠를 위해서 아프리카 가자.
2: 왜?
1: 핸드폰 없어도 되는 거.
2: 아 그러니까. 태양만 보고 움직이면 돼.
1: 진짜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잖아.
2: 어.
1: 사람들이 저보고 물개래요. 근데 왜 물?
2: 어 왜? 어,
1: 모르겠어요. 물개 같나 봐요.
2: 어.
1: 그거 근데 뚱뚱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빠?
2: 그렇지도 않지. 또 물개가 예쁘잖아. 귀엽잖아.
1: 좋은 말인 거죠?
2: 어, 좋은 말이지.
1: 준빈아, 나 이게 제일 빡센 것 같아. 이거 전신운동이야.
0: 화장실이 저거네.
2: 어?
0: 화장실이 이거네.
1: 그거야.
2: 어, 왜? 갔다 와.
0: 저거 잘 못 사서.
1: 아니, 너 이렇게 까다로운 애가 세계여행을 어떻게 다닌 거야? 어?
0: 진짜 급하면 싸요.
1: 그럼 아직 안 급한 거야. 절실하지 않은 거야.
0: 그러니까 조금 더 절실해져야 될 것 같아.
1: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 알겠네. 일찍 일어나고 이게 온몸을 다 쓰니까 잠이 오네.
4: 酿酒是个体力活啊更是一个技术活啊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밥값을 해야 또 이게 예, 할 수 있는. 오, 월급 받아야지 우리.
5: 친구라.
4: 우리 3시간 한 거 받아야지. 잘 좀 쳐주세요.
1: 또 이브치, 또 이브치. 사장님. 888위안? 888위안. 그럼 얼마예요?
4: 16만 원이죠.
1: 16만 원? 오!
6: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너야.
5: 너무 많이 주시는데?
7: 아니야, 돈 너무 많이
5: 줘. 왜, 전지요, 쌍구. 싸지, 양조, 모두.
7: 저쪽이 커.
8: 우리가 그
1: 힘든 일이라고 세다. 또 우리를 주신 거네.
5: 그래서 왜 저희 기분이 많이.
6: 아유. 여러분은 좀 셰셰, 셰셰.
2: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4: 아이고, 네. 살람알레이쿰.
2: 살람알레이쿰. 여기 들어가면 되나?
4: 우와, 뭐야, 이거. 저 빛 들어온 것 봐.
2: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4: 이 빛이 대박이다. 우와. 이게 뭐야, 여기? 미쳤다.
9: 나 노멜라 칸타와의 힐링산.
4: 우와.
9: 125. 네, 에헤나 미스타갈. زي الفراعنة أنا كنت بشتغل زمان بقالها 125 سنة
4: 형님이 찾던 옛날 게 여기 있네요
9: يعني ما بشتغلش زي هناك زي المسابقة الكبيرة دي علشان احنا بنسبق من 5 كيلو

0: 내가 도와줄게. 라라라라. 이 하연이. 보스. 보스. 아이. 아이. 아이.
1: 와. 어렵다.
2: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1: 몰라.
0: 깨다. 깨다. 깨다. 깨다. 깨다. 엠씨 깨다.
2: 깨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깨다.
0: 깨다.
2: 너.
0: 뭐 이다 해. 아 해.

0: انا عايز الف
1: ولمني
0: انا عامل كده. بص
2: 되게 우리 선배님들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Get up to step in. 다르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은데.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아, 여기.
0: 오케이.
1: 올로 바이러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0: 와, 대 힘.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아, 넘버 원. 아들 럭다. 보스 이기. 에헤.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형님?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돼.
0: 자, 저거를 왔어.
2: 오케이?
1: 와, 이게 돌리면서 우리 다 빼빠지고 있어, 여기. 그래서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하마.
1: 주.
2: 준빈.
1: 준빈.
0: 샤라프도 마스.
1: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그 사람에게 50년.
1: 50년?
0: 이제 러파해. 말하면 안 갈게. 아. 샬라, 케다. 샬라.
1: 손 줘서.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잘해.
1: 저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이 색깔이 나면 되는데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0: 아이고, 아주 안 갈 때 아니야.
1: 이게, 와, 이게 색깔.
2: 아, 괜찮아.
0: 아우자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0: 이 다이애나. 내밀자야하고싶 들어오자.
2: 어렵다.
1: 색깔 색깔 맞춰야 되니까.
2: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우와.
1: 자, 우리도 해라. 조금 틀려.
0: 조금 더
2: 해야 돼.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2: 똑같아. 만족하세요?
1: 한 번 더.
2: 오? 진짜 됐다. 이번에 됐다.
1: 아이스.
2: 아이스.

0: Okey?
1: Engeller rock. Hadi şu halde.
0: Aa iyice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2: 오 집어넣어. 오
1: 알레. 알레. 소유 알레 비아 카니. 알레.
2: 야 재밌다. 와 초등학생 노래한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 놀이하는 거야.
0: 아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3: 일단 알레.
4: 오
2: 말레 말레
4: 말레
2: 말레. 근데 선생님 손은 손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유 캔
0: 이게
2: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1: 녹색이다.
2: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1: 이거
5: 한 시간 해야 된다고?
2: 야 허리야. 아 가자.

0: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1: 거기.
2: 무하메살라.
3: 아이와 말리.
2: 무하메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0: 내 거 이거 집어 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볼게.
2: 근데 비슷해가지고.
3: 와.
2: 와.

0: 어쩌고?
1: 또 한 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여기. 진짜 뜨거워.
1: 야.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네. 자, 잡았어. 그리고, 네, 반대로 하고, 뺏을게, 뺏게, 내가 뺏게.
2: 이거 아래.
1: 자, 이제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2: 오케이.
1: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2: 그렇지.
1: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2: 불지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1: 나도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지금.
2: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3: 갈릭펠렌타비, 갈릭펠렌타비. 갈릭펠렌타비.
1: 뭐라고?
3: 갈릭펠렌타비.
4: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3: 갈릭펠렌타비.
4: 잘 하고 계셔서.
1: 뭐라고?
2: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카내는 것처럼 말하고.
3: 아이와케. 아이와케.
2: 됐죠, 아이와.
3: 아이와.
2: 아이와.
1: 으짜. 마지막, 마지막.
2: 아, 와, 마한마, 아이와.
3: 아이, 뭘 셀파? 셀파, 나
1: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0: velho.
1: Deu pneu, Igor.
0: Balancei a memória dessa pistão.
1: Quase maguei, ó. Vai ter.
2: 와, 대박이다.
1: 아이와?
2: 아, 뜨거워. 와, 빛이 진짜 두기네, 진짜.
1: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수레신 이런 느낌.
2: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었지?
1: 헤라클레스.
3: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1: 아, 예.
3: 오, 오, 오.
1: 없네. 진짜 가팔라요.
3: 아, 그래?
1: 와,
3: 와.
1: 조심. 와, 예쁘다.
3: 예뻐?
1: 어,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0: 올라오는 곳. 멀리
3: 올려자, 올리자.
1: 오케이. Okay. I got it.
3: 파이팅 해봐. 파이팅.
1: 오케이, 준비야.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떻게?
3: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1: 말랐어요?
3: 어, 완전.
1: 완전 말랐어요?
3: 근데. 조금. 그만. 살짝.
1: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3: 색깔. 아, 그, 뭐야. 양말 색깔.
1: 어, 그래서 좀 변했다.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3: 어.
4: 모사라.
1: 메이야.
4: 메이야,
3: 메이야. 메이야. 어, 사장님.
0: 아, 네. 또, 대또 나왔다.
3: 어, 어디. 아유, 감사합니다.
1: 우리 어땠어요?
3: 오늘 어땠습니까?
0: 자가로 과일 소매야, 메이야.
3: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1: 메이야래요,
3: 메이야.
0: 나? 난 막들 없네.
3: 이거를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0: 메이야, 메이야.
3: 메이야,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3: 아우, 예.
1: 슈크란.
3: 가자.

0: 와우. 아, 나이스. 오케이, 가자.
1: 아사발라이콤.
2: 야, 서브.
0: 우리가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2: 이거 이거
0: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1: 크루즈 따라가.
2: 야, 크루즈 따라가.
1: 크루즈를 따라가 봐.
0: 여기서 이제 장사,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아, 물건이 있는 거를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 예, 예.
3: 준빈.
4: 용빈.
3: What's your name?
4: 샴.
3: 샴.
4: See.
3: Nice to meet you.
4: Nice to meet you.
3: 장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안에, 위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No guest, no guest.
4: Yes, come inside, guest.
3: No customer.
4: Yes. Hello, hello.
2: Hello. Hello.
4: Hello.
2: Hello.
4: Hello.
2: Hello.
4: Come on. Woo! Everybody.
1: Hello.
2: Hola, ¿cómo estás?
1: Hola, ¿cómo estás?
2: Hasta la vista.
1: Hasta la vista.
2: Ah.
1: Ah.
2: Narf.
1: Narf.
2: Hola. Hello.
3: Bonjour. Oye. Konnichiwa. Ni hao, ni hao. 안녕하세요. 아, 목 쉬겠는데? 벌써부터 힘든데?
4: 아니, 헤레스, 비디오 왁싱은 끝내야지.
3: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Come come. Guess guess.
2: Hello.
3: 와.
2: Hey.
4: Everybody. 들라 아슬람 해.
2: 아.
3: 우리나라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지.
4: For me. Look in. Everybody. I throw.
3: 오. 오. 오. 오. 오.
1: 어떻게 받는 거야? 이걸 던지고 돈을 어떻게 받는 거야?

0: 우리 거. 어떻게 떨어졌어 선배님? 선배님 떨어졌어. 저를 들어 어떻게 선배님?
1: No problem.
0: Why?
1: Let's stick.
0: Yeah, 아, 알아서 온다. 아, 오케이.
1: Be careful.
0: Coming. 에이! 라미고!
2: 엄마, 나도 끝났어.
3: 너랑 다음에 가면 저거 해봐야겠다. 물건을 팔아보려고 내가.
2: 엄마, 나도 끝났어.
4: 쟤 I have no power. No power.
2: 와, 어렵다.
5: 땀 시끄러운 팬. 오케이. 좀 쉽지가 않네.
0: Good dress.
6: 질라봐.
0: Very good dress. Hello.
6: 잘 봐라,
0: 그럼 한 번. 저라 줄까요? Good dress. 에? China. 你好. 我叫李恩智.
7: 你好，我是中国人。一二三四。你好。比奥利亚。你好，你好。比奥利亚。你好。阿鲁巴，不要阿鲁萨。
0: 아스바라만토! 아미고!
7: 올라 두발리아!
2: 와, 사는 사람도 힘들겠다, 이거. 여기! 여기!

0: 야! 와! 어! 다른 쪽 가자! 다들 탑! 오! 와! 어! 너 꺼낸 자, 피디오! My innocent, okay? 갈라베야!
1: That was enough! Nice!
0: 다니야! Frank! Hey! 너 꺼낸 자, 피디오! My innocent, okay? 갈라베야!
2: 아, 안 팔리네, 오늘.
3: No money!
2: No money!
3: No money! Ah!
2: Oh.
3: Ah! Difficult.
2: Difficult.
3: Difficult.
2: Difficult.
3: Yes. 아,
2: 어려워, 노머니. 아, 또 새로운 제스처로 또 알아냈어.
3: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4: I see money. I see money.
5: Good. Brother, champ. How many item sell a day?
6: One day $5.
5: One day?
6: Yeah.
5: No one buy.
6: Why?
5: Nobody buy.
6: Can try buy. Life on kitchen. Every the same.
5: Ah, okay.
6: Inside, Cleopatra.
5: How much?
6: This one,
5: how much? $5.
6: Yeah,
5: ask question. I think expensive.
6: Expensive.
7: $4.
8: $4. $4.
5: Korean movie, yeah.
8: Please, 주세요. Por favor, por favor. $3. Brother, $3. $2.
6: Yes, that's my own there.
8: Just one buy, please.
5: Oh, he will buy, he will buy. He will
6: buy.
5: Yeah, yeah. One.
6: Show me this, show me. Try, show me.
5: Wow.
6: Ah, nice.
8: $2. $2, please, $2. 남는 거 없어요, $2. 핸드메이드. I'm student.
2: 안해.
8: 빨았어.
5: Okay.
8: Thank you. I love Egypt. Thank you.
6: That's a problem. It's down here, not a problem.
5: Finally, we got one. 야, 이거 하나 팔기 힘들다.
2: Stress. Stew.
9: Bravo.
2: Bravo.
9: Bravo.
2: 생명.
9: 아베.
2: 아메고.
4: 슬라.
2: Hey, senor! Senor! Sequeiro!
9: Oh! Ah, tá, tá, fiz luz, né?
2: Ok.
9: Ah, tá, fiz luz, olha.
6: Está ligado, olha.
9: Aí, obrigado, aí, obrigado. Gracias.
8: Enzo, já parou?
2: 우리 하나!
8: 하나 팔았어. 나도 하나. 얼마 왔어?
2: 몰라, 몇 달러인지 몰라.
6: Show me this one. Show me.
2: Oh!
6: And this one. Oh! Excuse me, for my friend, nice, good.
5: 거의 빌었어, 사달라고. 제발 사달라고.
8: 가자, 팔아야 돼, 우리도.
0: 예!
8: 1달러?
0: 야!
8: 와, 쉽지가 않다, 이거 진짜.
0: 코리아, 너 차이. 야! 야, 하자, 바토리아, 오토임, 카트나 타니.
8: 야, 나한테 팔면 어떡해.
0: 히어, 노 마니.
8: 야, 노 마니. I'm right now. 아니, 나 손님이 아니라니까.
3: 빨리 스파니아.
2: 프리리.
3: 코리아 빨리 스파니아.
2: 코리아?
3: No, no, 스파니아.
2: 코리아?
3: 땀맥 뒤에.
2: 차이나. 재팬.
3: 아.
2: 재팬. 아. 여기 일본 사람 있어.
3: 나라도 비슷하네.
2: 여기 일본 분 계세요.
3: 나라도 비슷하네.
7: 일본 사람 있다고? 일본 친구 있어? 고고고고고고고 브로.
2: 고니치와 고니치와.
10: 야 프렌즈 야.
2: 추. 야노시오 허스밴.
7: 고니치와. 일본 から데스카. 누구 から 고라레탄데스카. 그런데 이런 거 이리마센카? 이리마센카? 소까 소까 이집트에 살고 있네. 좋은 여행이요.
0: 바이바이.
7: 바이바이.
0: 야라 환나.
7: 와 엄청 덥네.
2: 아미고. 세뇨 올라 올라.
5: 올라 꼬마 에스타스.
8: 아 뭐 아파. 이제 막 복수를 안 나온다. We just sell just one. It's okay?
11: Not a problem.
8: Why no problem?
11: Why not a problem?
8: Big problem, big problem.
11: No, big problem.
8: I want to sell more.
11: I don't have inside for the people, no, I have money.
2: Yeah! Yeah. 우와, 겁나 무겁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7: 바보!
0: 아, 피쉬 하자, 나 다 푸쉬 안 놓아.
7: 오이 오이 아 덥다
2: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
7: 근데 날씨가 사실 엄청 덥더라고.
2: 어, 와
5: 손님이 없어.
2: 손님이 없어.
5: 아 진짜 빌어서 팔았어요. 모은 게 나 저 저는 하나 팔았어요.
2: 나도 하나 팔았어.
5: 저 3,000원 벌었어요.
2: 3,000원? 나는 확인을 못했어. 와. 근데 우리 저기 티처가 말하기를 20불 들어있다는데요?
5: 오. 20파운드겠지?
2: 20파운드인가?
5: 20불?
7: 20불이라면 우리 3만?
2: 20불? 20불이 들어있는데.
7: 와 진짜?
2: 응. 팀 느낌으로 주신 건가 봐?
5: 한 건 없는데 크게 받았구나.
2: 그냥 장기자랑하면 용돈 주는 엄마 아빠들이 용돈 주는 느낌이야.
5: 이것도 50불 처음 줘가지고 빌어가지고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래서 받은 건데.
2: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해갖고 사장님이 그래도 또 임금을 주시나요?
12: 네. 오. 아, 저희가 사장님 반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2: 아 오늘의 일을? 네. 사장님.
12: 갖다 드려야지.
13: I give it the money.
2: 아,
13: for today, it's very good the money.
2: Thank you, thank you. Okay.
5: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슈크란.
13: Get one.
2: 어허. 오. 오. 오, 한 명씩.
7: 오, 나는 좀, 내 거 많은데.
5: 아니, 성훈이 형 판 게 없는데?
13: That's for you.
2: 아, 오빠는.
5: 노전 감. 너 제일 많이 잡았어. 좀 많이 받았는데.
2: 좋다, 좋다. 오케이, 땡큐. 슈크란. 바로 좀 제일 많이 받았어.
5: 슈크란.
2: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0: Now, it's time to join me on a pilgrimage of the soul.
1: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3: 서울 강남에서
4: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5: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6: 상접들을 받으면서 진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수 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대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5단 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쓰고 있어. 아, 오늘도 제 야단 가가지고
1: 힘들다. 아유, 아유, 백수원 아닌가? 아유, 마침 잘 됐네.
0: 부장님, 퇴근하십니까?
1: 아유, 뭐 이런 시간에 퇴근은 무슨.

0: 아이 펭선, 아이 그것보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응? 예, 자.
1: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부장님.
0: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딨나? 어? 펭귄이라서 퇴근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지금 퇴근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저기 요 앞에 그냥 어? 반납만 해주면 돼. 쉽잖아.
1: 아니, 지금 퇴근 시간인데.
0: 아하이, 직장인의 법 모르나? 응?
1: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0: 아니, 그런 법 있지. 그러면 법이잖아, 법. 어쨌든 간에 직장인의 법 몰라?
1: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법 아니에요?
0: 상사가 시키면 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직장인 법이지. 아유,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하여가. 아유, 아무튼 이거 해줄 수 있지?
1: 알겠습니다.
0: 뭐? 큰 소리로.
1: 알겠습니다.
0: 뭐라고?
1: 알겠습니다.
0: 더 크게.
1: 알겠습니다.
0: 더 크게.
1: 알겠습니다.
0: 그렇지. 어, 잘했네. 하여가 요즘 어? M진지 N진지 하트 알 수가 없어. 그거 땡이요 땡. N진. 하지만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빠이빠이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라는 거야 그냥.
1: 하, 정말 저게 직장인의 법인지 꼰대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상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정신 퇴근한 적이 없어. 어,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

0: 오늘 퇴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바뀌죠? 아, 뭐야?
1: 드디어 왔구만, 펭수.
0: 누구세요?
1: 차례가 여기 올 것을
0: 부장님. 뭐? 부장님 아니에요?
2: 아니네. 아니고.
0: 어머.
1: 맞죠군.
0: 네? 뭘 드시는 거예요?
1: 뭐, 알 거 없네.
0: 제가 맨날 그 가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은 아니! 직장인의 법을 잊은 건가?
0: 네?
1: 오늘 차례는 쉽게 퇴근하지 못할 것 같구만.
0: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 빨리 퇴근해야지요. 갈게요.
1: 아이, 잠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싶나?
0: 당연하죠.
1: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겠다. 그리고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활증 붙기 싫으면 조심하게라.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식밥을 먹어야 하네.
0: 저 진짜로 이제 퇴근할게요.
1: 아, 잠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직장인의 법을.
0: 진짜 갈게요.
1: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0: 아니 무슨 퇴근하기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근데 혹시 어느 부서세요? 뭐야? 아니 끊었잖아. 왜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퇴근 못해서 이러고. 아무도 내 퇴근길을 막았어. 그게 설령 사장님일 길이라도. 뭐야? 아니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냐고. 그럼 난 또 퇴근했는데 나만 퇴근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잖아요. 에? 뭐야? 부장님 왜 눈이 하나가 되셨어요?
2: 자 여러분, 자 모두 집중해주세요. 요즘 회사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0: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좀 바짝 해보려고.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1: 정말이야.
2: 오늘 불금인데.
3: 저 진짜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0: 급한 일이고 뭐고 우리 회사가 급합니다. 집중하세요. 장난치나?
4: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에? 어딜 가시나?
4: 아, 지금 엄청 올림픽대로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0: 에? 내가 시킨 건 다 했나?
4: 시키신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0: 기간이 많이 남긴 이거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4: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0: 안 되지요.
4: 차가 없어서.
0: 그러니까는 모르시는구나. 늦게 가면 되잖아. 더 좋잖아. 당장 자리로 돌아와.
4: 아유, 없네.
0: 업무를 더 줄까 보다. 아, 진짜.
5: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0: 소개팅이 이제... 중요한가 지금?
5: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일입니다.
0: 그러면은 아예 퇴사를 하시게. 아, 그게 낫겠네.
5: 그 정도까진 아닌데.
0: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회사입니다. 헤이! 안 되지. 어? 그래.
6: 모르겠고. 나는 일 다 했어.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해야지.
0: 잠깐. 퇴근하려는 건가?
6: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앉아. 그 맡은 바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0: 아니. 우리 다 같이 일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장 앉아요.
4: 맞는 말이야.
6: 그럼 월급도 다 나눠 주실 겁니까?
0: 다 나눠 갖고 있어요.
6: 아 지금 아
0: 그래요. 여기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펭귄이라고 다르게 주지 않아요. 다 공평합니다.
6: 아
0: 예. 네. 당연한 걸 묻고 앉아 있어.

0: 아니, 짱님. 어머,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1: 아니, 나?
0: 아니,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매끈하세요? 아니, 미쳐, 미쳐. 아니, 무슨 회사원 아니고 무슨 연예인 같아요. 아니, 부장님, 저 그래도 부장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어떠세요?
1: 아니, 난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던가. 그래, 그래. 아이고, 참.
2: 어? 어? 뭐야, 그거 아니야?
1: 아, 나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3: 맞아. 예언자가 그랬어.
4: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
3: 됐어.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1: 엄마, 깜짝이야.
3: 혹시 호 하신 거예요?
1: 아유, 이건 불이기는 한데 뭐 건드린 건 없다네. 네.
3: 저는 너무 완벽한 그 콧날 덕분에 아, 이번에 혹시 그 새로 하셨나 이런 줄 알았어요.
1: 아유, 뭐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사실은 좀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어.
3: 이야, 채소하실 때 조심하세요. 베이겠어요.
1: 아, 나 저 베어봐 한 번.
3: 어머, 네. 오,
1: 사. 사. 아유, 이거 좀 따갑긴 해. 아따고.
3: 하지만 다들 퇴근 못하지 않냐? 이리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받아라! 다들 퇴근해!

0: 성공인가?
1: 야, 퇴근하자. 우리도 가자.
2: 좀만 기다려.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3: 아, 추워요.

0: 제기가 타기는구만. 잠깐! 저건 또 뭐야?
1: 저거 뭐야?

0: 설마 그때 그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할증 묶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1: 어, 아, 다들 기막아! 빨리 빨리 이어폰이라도 꺼내. 어서.
2: 이어폰?
3: 갑자기 이어폰이네.
1: 퇴근 안 하고 싶어? 퇴근 안 하고 싶어?
4: 아, 해야 돼요.
1: 결혼 노래 소리는 흔들리지 않아.
4: 혼자 사는 분들은
1: 날 묶어. 날 묶어. 안 들리지. 나를 묶어.
4: 아니 진짜 괜찮겠어? 그러니까 나를
2: 보여봐. 누구 같은 거?
1: 나는
4: 괜찮은 거 같아.
2: 됐어, 못 쳤어.
1: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퇴근할 거야.
4: 우리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가는 거 좋아. 참치 오마카세.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먹을 수 있는 거야. 당신들 돈이 아니잖아. 인대 갈비도 있어.
2: 우대갈비는 못 참는데? 우대갈비? 우대갈비?
1: 어? 갈비?
4: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는
2: 거 노래방? 노래방 갔네.
4: 노래방?
2: 어, 갈비 먹고 노래방
4: 가. 내가 못 빠지지, 노래방.
2: 같이 가.

0: 빠지니까 우리 가보자고. 아, 재밌게 즐겨보자고. 공짜로 놀아보자, 공짜로.
1: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버텨냈어. 그치만 내 동료들이, 내 동료들이 다 졸업돼 버렸잖아. 내가 기필코 회식을 끝내고 모두 퇴근시키겠어. 어우, 잠깐만. 어우, 너무 세게 묶었다, 이거. 물어, 물어.
2: 국밥 맛있습니다.
1: 이쯤인데.
2: 자, 국밥. 어머!
1: 안녕하세요. 회식하는 사람도 있나요?
2: 혼자서 오신 건가?
1: 네, 저 지금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요.
2: 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키랑 교통카드는 두고 들어오세요. 예? 일단 들어오세요.
1: 차키랑 카드를 왜 두고 와요?
2: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1: 아니.
2: 예,
1: 저는 지금 그 싸러 온 게 아니라요.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 동료 없었어요?
2: 동료 아까 몇몇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1: 어, 진짜요? 그럼 갔어요?
2: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1: 근데 혹시 돼지 인형을 좋아하시나요?
2: 응? 아유, 여기 외딴 데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숟갈 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1: 아, 그, 없는 거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2: 아, 잠깐만요. 수육!
1: 예?
2: 수육! 수육! 서비스로 드릴게요.
1: 아니, 아이고. 수육을 서비스로 드신다고요?
2: 앉으세요. 어차피

0: 육수업이니까 앉아서 먹고 가, 응?
1: 아이고, 안 돼. 육수업이 있어?
0: 응? 지금 뭐, 어디 가요?
1: 어?
0: 먹으라니까는 좀.
2: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집밥을 먹어야 하네.
0: 아이, 수육 들고 드시고 가시지 왜.
1: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
0: 당장 내려놔!
1: 왜 오자마자 갑자기 수육 서비스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돼지들 뭐예요? 돼지가 핸드폰을 해요?
0: 아유, 다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리필도 가능하니까.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0: 상사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그저 자기가 돈 낸다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착각이나 하고 말이야. 후배들 최근이나 마냐 빼앗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것 같아. 호도독 회식을 참 좋아한다. 나야 뭐 이득이지 뭐. 쥐,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회식이 좋으면 영원히 먹어라. 너부터 내려놓고 뭐래.
1: 이러지 말았어.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고. 저는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0: 아니, 동료가 뭐가 필요해. 회식이나 해가지고 퇴근이나 늦어지지.
1: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라고요.
0: 알았어.
1: 하긴
0: 그래도 꼭 회식을 해야 된다면 분기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 돌아왔구나. 빨리 퇴근하자.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빨리 돌려주세요.
2: 야, 돌아왔어.
1: 아,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자, 퇴근하세요. 빨리. 아, 됐다.
0: 잠깐!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이럴 수가.
3: 역시 직장인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문제야, 문제.
1: 무슨 퇴근한 지 3시간이냐걸요.
4: 행수사원!
1: 보지 말랬는데, 이거?
4: 도대체!
1: 아니, 중 앞이니까 괜찮겠지?
4: 야근 안 하고!
1: 이래서 보지 말랬구나, 이거.
4: 어디 가고 와! 당장 엄고 와!
1: 내가 무슨 조퇴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일도 다 했고 정시 퇴근하겠다는데 직장인의 법은 꼭 지켜줘야 돼! 제발 퇴근하고 나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올려나.
5: 개미 한 마리 없는 거 봐요, 여기.
1: 두유미가. 공! 자!
6: 준비하시고, 쏘세요!
7: 간다!
6: 스탑! 아!
1: 저 오늘부터 관중이에요. 내 주유건도 나를 배신하네.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이

0: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리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그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구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코요테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됐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춤 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서태지 와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 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 좀 추더라고.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차련 회사가 있었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윤,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테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코요태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객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테가 너무 잘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테 객원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이가 들어왔어요. 객원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약간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시즌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 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 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나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걸 시작하면서 저희랑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코요테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코요테로 돌아와 봤어요. 그래서 내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아, 이거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난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야. 이렇게도 버는데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요테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업 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심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간의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빽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가세요.

0: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이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2: 시끌리고 시끌했죠.
3: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인 반응.
2: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 하겠다.
4: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5: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6: 왜냐하면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7: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8: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9: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8: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0: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9: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1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그죠. 힘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뺏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 뺏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 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뭐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이거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리고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딱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빵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가 씨,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백가 씨,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고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니스공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같이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테 백과 뇌종양인데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것 같은 거야.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백화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랬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와.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자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그 사실 이게 막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틀인가 이따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 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 때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문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0: 그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때가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이제 그 점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흥아나,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승환 환자, 백승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라는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가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 죽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죽 소서 개 낳아줘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욕이 있어요. 이 놈의 새끼,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쪽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글 놓고 그거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쪽 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 인생 목표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 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내보다 더 있어.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차례상 물값,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5: 아이하고 뭐 이렇게 재수용 이런 거 하고 하면 7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6: 저희는 식구들이 많아서 한 100만 원 들어요.
4: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어 인기라는데요. 바로 차례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식재료를 골라 상차림을 완성해 배송하기까지. 남의 집 차례상이지만 내 가족의 상을 차리듯이 만든다는데요.
7: 내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그래도 자신 있게 남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4: 추석 음식의 꽃 송편. 명절을 앞두고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8: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9: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 망대 만드는
4: 80kg의 깨를 묶기 위해 열기와 맞서는 작업자들.
10: 저야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4: 인내심과 체력 없이는 쉽지 않은 송편 소 만들기.
11: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4: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해 작업 하나도 대충할 수 없습니다.
12: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4: 한편 송편 못지않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맛있는 전을 만들기 위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더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한눈 팔 시간도 없습니다.
13: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회사를 보세요.
4: 이 일을 31년째 해온 작업자.
14: 바쁠 때는 몇 천 개 나가요?
15: 나는 항상 올해 하루에 오서 3번 가나요.
4: 명절을 앞두고 더 바빠진 사람들,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례상입니다. 조상의 음덕에 감사하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고민을 파고든 곳이 있으니 바로 차례상 대행 업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수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작업자들. 집에서처럼 정성껏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는군요. 이렇게 만든 차례상과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주니 편리함에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16: 사실 요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어요. 병원 신세도 적고.
17: 힘드시죠?
16: 지금은 이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17: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7년째 제사 음식 대행 및 차례상 대행.

0: 있는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제사상 및 차례상 대행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요새에서 직접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부 세트로 구성해서 댁으로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자, 오늘 나가는 제사 밑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0: 고추전, 다음 두부전, 경상도 지방에서 빠질 수 없는 문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생선은 3동이에요. 40에서 45cm면 돼요. 자,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 자, 지금 한참 바쁜데 소고기 산적을 조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음식 모든 거를 총괄해서 다 생산해 주시고.
0: 자, 지금 불 앞인데 뜨겁지 않으세요?
3: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뜨겁지만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4: 제수 음식은 가짓수가 많아 매일 직접 장을 보는데요.
5: 명절 맞이해서는 얼마나 나가요?
6: 한 달에는 이제 제사상 명절상 합치면은 진짜 많으면은 500상 정도 합니다.
4: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농수산물 시장. 바닷가와 가까운 울산이라 싱싱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례상에 올라갈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생선 찾으러 왔어요.
7: 이거는 요거는 보고 민어 쪽이에요.
2: 예, 예.
7: 요거 큰 사이즈로 막 골랐어요.
2: 예, 예.
7: 50마리.
2: 네네네.
4: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데요.
8: 도미 10마리.
7: 사장님들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2: 도미로만 해놔요. 감사합니다.
7: 선별도 되게 까다로우시고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만 하시거든요.
4: 조기 말고도 여러 생선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2: 70마리. 조개 한 마리는 무조건 올라가고 예전으로 치면은 귀한 생선들을 제사상에 다 올리다 보니까 민어하고 도움을 경상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돈배기 오늘 맡겨놓은 거 돈배기 좀 찾으러 왔어요.
4: 경상도에서 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생선 돈배기. 이름도 낯선데 생김새는 더 낯섭니다. 그 정체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어. 이 상어를 돈박돈박 네모나게 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돈백이라는군요.
2: 이것도 제사상에 경북지방에는 또 돈백이를 네. 상어고기를 올리는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항상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14호짜리 10마리 충청권 이런 데는 거의 닭이 올라가요. 엄청 큰 거예요.
4: 지역에 따라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다르다 보니 챙겨야 하는 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둘러 구입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는데요.
3: 저기. 좋네. 크기도 좋고.
4: 생선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저희 울산 부산 쪽은 특히 생선이 작으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3: 우리 이제 생선 나듬자.
4: 이미 손질된 생선이지만 이곳에서는 조리 전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느러미 제거인데요.
3: 네, 그래도 조상님 제사상에 놓는 건데 네. 좀 이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제 너무 삐죽삐죽하고 네. 보기 싫으니까 여기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 옆에 아가미 지느러미, 여기 꼬리 지느러미 다 다듬어야 돼요.
4: 아직 추석 전인데 벌써부터 생선을 이렇게 많이 다듬는 이유가 뭘까요?
3: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그때는 물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4: 지금부터 준비해야 겨우 주문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제수 음식이다 보니 조기를 굽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3: 한 번만 뒤집어야지 위로 올라오는 쪽이 예쁘게 굽혀요.
4: 뒤집는 건 딱 한 번. 손을 댈수록 살이 부서져서 최상품 조기라도 차례상에 오를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합격점. 조상님도 좋아하시겠는데요. 다음은 담백하면서 고소한 두부전입니다. 그런데

0: 두부 한모가 원래 이렇게 큰가요?
1: 우리 동네 두부 가게에서 만드는 손두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슈퍼에서 파는 두부는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특별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0: 부드러운 만큼 충격에 더 약한 두부. 조기보다 부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두부의 상태를 살피며 제때 뒤집어줘야 하는데요. 두부 모양을 사수하기 위해 화상 위험도 무릅쓰죠.
1: 뜨거워요. 뜨거워서 참아야 돼요.
0: 옮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 근데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두부는. 진심으로 하면 깨져요.
0: 그렇기에 마지막 두부 한 장까지 아기 다루듯 옮겨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소고기 산적. 추석 대비용이라 양이 상당합니다.
1: 오늘 밖에 한 100kg 돼요. 이게 한 장에 한 200g 정도 나간다 치면 100점 되나요?
2: 500점?
1: 그치 되겠죠.
2: 그럼 다 구워야 돼요?
1: 네, 오늘 다 구울 거예요.
0: 100kg을 한 장씩 구워내야 하는 대장정. 이번에도 손이 불판 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1: 뜨거워도 네. 합니다. 고기가 흐물흐물한 거를 딱 이제 단백질이니까 굳잖아요. 열에서 굳으니까 그 굳기 전에 형태를 예쁘게 딱 잡아줘가지고 그 형태대로 구워지게.
2: 그럼 터준다는 말씀이신가요?
1: 좀? 그렇죠.
0: 하나하나 500장의 모양을 잡다 보니 작업자 3명이 붙어도 장장 3시간이 걸립니다. 진땀깨나 쏟을 수밖에 없죠.
1: 정말 많이 덥습니다. 불 앞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0: 봉들여 산적을 완성하고 나서야 드디어 불앞을 벗어납니다. 주문 들어온 제사상에 추석 차례상 준비까지 같이 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아들의 특급 안마.
1: 아야야야.
3: 산적 오늘 너무 안 많았어요.
1: 많았지.
3: 미안함도 있고 감사함이 크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더 잘 돼서 자리 잡아서 두 분 이제 좀 쉬게 해드려야죠.
1: 차량만 받쳐주면 네. 뭐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이제 진짜 명절에는 정말 힘들어요.
0: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은 아들의 손을 거쳐 포장을 마칩니다. 당일 배송이 원칙이라 오늘 나갈 산 차림만 7쌍. 제수 음식이 모두 준비되면 이렇게 통째로 배송된다는데요. 이쯤 되니 가격이 궁금합니다.
3: 20만 9천 원이요.
0: 그럼 가장 비싼 제사상은 얼마일까요?
3: 제일 좋은 거는 57만 9천 원까지 있습니다.
0: 산적, 생선, 전 등 기본 구성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추가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제사상. 명절 대목에는 주문이 몰려 차례상만 만드는데 300쌍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3: 미용실 고사 좀 갔다 올게요.
1: 갔다 와요.
0: 고사쌍도 배달이 되나요?
3: 제사를 하다 보니까 고사 개업하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0: 목적지는 자리를 옮겨서 새로 문을 여는 미용실입니다.
3: 고생아, 어디서 좀 해야 되지?
4: 그러니까요, 제가 좁아가지고.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저도 잘 되세요.
4: 이제 막 일로 옮겨가지고.
3: 아, 그러시구나. 네.
4: 정식으로 오픈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5: 잘 되셔야죠.
0: 인근 지역은 아예 병풍, 제기까지 챙겨가 전체 세팅을 해주는데요. 돼지 머리까지 제대로 준비했네요.
4: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그 고사 세트라고 파는 거 검색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네. 돼지 머리 대신에 돼지 저금통이 있고
5: 아, 돼지 저금통이요?
4: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맞나?
0: 고사 진행까지 직접 챙기는데요.
3: 향을 피워 하늘에 대박.

0: 한 30분 정도 찝니다.
1: 노하우로 쪄낸 민어와 도미. 이제 남은 생선은 돔베기뿐입니다. 귀한 돔베기는 특제 간장 양념에 조려 줍니다. 한 토막에 4,000원이나 하는 귀한 재료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익히는데요. 다 익으니 겉보기엔 영락없는 닭고기.
2: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어지네요.
1: 맛도 닭고기와 비슷할까요?
0: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 살처럼 약간 퍽퍽하긴 해요.
1: 경상도 향토 음식인 돔베기 산적도 마무리됐습니다. 차례상 대행, 그 시작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0: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다녀가시면 제사 음식이 홍보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수제비집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단시간에 그렇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앞을 내다보니까 수제비를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딱 2년만 장사하고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7년 차가 되네요.
1: 7년 동안 가족을 원동력 삼아 쉼없이 달려온 시간.
3: 안녕하세요.
1: 이제 명절은 물론 제사 때도 찾는 이들이 늘었답니다.
3: 아이고, 제사 음식 시키신 거예요?
4: 네. 하루에 두 번 수술해요.
3: 그전에는 집에서 차리셨어요, 어머니?
4: 12월달에 제가 제사 때 아들이 아빠한테 음식과 보여 마음이 들대요. 그래 오븐에서 이거 맞추는 것 같아. 이제는 뭐 내가 못하겠네. 1년에 두 번 쓰면 꼭 맞춰야 돼.
3: 네, 감사합니다.
5: 네, 추석 다가오는데 직접 준비하시기, 직접 차례상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가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 두 배로 바빠지는 곳 바로 떡집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 가게의 찜기는 쉴 틈 없이 떡을 쪄내는데요. 기계 버튼만 누르면 송편이 뚝딱 나오는 요즘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송편을 빚습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제맛을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데요. 수많은 노력과 손길을 거쳐 완성된 송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이거 참기 힘드네요.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43년 동안 송천을 짓고 있는 이선규입니다. 저는 어려서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떡을 많이 만들고 또 떡을 많이 좋아했어요. 떡을 만들면서 어르신들께 배운 것이 정성을 다 들여야 맛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는 지금요, 송편 만들고 있죠. 송편이 몇 가지예요, 만드는 게 지금?
7: 우리가 콩, 깨, 밤, 녹두, 팥, 여섯 가지 식당이잖아요.
6: 이쪽에 우리 강 실장은 몇 년 됐죠?
8: 30년 됐죠.
7: 40년 가까이 됐어요.
6: 어떻게 나하고 40년 동안 일을 할까요?
8: 가족적인 분위기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정도 들어가지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나와달라고 와서 이제 해주고 싶어요.
6: 지금부터 저희만의 특별한 송편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 나타난 트럭 한 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쌀을 싣고 온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온 양이 상당합니다.
9: 쌀이 지금 20kg짜리가 20개고요.
10: 10kg짜리 80개.
9: 10kg짜리 80개 쌀은. 요새 같으면 한 3, 4일?
10: 3, 4일치.
1: 오늘 들어온 쌀 1200kg 중 송편에 사용되는 양만 무려 800kg.
9: 오늘 한 6,000개예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든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 다음 날. 아직 컴

0: 컴컴한 골목에서 떡집만 불이 훤합니다.
1: 부장님 출근했습니다.
2: 왔어?
1: 예.
2: 비가 많이 오지?
1: 네, 많이 와요.
2: 그래서 이거 먼저 건지고.
0: 어김없이 시작은 불려놓은 맵쌀 건지기. 떡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이기에 작업에 앞서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잘 불었어요. 부드러워. 먹었을 때 입에서 싹 녹두지 그냥 문질러져요. 요건 한 6마리 정도 되고요. 송편 한 4,000개?
3: 4,000개? 네.
0: 먼저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해 불린 맵쌀을 분쇄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소금도 따라 들어갑니다.
1: 다 소금 간이니까 맞아야 되니까.
0: 분쇄기를 두 번 거치면 맵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꽃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반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죽기를 이용하지만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43년 내공이 담긴 손길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2: 이만 봐요. 공이라까지 다 올려야지 얘가 물고기 돼. 말랑말랑해서 반죽이 어느 정도 하면 집밥.
0: 고수의 손길은 정말 다를까요? 오호,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질감이 정말 살아있네요. 송편 반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2: 쑥인데요. 삶은 쑥이에요.
3: 쑥이 확 흐르는데요? 예,
2: 쑥송편이요. 아. 이제 쑥송편인데 팥을 넣고 하고 또 깨도 넣고 하고 그래요. 두 가지로 해요.
0: 사실 송편 반죽을 만들 땐 무엇보다 물 온도가 중요하다는데요.
2: 끓는 물을 넣어야 돼. 그래야 송편이 만들어서 터지질 않아. 찬물을 넣거나 시원한 물을 넣으면 송편이 갈라지고 터지고.
0: 송편 반죽 하나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작업자. 덕분에 이곳 송편은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을 자랑한다는군요.
3: 송편만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2: 깨송편, 녹두송편, 콩송편, 팥송편, 밤송편. 다섯 가지. 그래도 깨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깨 뽀꾸로 갑시다.
4: 예, 가자.
0: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뭐야? 대문이.
2: 깨 먹는데 내려가는데. 어? 다.
0: 그리고 마주한 것은 비밀의 공간.
3: 오! 이거 뭐야?
0: 알고 보니 송편 소에 들어가는 깨를 볶기 위한 작업장이라는데요. 바로 오늘 볶을 깨 80kg이 등장합니다.
3: 깨를 직접 볶으세요?
2: 그럼요. 총
4: 어딨어, 총.
2: 그래야지.
3: 네.
2: 맛있지. 한 번에 다 볶아놓으면 고소한 맛이 없어서.
3: 네.
2: 내일 쓰고 오늘 볶고. 하루 전날 볶는 거지.
0: 이때 한 번에 다 볶는 것이 아니라 솥 하나에 두 바가지씩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주는데요. 다섯 명이 일손을 나눠도 쉽게 끝나지 않는 일. 작업자들에겐 인고의 시간입니다.
2: 하나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저어야 되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덥고.
0: 그럼에도 맛을 위해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업. 43년 동안 지켜온 전통 방식으로 오늘도 깨를 볶습니다. 어느새 열기로 가득 차 사우나가 따로 없을 지경인데요.
2: 더워요. 육수 나오는 거 안 보여요? 깨 볶는 날은
3: 네.
2: 이 천장이 다 더워요.
3: 아.
2: 그거 먹으면서
3: 네.
2: 다 됐나 먹어보는 거.
0: 고소한 깨 냄새가 작업의 끝을 알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소 작업.
2: 홍성편, 서리태라 그러죠.
0: 간단한 서리태를 10분간 부드럽게 삶고 나자 때마침 완성된 세 번째 송편 소. 콩은 아닌 것 같고 대체 뭘까요?
1: 깊이 팥이에요.
3: 깊이?
1: 네.
3: 깊이가 뭐예요?
1: 이것도 팥의 일종이에요.
0: 네 번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녹두 소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밤뿐입니다.
2: 날밤이에요. 이제 공주밤인데
0: 날밤이라 기계를 이용해 손질 시간을 단축하는데요. 그런데 나온 밤을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속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까서 쓰시는 거예요?
2: 그럼요. 매일 까요. 뭔가 좀 힘들게 해야지 그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놔도 이제 금방 까지.
3: 직원들이 힘들겠네.
2: 힘들어도 그냥 해야지.
0: 뭐든 사람 손을 거치는 것이 철칙인 만큼 밤도 예외는 없습니다.
3: 깜밤 쓰자고 얘기하신 적 혹시 있으세요?
2: 있죠. 힘주고 우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가락이 아파서 못해.
3: 네.
2: 이게 살짝 해갖고 이제 살살살살 해야 돼. 3시간을 앉아서 까야 돼.
0: 노하우가 있다고 하지만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쉽지 않은 밤 껍질 까기. 매일 3시간 동안 팔과 어깨, 손목을 쉴 새 없이 쓰다 보니 통증을 피할 수 없는데요.
2: 어깨 쭉지 아프고 그냥 힘들다 생각하면 다 힘들어서 못해요.
0: 하지만 송편소가 되기 위해선 아직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30분간 쪄서 빻는데 이때 완전히 곱게 만들지 않고 알갱이가 살짝 씹힐 정도로 빻아야 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잘 만들어졌을까요?
2: 맛있다. 약간만 넣어야 돼요.
0: 여기 꿀을 넣어 달콤함을 더해주는데 양 조절이 관건입니다.
2: 꿀이에요.
3: 꿀!
2: 약간만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서 안 돼요.
0: 이 단계를 거친 밤은 단맛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번거로워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군요. 밤속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자.
2: 아유, 힘들어서 좀 쉬러 가야 되겠어요.
0: 그런데 쉬러 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또 뭔가를 꺼냅니다.
2: 그래가지고
0: 비닐에 싸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3: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2: 이거 다 요리책이죠. 이거는 네. 100년, 103년?
3: 네. 103년이요?
2: 네. 또 하나가 있어요.
3: 어, 이거요?
2: 네, 이거는 완전히 막 부서져가지고 113년?
3: 113년이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내가 넘길 때마다 부서지니까
3: 네.
2: 책상에다가 내가 넓은 네. 종이를 하나 펴놓고 구해서 책을 봐야 돼요.
3: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리책 더 잘 돼 있잖아요.
2: 잘 돼 있는데
3: 네.
2: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은 이 책자가 정통이야. 아. 이걸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완전 옛날 방법인데 저도
3: 네.
2: 이거를 지켜서 해요.
0: 송편 맛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3: 이 책자는 그러면 어디 누가 물려주신 거예요?
2: 그 요리를 배우러 제가 갔는데 할머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가 아마 한 7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저한테 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늘 감탄을 해요. 이걸 한번 피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해야 돼.
0: 잠시 후 떡집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송편을 빚을 참인데요.
4: 날씬한 말을 하고 있어.
0: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
4: 말라서 안 돼.
0: 3, 40년을 같이 맞춰온 호흡은 송편을 빚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업자들의 손이 빠르다 보니 이 인원으로도 하루 물량을 거뜬히 소화하는데요.
3: 일단은 뭔가가
2: 아니 오늘 이렇게만 3,500개.
3: 이거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2: 그때 제가 네. 하는 거는 한 5초에서 6초면 되겠지.
3: 시작.
0: 정말 6초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 결과는
3: 6초 나오네. 6초. 선생님 화가 몇 초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5: 글쎄,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
3: 시작.
0: 덩달아 긴장되는 순간 과연 사장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3: 끝. 아, 7초 1.
4: 1초 정도 빠르신데요, 나머지 직원분들.
2: 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빨라요.
6: 아니, 원장님이 3초는 끊어야 3초 때.
7: 아이고,
2: 한번 해봐요.
4: 시작.
0: 기세 좋게 손편 빚기에 도전한 담당 PD. 분명 쉬워 보였는데 반죽 펴기부터 소를 넣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2: 빨리 한 게 아니라 네. 못한 거지. 이게 뭐야.
4: 아, 뭐야,
2: 안 되지.
4: 이거 못 써요?
2: 그럼 안 되지.
7: 그래도 오므려서.
2: 그건 비품이야, 비품.
0: 손으로 대충 빚는 것 같아도 소를 넣고 한 번에 오므르기까지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1년을 꼬박 연습해야 한답니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빚어도 추석된 송편 대란이 일어난다는데요.
5: 아우, 명절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줄이 저 바깥에까지 서가지고
4: 네.
5: 막 떡 안 준다고 그냥 쌈도 나고 막 그래. 줄 서는 사람끼리.
4: 아, 그래요?
5: 번호표 나눠주고 그러잖아.
0: 예쁘게 빚은 밤송편의 다음 행성지는 찜기.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옮겨서 쪄냅니다. 이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불. 전기가 고르게 올라와야 제대로 익는 까닭인데요. 딱 30분을 쪄주면 달콤한 밤송편이 완성됩니다. 송편끼리 달라붙기 전에 서둘러 식혀줘야 하는데요. 다른 송편까지 연달아 나오는 통에 작업자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2: 참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0: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7: 밤 하나만 줘요.
0: 송편은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2: 맛있네요.
0: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2: 당실장 공송편 하나 줘봐.
0: 식감과 맛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군요.
2: 간이 맞나?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0: 송편 나올 시간이 되자 어느덧 모여든 사람들.
8: 한번 맛좀 보세요.
0: 갓 나온 송편을 맛보는데요.
8: 맛있죠? 아이고, 감사해요.
0: 노련한 손길로 빚어낸 송편. 어떤 맛일까요?
5: 재료도 너무 많이 넣으시고 맛있어요.
2: 추석 송편 정성스럽게 만든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찾아온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시장입니다. 벌써부터 추석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비는데요. 그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유독 발길이 몰리는 곳 바로 전집입니다. 보기만 해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누가 만드는 걸까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시장에서 전집을 31년 차 하는 유금자입니다. 타이와 딸하고 서의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은 5명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꼬디 꼬고 있네요. 일하고 있네요.
10: 안녕하세요. 네. 딸이에요.
2: 이건 무슨 전인데요?
10: 꼬지전이에요. 꼬지전. 이렇게 일일이 재단해서 하나하나 한올한올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나오는 꼬지전, 맛있는 꼬지전입니다. 우리 엄마가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엄마가 이제 오래오래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이제 우리 사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위.
11: 예, 안녕하세요. 저 유금자 여사님 사위 조은국입니다.
9: 사위한테 15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물려줬어요. 우리 사위 훌륭하다고 힘든 일을 이렇게
11: 고마워.
9: 잘 이겨내서.
11: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9: 훌륭해요.
11: 네, 낮두고서 못 듣겠어.
9: 여기는 김치전, 메밀전, 이거는 수수빈대 거, 수수볶음이. 수수볶음이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에요. 녹두 갈아서 이렇게 집에서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5: 이거는

0: 파파전. 파파전이고요.
1: 동태전, 꼬지전, 동그란떼. 세 가지가 명절 때 이게 많이 나가요.
2: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아, 성화. 에프스터. 가족들이랑 먹을 건데, 본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모듬전으로 만사드. 잘 먹겠습니다.
4: 네, 드세요.
3: 이 집이 동그랑땡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왔던 데여가지고.
5: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입니까?
3: 저 한 5살 때부터 왔었어요. 동그랑땡이 간이 정말 잘 돼 있고. 간이 정말 잘 돼 있어요.
6: 전이 이 가게의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수제 식혜. 이것만 찾는 손님도 있다는군요.
3: 매주 하나씩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밥통에다가 네. 한 솥씩 꼭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6: 하하,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해 다음날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15년째. 하지만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일대 주인장입니다.
0: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나와서 하면 소르게 잘 하니까.
7: 뭐가 맨날 이래.
6: 일찍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데요.
5: 식혜를 이렇게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0: 보통 2시, 3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5, 6시간씩 걸려 시간이.
6: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5: 손이나 부어줘야 돼. 이렇게
0: 이렇게 이 밥통으로 한 7, 8개.
5: 땀 범벅이에요.
0: 그 나는 항상 오래 하루에 오서 3번 가라 이거.
6: 여든의 장모님이 식혜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사위.
8: 아유, 또 아침 또 뭐 하죠? 힘들게.
0: 할 게 없어. 떨어졌어. 해야지.
8: 저 그만 좀 하시라니까.
6: 이렇게 만류하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8: 연로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든 것도 있고요.
5: 네.
8: 3년 전에 이제 저 식혜를 이제 끓여가지고 식히는 과정에서 저걸 이쪽으로 푸다가.
5: 네네.
8: 이게 뒤집어졌어요.
5: 아, 냄비. 예. 아, 그쪽으로 식히려고
8: 붓다가요? 예. 이게 뒤집어지면서.
5: 네.
8: 그 화상을 크게 좀 당하셔가지고.
5: 아.
8: 한 6개월 고생하셨어요.
5: 장모님이요?
8: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류하고 그래요. 근데 말 안 드세요.
0: 손님들이 찾으니까 맛있다고. 그리고 요 재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거든.
6: 때마침 출근한 딸.
9: 어, 엄마 일찍 나왔네.
0: 어.
9: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뭐부터 할까?
0: 기본이 꼬지 붙이고.
9: 꼬지.
0: 그리고 동태 붙이고 동그란떼.
6: 이 세 가지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전이라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인데요.
0: 바쁠 때는 네. 몇 천 개 나가요?
6: 꼬치전은 밑작업을 먼저 해놓습니다.
0: 잠깐만요. 3분의 1로 나누면
10: 돼요. 3분의 1? 그럼 네. 크게 딱 맞아요?
0: 네.
6: 3분의 1이 꼬치 하나의 크기. 거리는 자투리가 없습니다. 보통은 눈대정으로 맞춰 자르지만 그게 어려울 땐 자체 제작한 전용 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0: 이거 대부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6: 빨리 준비해야 할 땐 이만한 게 없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파까지 3등분하면 꼬치전 재료가 다 갖춰집니다.
9: 다 왔네요.
6: 재료가 모이자 본격적으로 꼬치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는 작업자. 다친 걸까요?
11: 꽂을 때 이쪽으로 네. 눌러주거든요. 손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많이 마찰이 가니까 2,000개 정도 하게 되면 또 햄이랑 다 각각 밀어줘야 되니까 네. 굳은살이 되게요.
6: 그냥 꽂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의 높이를 맞추면서 꼬치가 가운데를 정확히 지나가게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일을 대략 500번 반복해야 합니다.
12: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6: 숙련된 작업자 4명이 힘을 합쳐도 2,000개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전 재료가 가게에 도착했는데요.
0: 동태 많이 들어왔어. 여기서 조리 띄워주세요.
13: 오늘 들어오는 건 한 200kg 되고요. 명절에 총

0: 저희가 쓸 물량 자체가 한 1500kg 정도 돼. 이제 전 부치기 전에 밑간을 좀 해야 되니까.
1: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소금을 뿌리는데요.
2: 간은 약간 손맛인가요, 선생님?
0: 예, 20년 됐습니다.
2: 20년이요? 20년 정도 하면 이제 그냥 감이 오시나 봐요.
0: 예.
1: 고치 전에 비해 수월해 보이지만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0: 내장 감싸고 있는 살. 그쪽은 무조건 가시가 있어요.
1: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부위인 셈인데요. 가시가 워낙 많아 포를 떠도 남는 경우가 있어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0: 여기 숨어 있는 가시예요.
2: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0: 예, 이건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저희 시장에서도 포를 떠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2: 네.
0: 그런 분들 아니면 잘 모르죠.
1: 동태포 2,000장의 가시를 100% 없애진 못하지만 최대한 잡아내려 애쓰는데요. 꼬박 2시간을 몰두하니 땀 범벅이 됐습니다.
2: 아, 저기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하나 봐요. 예. 잘 빼야 되니까 계속.
1: 바로 동그랑땡 작업이 이어져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요.
0: 저희 동그랑땡은 고기 비중이 좀 많아요. 고기가 전체 무게로 따지면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두부, 뭐 양파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생강즙이 좀 들어가요.
3: 생강즙이요?
0: 확실히 약간 조금 더 고급진 이런 맛이 나요.
1: 동그랑땡 역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 이게 치대시네?
4: 네, 이렇게 치대서 기포를 좀 빼야
2: 네.
4: 여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2: 네.
4: 살기가 생겨요.
2: 기포를 빼시는 거예요?
4: 네.
1: 이제부터는 속도전. 간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재빨리 경단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빠른 손놀림에도 크기가 일정합니다.
2: 이거 하나에 한 몇 그램 정도 돼요?
4: 20에서 22 요 사이인 것 같아요.
1: 정말 손 감각만으로 무게를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야, 다시 해봐도 20에서 22g. 손이 아니라 저울 아닌가요?
2: 정확하신데요?
4: 몇십 년간 딱 쥐었던 손의 감각이라
2: 네.
4: 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안 있잖아요. 개수로는 한 1300개 정도
1: 많이 만드는 만큼 사용하는 달걀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3: 50탄이요?
2: 50탄이요?
3: 네. 명절 때
2: 네.
3: 한 380도 수.
1: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한 골프공. 아하, 달걀을 깨는 용도였군요. 오래 일하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라는데요.
0: 계란끼리 부치면 약간 계란 파편 같은 것도 약간 여기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2: 네네.
0: 예, 근데 이게 골프공 자체가 워낙 단단하니까
2: 네.
0: 이게 순간적으로 때리면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1: 골프공 덕분에 작업 속도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그랑땡을 붙일 준비를 하는 작업자. 마지막으로 모양을 다시 한번 잡는데 이곳만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2: 손으로 안 빚고 이렇게 거기다 컵에다 끼워서 이렇게 하시네요?
4: 크고 작고 하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있고 이러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이걸 균일하게 하느라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2: 네.
4: 가만 있어봐. 따라와.
2: 뭔데요?
4: 맨 처음에는
2: 네.
4: 이 종이컵에다 눌렀어.
2: 아,
4: 하나 넣어서 하나 넣어서 내가 해볼게.
1: 네. 딱 맞는데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4: 얘가 종이는 종이고 이거는 물기가 있잖아.
2: 네.
4: 이렇게 떨면 안 떨어져. 이렇게.
2: 아.
4: 애로사항이 많아. 시장에 가서 저 플라스틱 컵을 사다가 했어.
2: 네.
4: 플라스틱 컵을 다니까 이제 이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야 이게.
2: 아.
4: 수도 없이 이거를 하다가. 중국 가서도 컵을 다 봤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2: 몇 센치인데요? 이게 원하는 딱 사이즈.
4: 그게 몇 센치인지는 몰라. 이거하고 사이즈가 같아.
2: 아, 종이컵하고?
4: 그래서 푸딩 같은 거 담아져 있는 디저트 통.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네. 양해를 얻었어. 이거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쓴 지가 그냥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5: 이거 3개 정도 얻었어요.
2: 3개요?
5: 네. 그래서 저 애지중지예요. 애지중지.
1: 3개밖에 없다니 애지중지할 만하네요.

0: 용기 덕분에 크기가 똑같아진 동그랑땡. 달걀물을 거쳐 불판 위에 올라가는데 붙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불판을 떠날 수 없고 온몸에 배는 기름 냄새도 견뎌야 하죠. 뜨거운 불판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는 작업자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불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1: 명절 때는 한 100바구니 부치니까 한 10,000개 정도.
2: 아, 10,000개 정도. 네.
0: 이외에 배추전, 버섯전, 메밀전 등 명절이 아니어도 방금 부쳐낸 전을 살 수 있다 보니 급할 땐 이 집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3: 어서 와. 오늘 제사인데 이자로 가야 돼서 제가 사가서 집에서만 데펴서 저희 시아버지 드렸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아버님이 네가 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대답은 안 했어요.
0: 아, 이거 아버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죠?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1: 앞으로 내가 내 몸만 건강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또 해서 우리 사위랑 딸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5: 서울식은 이제 챔피언이죠.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

0: 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9: 시끌리고 시끌했죠.
10: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만.
9: 음악이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11: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0: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12: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13: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가깝겠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4: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15: 아, 말이.
14: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16: 아, 네, 반갑습니다.
15: 반갑습니다. 아, 아빠 심어줄게.
13: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15: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4: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15: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16: 맞아요.
15: 너무 안타깝고.
17: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맛있겠지?
1: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1: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배고파.
5: 스테라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와.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2: 바삭함의 끝판왕.
1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5: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16: 직접 만져보세요. 응?
17: 진짜 얇아졌네.
15: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16: 시작부터 판시딜.
18: 모근 세포에 영양을.
16: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18: 탈모엔 판시딜.
19: 남성 여성 풍성.
20: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 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마녀 스프. 칼로리 다운.
21: 이게 55칼로리라고?
20: 즐기세요. 더 가볍게.

0: What am I?
1: Can I help you, sir?
2: No!

Human protection protocols are being enacted.

0: 순간을 놓으시 손질부터 조리까지 한 번에 탄탄한 내구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엔드그레인 도마와 재료를 손쉽게 손질하는 넓은 면적의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1: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2: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 그러니까 암을 만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3: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4: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5: 좋은 소식이 뭔데요?
4: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5: 나쁜 건요?
4: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3: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6: 우리 저 암보험하러 들자.
7: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6: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7: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3: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신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을 요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순. 전이암 발생률도 49.1%.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할까요? 여러 번 보장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이암 진단금은요?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폐암 진단받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를 10번 받으시면서 진단금을 모두 사용, 진단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다. 자, 이분은 혈액암 진단받고 최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라 100% 환자 본인 부담. 그래서 학사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암 진단 후 생활자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0: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고령화와 맞물리며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만큼 뇌심장 질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는 뇌심장 질환을 진단 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치매까지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1: 상담을 도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줄레이.
0: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예, 영화보러
0: 가요. 예? 본.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주가 되셨네.
3: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 냄새, 흙 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4: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5: 서울 강남에서
6: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열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2020년 둘만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고압가지고 이건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0: 맞아요.
2: 그렇게 절실하단 말이야 하면서 막 목소리 막 줄어가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을 주기로 했어요.
0: 몰라 나 이제.
1: 대체로 저희가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루프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일으켜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도 오늘 최고였고요. 저희 뽑아주신 신사위원님들 감사하고요. 뮤지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너무 목말라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이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정말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펌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정말 흘렸어요.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을 진심을 담는 이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4: 두 번째 오면서 든 생각은 일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5: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6: 집에 우환이 있으실 줄 알았다고.
5: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 높고 올라갔거든요.
7: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그 활 연주 자체를 전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3: 원래 반짝거리는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뭐
1: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2: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나왔을 거예요?
3: 네. 그럼
4: 저희
5: 아까 그 얘기했을 때
3: 9월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1: 삼수를 할 뻔했네.
6: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루키.
1: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경치기사는 했는데 어안이 지금까지 번봉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0: 거예요?
1: 이렇게 하시면은
2: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3: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우리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짬.

0: 사랑해.
1: 넌 멋있어.
0: 너도 멋있어.
1: 나는 기타를 잘 쳐.
0: 넌 베이스를 잘 쳐.
2: 누군가한테 세준아.
3: 되겠다.
4: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길 원하는 거죠.
2: 뜨면 하고 싶은 거?
0: 진짜 많이 사고 싶어요.
5: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6: 저는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4: 세속적이셔, 이분은.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시끌리고 시끌했죠.
2: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1: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하겠다.
3: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4: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5: 왜냐면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6: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7: 'Midway upon the journey of her life,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0: 초원의 밤을 지키는 네 개의 눈. 두 개의 눈 위에 자리 잡은 두 개의 반점. 몽골 유목민은 이 개가 두 개의 반점을 통해 영혼의 세계를 보고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생존수단인 가축을 보호하는 데서 비롯됐다. 천년의 시간 동안 몽골의 초원을 달리며 유목민의 삶과 함께한 개. 목숨을 걸고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한 용맹한 수호야.
1: 당하는 또 여기 팀 버스커 비트린 나허비싱게 바로 궁극이다.
0: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몽골의 낮과 밤을 지키며 귀신 쫓는 개라 불린 방카르다. 13세기 칭기즈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 아시아 유럽 대륙을 휩쓸며 세계의 지배자가 됐던 민족. 영광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0: 어린이 가장 사랑하는 게 방카르. 그들에게 방카르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방카르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 척트 다시의 자랑스러운 게 태지. 카메라에 예쁘게 찍히라고 붉은색 목걸이에 곱게 빗질도 해준다. 이런 호사스러운 대접이 낯설지 않은 태지. 커다란 덩치와 달리 온순한 성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지녔다.
1: 태지, 헐, 태지.
2: 야, 헐리, 누들 아이라. 아우, 어떡하시다.
0: 이 정도면 팔불출이라고 해야 하나.
3: 대학은 이런 누구 멋대가 왔던 이미지하고 힘색도 흩어지는 것 같아.
0: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맞게 왕족이라는 뜻의 이름도 지었다.
3: 이런 옷 너한테 안 어떤 기린 티저 안 뜯던다 너한테 이런 기르블린이 기술이네. 전 이루시 빗대가 들어올 너하고 향수 먹은 줄 알고.
0: 몽골 유목민의 자부심이 된 개. 그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매우 깊어서 계절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유목 생활에도 늘 함께했다. 초원에서 만난 유목민의 거주지. 개루 앞을 지키고 있는 개는 방카르다. 여름에 초원은 해야 할 일이 많다. 능숙한 솜씨로 말을 다루는 남자는 40년 동안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해온 네르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다가올 겨울을 준비한다. 영양소가 풍부한 마유는 유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한다. 네르귀에겐 아직 어린 네 명의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인 유로일트는 5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말 다루는 법을 배웠다. 개를 가족처럼 소개하는 유로일트. 사교적이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의 안나르와 달리 트럭 밑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한 마리.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인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볼까마는 충성심이 강하지만 내성적이다. 간식에 눈이 먼 안나르는 볼까마의 수줍은 사정 따윈 관심이 없다. 평소엔 제멋대로지만 안나르와 볼까마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다. 웬만한 늑대보다 긴 몸높이. 평균 50kg에 육박하는 커다란 덩치. 하지만 가족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 그래서 몽골 아이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방카르와 뛰어놀며 추억을 쌓는다. 개르마다 보통 네 마리를 키우는데 두 마리는 휴식을 취하고 두 마리는 경계를 선다. 네르귀의 사촌인 시네가 가볍게 말에 오른다. 시네가 안나르를 부르면 방목제에 간 염소와 양을 데리러 갈 시간. 방카르가 왜 특별한지 보여줄 때다. 네르귀 가족이 키우는 양과 염소는 모두 400여 마리. 해지기 1시간 전 매일 반복되는 일거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네를 뒤쫓던 안나르가 보이지 않는다. 양을 몰지 않고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가만히 누워서 양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안나르. 목양견이라면서 왜 우드커니 있는 걸?

0: 있습니까?
1: 몽골나카 헤나에르스카 헨들에 울트득 헤나 나갓 헤나에르쩌가
2: 유럽의 목양견은 쉴 새 없이 가축을 쫓는다. 가축을 기를 목적으로 훈련받아 가축이 무리해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우리로 이동시킨다.
3: 일반 목양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더 보호를 한다고 보시게 되면 방칼의 역할은 가축들을 야생 동물로부터 직접 싸워서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보호견인 방카르는 가축의 뒤를 쫓지 않는다. 대신 주변에서 경계 태세를 취하며 맹수의 공격에 대비한다. 이런 행동은 본능이다.
1: 베베 만나 쫓는다. 팀 해는 애가 요새고 일어나.
2: 평화로워 보이지만 위협이 공존하는 초원.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맹수.
1: 차가.
2: 몽골 유목민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1: 차.
2: 방카르는 훈련과 지시 없이도 가축을 보호한다. 적은 수의 유목민이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 달려와 줄 방카르가 있기 때문이다.
4: 몽골 방카르만 유는 어느 명은 질지 빛났다니까. 돌아한테 안들지. 이런 약 마치니 그때 어떤 마치니 안들리고 허구고 두수수도 미리 비리 마시겠소. 같은 애 덮어 처음 이르비스 마치한테 다스 말수르게 함갈 이진대 도치메 이진 말라 함갈 허나 말라 하루울 허틀 인 부르들 마시 우르크대 배딩 히르베 인 바꾸 에스는 뭐 틀 아질로 마시 명탁이 일루 훈돌 우치라스
2: 지난해 겨울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다. 방카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니 우리의 양과 염소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면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 야생의 포식자, 늑대가 나타난 것이다. 한숨에 늑대에게 달려가는 방카르. 방카르는 늑대보다 힘이 약하지만 절대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맹한 기세에 당황한 늑대가 몸을 피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한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기회를 노리는 늑대. 뒤를 쫓아간 방카르가 다시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굶주린 야생 늑대를 상대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 인간의 약 4배에 가까운 치악력을 가진 늑대에게 목을 물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방카르가 아니다.

0: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카르가 있는 힘을 다해 늑대를 쓰러뜨렸다. 싸움의 상처가 깊어지던 그때, 패배를 직감한 늑대가 영역 밖으로 도망친다. 늑대가 멀어지면 더는 쫓지 않는다. 싸움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
1: 사람, 사람, 사람,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야시, 천우시무, 아,
0: 거짓말처럼 온순해진 차름.
1: 아시 아무시하면 아무런 등걸. 아시, 아시, 자, 자.
0: 다행히 물린 상처가 깊지 않다. 조금 전까지 늑대와 사투를 벌인 개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2: 오가서 너 샤르크마르크 아훈 가이구엔

0: Ер нь бол энэ их туршлагатай урд нь бас олон зодоо хийж ирсэн тий.
1: Санчуга 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
0: 몽골 왕하르친 нөгөө хөдөө яг 아이린 빌처 дээр байгаа нь 인가 니 후스테 직면에서 인가 용 얹히는 배드시대. 이는 누구 천 조가 니 그때 방을 좀 하고 티. 역시 물론 히트볼 얹어 그러시.
1: 방카르는 태생적으로 목덜미의 가죽이 유연해 맹수의 공격에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늑대에게 물리고도 살아남은 것은 이 때문.
0: 유는 어 몽골 너허 인가 타이우 이때 아이고 타이웅. 약 히르크터 우이드 뭐 인가 шал өөр амттай шиг ингээ бүр эрэлхэг тэгээд хурдтай хүчтэй ингээ бүр тийм болохоор бид нар энэ нохог нохоо биш ингээ баг хүн гэж бод.
1: Банкарга 보호하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맹수도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용맹함이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 칸의 눈에 띄었다.
2: 자, 이런 걸 인가 보다도 책에 볼 칭기즈 칸 노스 탑천도 볼 자 아랍 толж хэрэгтэй ахトゥ амраг сатангаса бүрднэ. Тэгээ өөрсдийн унаа хүмс одоо зэр зэвсэг бэлдэж ирнэ гэсэн.
1: 10명의 병사의 한 마리에게 5만 명의 군사가 움직이면 5천 마리의 방카르가 함께했다. 몽골군의 이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한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다.
2: 아쉬운 하늘부터 두름틀튼 어떤 헛되고 있었던 거죠. 되게 또 그때 벌써 이렇게 또 가르까지 얼었어. 또 부슬때서 가르까지 얼었어. 혹시 봐야지 때 두글러 그때 또 두름 말하고 이렇게 쓰레기인 말씀 말이야. 그때 헛되고 또 다시 이렇게 또 말하고 또 이제 산 소름떡 봐야지. 이렇게 죽었죠.
1: 외부의 공격에 맞서 무리를 보호한 방카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질 때문에 전쟁터에선 적으로부터 아군을 지켰고 후방에선 가축과 남은 가족을 돌봤다. 방카르는 몽골의 살아있는 역사다.
3: 아 방카르의 샬고르도 여러서 들 인 몽골 차고르의 니르스트 수어람살 들 지수르테 홀자미이 투올하 홀 훈스 바가 이때 들 이르침흐치이 바가 어다 전 카락터로 후도 마시 타이빈 돌근
1: 초원의 밤이 와도 방카르의 하루는 끝나지 않는다. 힘든 일과를 마친 네르규의 가족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축과 게르를 보호한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몽골엔 개가 짖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그들에게 개 짖는 소리는 잠을 청하는 자장가였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방카르는 잠들지 않는다. 밤이 깊을수록 방카르의 눈은 낮보다 밝게 빛난다. 수상한 움직임을 느끼면 큰 소리로 짖어 경계한다. 몽골인은 방카르가 맹수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본다고 믿었다.
4: 두루누뜨기 말작가들이 순간 일진 보석권 돌주고 지는
1: 초원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 낮에는 두 개의 눈으로 맹수를 쫓고 밤에는 두 개의 반점으로 귀신을 쫓는다. 새벽이 왔지만 방카르는 여전히 깨어있다. 밤새도록 지켜준 덕분에 가축들은 지난밤 깊은 잠을 잤다. 조금 지쳐 보이지만 목동들이 깰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또다시 시작된 평화로운 아침.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고단한 유목민의 삶을 지켜왔다. 완전히 아침이 밝으면 경계 근무는 끝이 난다. 그제야 웅크려 잠을 청한다. 꿈에서도 가족과 가축들의 안전을 위해 넓은 초원 위를 지키고 있을까?

0: 내륙이 가족의 첫째 아들 유로 일트는 아침부터 나무를 줍는다. 엄마의 일손을 돕기 위해 땔감을 준비한 것.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유목민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한다. 게다가 얼마 전 넷째까지 태어났다. 엄마의 하루는 더 바빠질 것 같다. 일하러 나가기 전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식사에 고기 양을 늘린다. 추운 계절을 보낼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유로일트가 초원에 나간 가족들을 부르자 세 살 다르암도 형을 따라 해본다. 유목민에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소중한 가족이 있고 가족을 먹일 귀한 음식이 있으니 남부러울 것 없다. 안나루와 볼까마에게도 이 시간은 천국. 따뜻한 고깃국에 밤새 온몸을 녹인다. 방카르는 덩치에 비해 식사량이 많지 않다. 물자가 부족한 초원의 삶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곧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방카르. 하지만 가족들이 반기면 더는 짖지 않는다. 가족의 친구는 나의 친구. 경계심을 풀자 부족한 잠이 솔솔 밀려든다. 식사가 끝나자 내륙이는 양을 잡기 위해 나섰다. 놀란 양은 생각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40년 베테랑 유목민인 내륙이에게 당해낼 재간이 없다. 유목민이 양을 잡는 건 특별한 날뿐이다. 양은 유목민에게 가장 큰 재산. 기르던 양을 잡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능숙한 솜씨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깨끗이 고기를 발라내는 내륙이. 어느새 양은 가죽만 남았다. 귀한 양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1년에 딱 한 번 집안 행사가 있는 날. 게르 앞에 방카르도 긴장한 눈치다. 무언가를 들고 달려오는 유로일트.
1: 담학.
2: 아돈데로 다르테 담학.
1: 아돈데로 담학. 담학 진짜.
0: 말해, 도장을 찍을 시간이다.
3: 핫들 핫들.
0: 봄에 태어난 망아지가 어느새 내륙이와 힘을 겨룰 만큼 자랐다. 놀란 말을 단번에 제압하는 내륙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말은 겁이 많아 다루기 쉽지 않다.

0: 눈치 빠른 유로일트가 말을 묶을 끈을 가져왔다. 유목민의 말이라면 언제고 한 번은 치러야 할 통과의례.
1: 아니 누가 다 못했다는 웃음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저다도 알았지.
0: 비눗물을 뿌리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털을 깎는다. 형제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몽골 아이들에겐 초원이 학교다. 말도장은 말이 어른이 됐다는 뜻이고 유목민에겐 재산이 늘었다는 의미. 성년식이자 가족의 잔치다. 그런데 말도장을 찍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 먼저 액화질소를 준비한다. 섭씨 영하 196도로 냉각한 액화질소에 새로 만든 도장을 넣고 얼린다. 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과거 불에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는 것은 보는 사람도 힘들고 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액화질소에 얼린 도장을 가져가 털을 민 곳에 지그시 대고 누른다. 순간적으로 피부세포가 얼면서 표식이 생기는 방식. 말도장 찍는 방법이 바뀌면서 잠시지만 고통의 시간이 줄었다.

0: 유목민에게 말도장 찍기는 추수감사절 같은 행사. 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말도장을 이용해 마유주를 나눠 마시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1: 대인사우들 터덜돌아 눈가 담글아드 ингээд адуу зүрхтэй шин гарсан төлөвдөө тэмдэглэж авч байгаа даа гэж баяртай наа. За 1000 болох уу? 1000 болсон төсгөндөө гэсэн бололтой.
2: Мэнэ ава то ченхо. Мэнэ ава.
0: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는 방카라. 몽골 유목민의 기쁨과 슬픔,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그런 방카르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
3: 이레다니 수울들 2000만이 히로 지은 운친다 바르 바흐고 볼 샤후 다 돌슨 비스.
0: 몽골이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시기, 방카르는 몰살될 위기에 처한다. 방카르 털로 만든 모피코트 열풍의 희생양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퍼뜨린다고 믿었다.
4: 일부 그치니까 후충된 말이. 아, 테러 버클라스 우스트가 또 골 테이블렉시닉 치클리힌닉 같은 허. 자름 손 소유는 네이트로도 또 허가 또 보름 우스트. 자를 탑승 도와줄 때, 네가 운친 샬트한 버스니 우스트로도 겨우겠어. 터트가 혹자 타이탄을 사실 쓰고 있을 때. 대신 누가 안가 환타 할바타 말린 안가 말린 임직대 할바타 그렇지 조조 없지.
0: 방카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계속된 도살, 초원의 수호자를 잃은 유목민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3: 유목민들 안들다 호텐 마시 히르치에다 바가 их хэрэгтэй байгаад ихтэй болоод энэ хоогоо хүндэлтэй итгэх зүгээр аргагүй болчих.
0: 현재 몽골에선 방카르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가 단체나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섰다. 토종 품종을 복원해 몽골 전역에 나눠주고 방카르의 가치를 알린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방카르를 위한 새로운 시도도 움트고 있다. 2020

0: 2013년 몽골에서 처음 열린 도그쇼에 방카르가 참가했다. 전 세계 10여 개국이 참가한 대회. 다양한 견종들 사이에서 기량을 뽐낼 시간이다. 이번 대회엔 모두 200여 마리의 방카르가 참가했다. 낯선 장소에 많은 개들이 모이다 보니 긴장하는 것도 당연지사. 그런데 다른 개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방카르는 평온하다. 대수롭지 않다는 눈치다. 초원에서 맹수를 상대하던 방카르답다. 해외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처음 보는 몽골개에 감탄했다.
1: So they are really very gentle natured. They're very assured of themselves, but they are calm. They're not excitable. They don't get too. They're very calm dog. Very steady temperament, which is very important.
2: They are very well balanced. They are very good in their head. They are very quiet and very nice to the humans. They have this fantastic quality. Not every breed has this quality, but. 방카르 has this quality.
0: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몽골 초원의 주인공으로 돌아온 방카르. 달리는 발걸음이 더 강하고 단단해졌다. 겨울이 온 유목민의 거주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3: 자, 이는 환원의 굴뚝뜻.
0: 조심스레 견산으로 들어서자 누워있는 어미개와 새끼들이 보인다. 며칠밖에 안 된 작은 몸으로 어미 품에 안겨 연신 젖을 빨아댄다.
3: 고런 굴직도 없어. 고런 굴직. 마스 밀레에서 안 들었을 때 벌써.
0: 몸에서 새끼를 떼어놓자 놀라는 어미개 하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검은 털에 반들반들 윤기가 흐른다. 하탄은 새끼를 멀리 두는 게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가까이 힘들게 낳은 녀석들이라 더욱 귀하다.
3: 자, 끝났어. 제 멍상 그래 어떤 네가 언슬게 나도 얘기 나온 거. 얘가 우린 제가 이 두신 후이튼 그글득.
0: 따뜻한 계절은 놔두고 겨울에만 출산하는 방카르. 어미의 걱정과 달리 새끼들은 추운 날씨에도 활기가 넘친다. 혹한 겨울을 견뎌내야 유목민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방카르는 품종 개량 없이 몽골의 자연과 문화에 적응하며 성장했다.
4: 디멘징겐 소아기다가 되었죠. 아인삼도 되었죠. 누우틀다가 되었죠. 100km. 오늘도 치수 왔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방카르다가 누우지 없어. 인 байгальд ирэх ин чадвар нь хамгийн онцлог чадвар. А магадгүй халуун газар юм уу те? Магадгүй бөхчин газар очих юм бол тийм л маш том сул тал болох.
0: 겨울은 방카르에게 가장 한가한 시간. 가축들이 풀 뜯으러 나가지 않으니 먼 곳까지 따라나서 경계를 서지 않아도 된다. 방카르가 영하 30도의 날씨에 출산하는 건 고단한 유목민에 대한 배려다. 몽골에선 보통 태어난 지 한 달에서 두 달 된 강아지를 입양 보낸다. 절대 팔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나눠준다.
5: 자, 이 녀석은 글쎄고. 아, 이 녀석은 얄가 왜 쉬나라.
0: 출산 경험이 많은

0: 다구아는 이런 일에 익숙하다.
1: 자, 자, 선배님. 자,
2: 자가 울진아.
3: 자가, 자가 울진아.
4: 자, 글귀치 우젤, 예라되지. 아, 지우로 우젤자가 되게 사한 성급도.
3: 자, 니가 합치다.
0: 강아지를 고를 때 반드시 챙겨보는 게 있다.
5: 강아지를. 강아지를.
0: 꼬리와 목덜미를 잡아 들어보는데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을 가지고 있어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3: 아바.
4: 아시겠지. 나하고 힐 뒤집혔을 때가 이제 어르스도 저걸 어떤 짓 쓰는 점 때문에 나트륨 좀 받았지. 그러니까 실제 굴고 하는 게 다라 바와가 잠을 치는 거. 인내스 하고 ингээд нөгөө бусад орныг харахаар нэг юм зэрлэг юм шиг санагддаг. Энэ одоо нохны энэ зузаа хэсэг хамгийн өвдөлт байх та хэсэг нь. Тий.
0: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계획에 신중하게 고른다.
6: 아, 있을 리가 없지.
5: 자, 다 내려 받아 주셨노?
3: 아, нэг сая өнөдр гайг өнөдр нэг бас нэг
4: нохого хүчтэй.
0: 데려갈 개를 정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4: 자, 이제 이렇게 내려 흙측 바로운 측인데 고로 흙측
0: 귀에 대고 속삭인다.
3: 아싸, 아싸, 아싸.
4: 아, 자. 자, 되게 이쯤대 일때 일식 저렇다 아슬은식 허튼도 일때 헌차에 넣어 보세요. 자,
0: 강아지에겐 아리슬랑이라는 이름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5: 자, 일때
4: 자,
0: 자신의 계르로 돌아가기에 앞서 말 한 장의 발걸이에 강아지를 통과시킨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의식이다.
7: 나다 대요 아픈다 새 이진대 일때 때문에 톰 새한데 아슬는식 된 새가 나가서. 그래서 나 새가 은드러이나 하 일그아 하사 옛날들 새부터 새한 분 하다 왔으나 마시고 이렇다 새들 은드러이나.

0: 몽골 유목민에게 방카르는 특별한 존재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사실 배가 고팠다기보다 또 다른 방카르 가족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
1: 써서.
0: 이름을 부르자 힘겹게 걸어 나오는 개. 척트다시와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올해 13살의 노견. 추위 때문인지 온몸을 떠는 조씨.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 벌써 2주째 잘 먹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눈이 와도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기운이 없어서인지 잘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도와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제발 이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그렇게 조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0: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나의 친구. 성실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항상 기쁨을 안겨주던 조슈의 마지막 순간이 편안했기를.
1: 대학노 빈 누가 구실을 쓰고
2: 이게 대리 배치 하다 이거 봤다 지금 이게
1: 어디 갔다 갔다
0: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게 그날부터 낮과 밤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여름의 푸른 초원에 눈 덮인 겨울 대지에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였다. 죽은 조슈를 데리고 산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개의 뼈를 밟지 못하게 하고 신의 세계와 가깝게 하기 위해 높은 곳에 묻는다. 우유는 순수함의 상징이다. 시신을 정갈하게 하고 잡귀를 쫓는다. 아홉 개의 조각에 담아 뿌리는 것은 아홉 개의 소망이 이루어지라는 의미다.
1: 아들도 어떤 군이 들리걸지 들으려다 사용할지 들으려
0: 인간으로 환생하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방카르에 꼬리를 자른다.
1: 자,
0: 그리고 죽은 개의 머리맡에 둔다. 더 이상 개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유하게 태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엔 버터를 물렸다. 마지막으로 저승에서 헤매는 시간이 배고프지 않도록 시신 주변에 쌀을 뿌려준다.
1: 양들은 우울 히스니 우른데 양들은 앞뜬 못 돌뚝 아 되게 들 우울해 자사다 주위 없으니 흡진 한빈이 너하 올지 돌뚝 되게 다른 흠을 돌뚝
0: 개는 업보를 진 사람의 환생이고 살면서 좋은 덕을 쌓으면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었다.

0: 방카르의 역사는 길고 오래됐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방카르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유목민의 하루. 장난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안나르는 신의 앞에서 유독 애교장이가 된다. 볼까마는 새벽까지 게르를 지키다 잠이 들었다. 시내가 부르면 먹던 밥그릇 떠놓고 달려오는 녀석인데 어젯밤은 유난히 피곤했던 모양이다. 내르기 가족의 형제들도 방카르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어릴 때부터 몸을 맞대고 함께 뒹굴며 자랐다. 소년이 말을 타고 가면 방카르가 조용히 뒤를 따른다.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생긴 무언의 약속. 몽골의 대지는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고 유목민과 방카르는 야생의 위협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한때 목축 장비가 발달하면서 방카르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
1: 약 인한들라 남자 됐음 봐. 되게 술이 있는지 들 막는 옷탓 humus 니르시 알아드 дүрчил үүсчих юм чинь малын байдаг хаалтны хүн дургуутчил таар шүү дээ. А тэгээд зүрчлийн айлгадаг юм голд нь байсан тэр нь устсан байхгүй болсон учраас тэгээд ер нь ховордоод байхгүй болохтой.
0: Банкарга 사라지자 생태계는 파괴됐고 자연은 황폐해졌다. 방카르는 몽골 초원의 수호자였다.
2: 방카르님이 함께 살면
1: 기르블린이 비슷해.
0: 용맹한 소견 방카르. 유목민의 가슴 속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몽골의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0: 첨가물 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0: 포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단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0: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지급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수술비나 항암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0: 암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0: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단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5: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6: 지금은 우리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8: 한 명은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9: 아내보다 더 이뻐.
1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1: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12: 아, 말이.
11: 7천 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13: 아, 네, 반갑습니다.
14: 반갑습니다. 아, 아빠 씹어 줄게.
15: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16: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7: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 놨더라고요. 네. 구조했을 때 꼭 경계를 하고.
16: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역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13: 맞아요.
16: 너무 안타깝고.

세 마리의 암사자. 각기 다른 세 곳의 서식지. 저마다의 시련에 맞서지만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생존이죠. 녀석들의 숨막히는 생존 투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모래미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로는 드물게 늪지대에 서식하는 사자죠. 나이는 10살. 사람으로 치면 50살이 넘었지만 그만큼 지혜롭고 노련합니다. 물이 가득한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죠. 수풀이 빽빽한 늪지대에서 생존의 열쇠는 바로 팀워크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하죠. 모래미가 속한 델타 무리는 덩치 큰 수컷이 이끄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집단입니다. 모래미에게 이런 든든한 지원군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죠. 무리는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서로 협동해 사냥에 나섭니다. 아주 어린 새끼들조차 사냥 훈련을 받습니다. 만만한 형제들은 아주 좋은 훈련 상대가 되어주죠. 반면 좀 더 자란 녀석들은 아무리 작더라도 살아있는 사냥감으로 연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종종 먹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죠. 먹잇감의 기운을 쏙 빼놓아야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 녀석들에겐 실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체가 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동물 중 하나인 아프리카 물소와 맞서야 하니까요.

떠날 순 없죠.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새끼들은 하루빨리 사냥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래미도 새끼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이 녀석들이 모래미의 마지막 핏줄일 겁니다. 델타무리는 두려울 게 없는 막강한 팀이지만 규모가 있는 만큼 늘 굶주려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사냥에 나서야 하죠. 게다가 무리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큼직한 사냥감을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멀리서 홍수가 밀려오면 메마른 칼라하리 사막일 때는 푸른 오아시스로 탈바꿈합니다. 아프리카의 거대 초식동물들에겐 물의 낙원이자 델타무리에겐 풍요의 계절이 찾아온 거죠. 사방에 먹잇감이 널려있지만 어떤 녀석들은 너무 빠르거나 날쌔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웅덩이 투성이인 땅에서 130kg이 넘는 사자가 재빠른 사냥감을 쫓기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사자들은 더 크고 위험한 목표물을 노리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기린의 발차기에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코끼리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죠. 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성질이 사납고 거대한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소형 자동차만한 덩치라 모래미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기엔 충분하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죠. 사바나의 기갑부대나 다름없습니다. 강력한 뿔에 받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죠. 게다가 사자 무리처럼 녀석들도 거대한 무리를 지어 똘똘 뭉쳐다닙니다. 공격을 받으면 언제나 맹렬하게 반격하죠. 물소를 찾기 위해 모래미가 무리를 이끌고 늪지대를 가로지릅니다. 어른 사자들에게 물속을 걷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물가에서 자라면서 다리가 굵고 튼튼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새끼들에겐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두 살이 되면 이 험난한 습지에서 사냥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금은 베테랑 모래미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죠. 앞쪽에서 물소 냄새를 맡았네요. 오카방구의 빽빽한 수풀 속으로 조심조심 몸을 숨기며 나아갑니다. 물소떼와 맞설 준비는 모두 마쳤죠. 하지만 목숨을 건 사냥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하게 때를 기다리며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만 합니다. 단 한 마리만 잡아도 무리 전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새끼들도 다치지 않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암사자 자매들이 자세를 낮춘 채 넓게 흩어집니다. 녀석들의 임무는 물소가 도망칠 만한 길목을 차단하는 것. 모래미가 물소떼를 몰아붙이면 자매들은 뒤처진 녀석을 노릴 겁니다. 하지만 모래미가 일찍 발각된다면 기습작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물소떼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 내달리는 물소떼의 방향이 하필이면 새끼들이 있는 쪽이네요. 2,000km 떨어진 케냐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또 다른 암사자가 있습니다. 이곳엔 물이 없죠. 모래미의 세상과는 정반대인 초원입니다. 마라는 4살로 훨씬 젊죠.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입니다. 마라에겐 두 자매가 있는데 최근 떠돌이 수컷이 무리를 장악하면서 가족의 결속력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식구가 적어 먹고 살기엔 수월할 텐데도 정작 사냥할 땐 손발이 맞지 않아 늘 고전하고 있죠. 녀석들의 삶도 미래도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 자매 모두 새끼가 없죠. 1년 전 마라의 자매가 건강한 새끼 두 마리를 낳았습니다. 줄어들던 무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수컷이 나타나 무리를 지배하던 수컷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늙은 수컷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매들은 새로운 수컷의 시선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수컷은 기어이 갓 태어난 새끼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남기기 위해 사자 세계에선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지만 마라의 가족에겐 끔찍한 비극이었죠. 무리가 장악당한 이후로 새로운 새끼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델타 무리처럼 힘이 막강하지도 않죠. 이곳에선 머리수가 생존의 무기나 다름없으니까요. 비가 내리고 풀이 무성해지면 사자들을 위한 거대한 만찬이 차려집니다. 누워 얼룩말 때가 몰려오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장관을 이루는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하나 모두 훌륭한 사냥감이지만 쓰러뜨리기는 결코 쉽지 않죠. 8월이 되면 그 규모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암사자 3마리가 무려 200만 마리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거죠.

자매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호흡을 맞춰야만 하죠. 키 큰 풀숲만이 유일한 은신처이기에 몸을 바짝 엎드립니다. 누가 물소만큼 위험하진 않지만 녀석들에게도 나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뿔과 치명적인 발굽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방어 무기는 바로 엄청난 머리수입니다. 한쪽에서 풀을 뜯으면 다른 쪽에선 보초를 서죠.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즉각 경고음을 낼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여야 하죠. 사정권에 들어오면 목표물을 딱 하나 정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늑대에 한눈을 팔아선 절대 안 되죠. 거리를 최대한 좁혀야만.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라가 보초병들의 눈을 피해 물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성공합니다. 자매 중 한 마리는 반대쪽 측면으로 접근하네요. 살금살금 더욱더 거리를 좁힙니다.

하지만 다른 자매가 손쉬운 먹잇감을 발견하곤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작전 대형에서 이탈합니다.

섣부른 행동 탓에 사냥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네요. 늑대는 이제 바짝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다시 시도해봐야 헛수고일 뿐이죠. 전략도 호흡도 맞지 않는 무리에게 사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대를 이을 새끼마저 없으니 이 가족은 지금 멸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1월이 되자 거대한 누아 얼룩말대가 남쪽 탄자니아의 은두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곳엔 세 번째 암사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죠. 이 녀석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암사자 마티티입니다. 다른 사자들과 달리 마티티는 홀로 사냥을 하죠. 도와줄 무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어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마라보다 훨씬 열악하죠. 사방이 뻥 뚫린 허허벌판이니까요. 마티티는 어리거나 다치거나 늙고 약한 여성만을 곤란에 뒤쫓아야만 하죠.

하지만 사방이 뚫려 있어 먹잇감들은 먼 거리에서도 마티티가 다가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풀이 짧은 평원에서 기습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죠. 지금까지 본 세 곳의 상황 중 가장 험난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숲 가장자리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고 물웅덩이처럼 무리가 모여드는 길목을 지키는 것뿐. 얼룩말 한 마리만 잡아도 하늘이 내린 축복일 텐데요.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얼룩말은 빠르고 힘이 센 데다 뒷발차기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녀석들의 다리가 물속 깊이 잠길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진흙투성이 얼룩말은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낙담하고 굶주린 마티티가 병원으로 돌아오자 숙적이 기다리고 있네요. 하이에나 역시 이곳의 최상위 포식자인데다 머릿수도 훨씬 많습니다. 마티티가 사냥에 성공하더라도 이 청소부 동물들을 홀로 물리쳐야 하죠. 오늘은 녀석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네요.

녀석들은 이미 먹잇감을 챙겨놨습니다. 남이 먹다 남은 고기나 훔쳐먹는다는 억울한 오해와 달리 하이에나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죠. 무리 지어 직접 사냥감을 쓰러뜨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먹잇감이 넘쳐나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죠. 대이동을 하는 거대한 노아 얼룩말대는 평원에 수많은 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뼈 한 조각도 낭비되는 법이 없죠. 하이에나의 무는 힘인 치악력은 사자보다 강해서 살점과 뼈를 순식간에 씹어삼킵니다. 마티트로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이에나를 피하는 게 상책이죠. 평평한 초원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가면 질척이는 늪지대가 나옵니다. 마티티가 마음 놓고 숨어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죠. 어디선가 작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덤불 속에서 새끼 사자 두 마리가 나타났네요. 마티티도 어미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과 젖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마티티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냥에 매달렸던 이유입니다. 서둘러 배를 채우지 못하면 새끼들은 굶어 죽고 말 테니까요. 다시 우카방고 습지입니다. 모래미 무리가 물소떼를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죠. 호흡이 척척 맞는 이 팀은 뒤처지는 녀석을 쓰러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비백산한 물소떼가 그만 모래미의 새끼들을 향해 방향을 트는데요. 암사자들이 재빨리 방어막을 쳐서 물소떼의 방향을 돌립니다. 새끼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자 모래미는 다시 공격태세로 전환하죠. 무리가 이 녀석을 구하러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쓰러뜨려야만 합니다. 물소가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자네들이 무리의 접근을 막고 있네요. 모래미와 다른 사자들이 숨통을 끊을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암사자 세 마리가 달라붙어서야 겨우 녀석을 쓰러뜨립니다. 모래미가 목을 물어 울음소리를 잠재우고 질식시킵니다. 물소무리도 물러서는 것 외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매들의 성공 비결은 오직 팀워크입니다. 겁에 질린 새끼들이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내네요. 500kg이 넘는 물소 한 마리면 무리 전체가 일주일은 거뜬히 먹을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배부르고 행복하지만 늪에 물이 빠지면 먹잇감들도 자취를 감출 겁니다. 그 얘기는 델타 무리에게도 곧 심각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10월이 되자 건기의 절정이 우카방고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재빠르게 말라가자 초식 동물들도 함께 떠나버렸죠.
풍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곳에 남은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거나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모래미의 무리도 이제 배고픔과 마주합니다. 물이 마르자 녀석들이 즐겨 찾던 사냥감도 몽땅 사라져버렸거든요. 무리는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죠. 녀석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엄청난 식구수가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여 살릴 입이 너무 많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건 새끼들입니다. 어미가 고기를 먹지 못하면 젖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통통하고 건강했던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갑니다. 서둘러 배를 채우지 못하면 델타 무리의 미래도 여기서 끝날지 모릅니다. 정찰을 나갔던 모래미가 돌아오자 축 처져 있던 무리에 활기가 도네요. 하지만 빈손입니다. 사냥할 만한 먹잇감은 씨가 말랐거든요. 여기서 기력이 더 빠지면 아예 사냥조차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성공 확률이 너무 희박하죠. 녀석들이 즐겨 사냥하던 물소보다 무려 3배나 큰 거구물이거든요. 사자들은 거대한 먹잇감은 좀처럼 사냥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과 철통 같은 방어력 때문에 쓰러뜨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달리 방도가 없죠. 어미와 새끼 코끼리들은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왔습니다. 녀석들은 거대한 요새처럼 뭉쳐서 이동하죠. 아무리 막강한 팀이라도 코끼리한테 덤비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느냐 굶어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죠. 다시 케냐입니다.

이 작은 병원 무리 역시 위기에 처해 있죠. 수컷이 나타난 이후로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수컷에게 무리가 장악당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암컷들의 임신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자 세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마라와 두 자매는 새로운 리더에게 적응할 시간을 가지며 무리의 확장을 늦추고 있는 셈이죠. 앞선 모래미 무리와는 달리 이곳에는 먹잇감이 널려 있지만 녀석들은 협동해서 누를 쓰러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새끼도 없고 사냥마저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 무리의 기력은 바닥을 치고 있죠. 한 번만 성공해도 좋을 텐데. 대이동의 여정이 남쪽으로 향하면서 먹잇감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지도 모릅니다. 마라는 홀로 사냥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죠. 다 자란 누를 혼자 쓰러뜨릴 만큼 강하고 노련하니까요. 자매들은 무심하게도 그저 구경만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 지독한 불운도 곧 끝날지 모릅니다. 마라의 자매 중 한 마리가 발정기를 맞아 짝짓기할 준비가 됐거든요. 새끼가 태어나면 이 위태로운 무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수컷이 녀석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지금까진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수컷은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죠. 더군다나 지난번 새끼들을 물어 죽인 전적도 있으니까요.

새끼도 없고 먹이도 없다면 평원의 무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또다시 탄자니아 은두투입니다. 늪지대에 숨어있던 외로운 암사자 마티티가 어린 새끼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임신한 암컷들이 으레 그렇듯 마티티도 새끼를 낳기 위해 무리를 떠나온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는 물론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갓 태어난 새끼들은 너무 연약해서 반갑다고 몰려드는 이모나 사촌들의 발길질에도 쉽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아비입니다. 수컷 새끼들을 자기 핏줄로 인정하지 않으면 물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따로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석 달 동안 새끼들은 전적으로 어미의 젖에 의존하는데 젖이 나오려면 어미가 고기를 먹어야 하죠. 마티티는 사냥이 절실합니다. 새끼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사냥에 나서기 전 새끼들을 먼저 옮겨야 합니다. 태어난 지 몇 주밖에 안 된 녀석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어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마티티는 포식자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한 달에도 몇 번씩 은신처를 바꿉니다. 이곳에 사는 하이에나들한테 새끼들을 들켰다간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테니까요. 새끼 사자 10마리 중 8마리는 두 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새끼들은 걸을 수 있을 만큼 자랐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특히 물을 건널 땐 더 애를 먹습니다.

이 늪지대엔 새끼들이 건너기엔 깊은 곳이 꽤나 있죠. 마티티가 조심스럽게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 올리네요. 어미가 목덜미를 물면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빼고 축 늘어집니다. 어미의 긴 송곳니에 다치지 않으려는 생존 본능이죠. 한 번에 한 마리씩 건너편으로 옮깁니다.

늪지대의 이 구역은 새끼들이 몸을 숨기기에 좋아 보이네요. 게다가 새로 이사 온 이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사이마라의 평원을 떠났던 누와 얼룩말떼가 이제 마티티가 있는 곳에 도착했네요. 이동하는 동안 어미들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나서 다리에 힘이 없는 새끼들은 사냥하기에 안성맞춤인 표적이죠.

큰 사냥감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녀석 하나면 충분하죠. 마침 녀석들이 마티티의 늪으로 들어오네요.

때로는 운이 따라주기도 하죠. 작지만 마티티와 새끼들에겐 딱 맞는 먹잇감입니다.

어미가 돌아오고 새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기를 맛봅니다. 만찬 덕분에 새끼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고 마티티도 바닥난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사냥터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초식동물 무리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먹이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새끼들도 무리한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자라있겠죠. 2000km 떨어진 오카방고 삼각주입니다. 모래미와 무리는 굶어죽기 일보 직전이죠. 딸린 식구가 많아 벼랑 끝에 몰린 녀석들은 결국 초원의 거구들에게 덤빌 준비를 시작합니다. 체중이 3톤이 넘는 다 자란 코끼리는 사자들한테도 아주 위험한 상대입니다. 거대한 덩치에 깔리기라도 하면 사자쯤은 쉽게 으스러지죠. 게다가 물소처럼 코끼리도 싸움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긴 상아나 근육질 코에 맞으면 사자 무리도 순식간에 혼쭐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새끼 코끼리라면 해볼 만합니다. 코끼리 떼가 새끼들 주변으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치기 전에 한 마리만 떼어놓을 수 있다면 가능성은 높아지죠.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 모래미가 앞장서고 자매들이 넓게 흩어집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숲은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죠. 녀석들도 뭔가 낌새를 찾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죠. 코끼리 떼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린 코끼리 몇 마리가 풀숲에서 길을 잃었고 모래미와 자매들은 그 틈을 타 녀석들을 무리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킵니다.

면놈은 덩치가 제법 커서 부담스러운데요. 그때 완벽한 표적을 발견하죠.

코끼리 떼가 다시 뭉쳤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코끼리의 안타까운 희생이 사자머리를 구원했네요. 이 정도면 무리 전체가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코끼리 사냥법까지 터득했으니 어쩌면 무리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분간 모래미와 가족들의 미래는 탄탄대로입니다. 다시 탄자니아의 은두투입니다. 마티티와 새끼들이 이동 중이네요. 마티티는 새끼를 낳기 위해 몇 달 전 무리를 떠났었죠. 이제 새끼들은 가족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마티티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이제 녀석들의 운명은 온전히 무리의 결정에 달라지겠습니다.

짧은 인사가 끝나고 이제 새끼들이 아비를 만날 시간입니다. 수컷 새끼들을 자기 핏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죠.

다행히 아비가 녀석들을 받아들이네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은석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비는 새끼 수컷이 3살이 될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게 해줄 테니까요. 그 후엔 녀석들도 이곳을 떠나 자신만의 무리를 만들어야만 하죠. 그때까지 마티티와 새끼들은 이곳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같은

0: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안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안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 어, 그럼요. 당연하죠.
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 당연히 지급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상담원 10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시끌했죠.
6: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았어요.
5: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 하겠다.
7: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6: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8: 왜냐면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9: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건 Miss One 세계.
1: 준비되셨어요?
2: 하이크 준비 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3: Creation of a champion. 99.9%
2: 확정이야. 확정.
4: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니.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2: 어? 앞에 뭐야?
3: 불 난 것 같은데?
2: 그럼 어떡해?
1: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2: 빨리 내리자.
3: 잠시만.
1: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2: 어디로 가?
3: 따라와.
1: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2: 앞에 안 보여.
1: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2: 뭐해?
3: 기다려봐.
1: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3: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와,
5: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쫄깃쫄깃하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5: 잘 어울려.
9: 스테라 떡볶이.
1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1: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2: 이름값 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5일 밤낮 정성을 다한 깊이 대한민국 판매 1위 기력회복의 힘 광동 경호권 역시 이름값 합니다.
13: 왕
1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7: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18: 직접 만져보세요.
19: 응? 진짜 얇아졌네.
17: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18: 시작부터

0: 차의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3: 잘못하면 엄청 빨리.
4: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4: 치과에서 찾으세요.
6: 지금부터 집중!
7: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6: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0: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 제스네가 더 익숙하게 되고 슈카드가 더 익숙하게 되고
0: 옳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와, 메라바
2: 메라바 메라바
1: 누나씨 이하와 나보리기
0: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반하네. 오, 글쎄, 끌어내림.
2: 슈퍼 이친, 왜 핸드 트럭 비젯?
3: 먼지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자동차.
0: 엄청 빨라요!
3: 근데 눈치 채셨나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습니다.
4: 아이디어.
0: 공이 오고 있대요.
3: 공과의 숨바꼭질이 일상. 높은 나무를 오르는 것도 거뜬합니다. 공이 좋아한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차바 뒤 떠 있는 집에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특히가 앞마당이라니 환상적이죠. 소문을 타고 화제가 된 그 풍경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동서양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튀르키예. 흔히 떠올리는 건조한 환경을 벗어나 조금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북동부로 갑니다. 시작은 트라부존입니다. 여행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만나면 세상의 절반이 보인다. 그만큼 많은 걸 품고 있다는 뜻인데요. 짙은 녹음과 흑해가 맞닿은 북동부는 마치 알프스에 온 듯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트라부존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 한때 흑해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0: 풍부한 역사를 가진 튀르키예 북동부 여행의 관문이죠. 저는 튀르키예에서 7년간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1: 튀르키예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튀르키예 여행을 정말 자주 다녔거든요. 흑해 지역의 다양한 도시들도 많이 여행을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흑해는요 아직도 저에게는 낯선 지역입니다.
0: 해안선을 따라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도 불편하죠. 1년 내내 비도 많이 내립니다. 그만큼 알려진 게 많지 않은 튀르키예 흑해의 소문을 추적하는 여정입니다. 툰자는 지형이 매우 가파른 산악마을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대회가 열린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0: 언뜻 보면 장난감 같은데 이 나무 자동차로 최고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유명 자동차 경주만큼 박진감 있고 스릴 있어 이름도 비슷합니다. 대회의 역사는 20년이 채 안 됩니다. 독특한 규칙과 재미있는 트랙으로 소문나며 점점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1: 괜찮으세요? 앞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갈 수 있어요?
2: 오늘 비싸, 저도 모르겠어요.
1: 아, 오카달 후스데이스 밴드 옆에 친구네.
0: 나무 자동차는 수작업이 원칙인데요. 빠르면 단 며칠, 길게는 1년도 준비한답니다.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엔진 및 추진 장치를 사용하는 건 금지. 부동력이 원칙입니다. 있어야 할 건 핸들과 바퀴 4개뿐이죠.
1: 바퀴도 나무예요. 우와. 브랜뉴? 뭐?
3: 브랜뉴는 중간에.
2: 아. 아야까 봐.
3: 너무 심해.
1: 원래 봤어요.
3: 누르막이 있지? 아야까 나누서 흔들면서 6추가링 되면서.
0: 복장 규정도 확실합니다. 양털이나 염소털로 만든 털 양말과 고무신이 필수입니다.
3: 저기 뭐 어이는 브라운.
1: 어이는 브라운.
3: 아야. yarışmak için bir çoğunda yarışmacılarda şu çoraptan bulunması çorap ise
4: o da sağlamlığıyla tabi düşünce herhangi bir şeyde
3: yaralanmamak için.
0: 라즈족의 전통 의상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5: 에스키덴 에일렌지이디 사제지 çocuklar oynardı. Şimdi ise bu bir gelenek haline geldi. Artık bunun yarışmaları var.
2: Tabii ki. Binelim istersen.
1: Gerçekten mi? Teşekkür ederim. Siz bir bakın. İyi yapabilir miyim?
2: İsterseniz gezelim şu an.
0: 살짝 승차감을 맛봤는데요. 신이 납니다.
1: 스제 맨 카츠지 올라오는데.
0: 각자의 아이디어로 만들기 때문에 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급 자동차도 출전했습니다.
1: 안전벨트도 있어요.
6: 안전벨트.
1: 소화기도 있어요. 귀여워요. 오, 여기 구급상자. 우와. 속도계 그려놓으셨어요. 엄청난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 차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0: 다 갖춘 최신 자동차에 이어 단촐한 올드카도 등장했습니다.
1: 같이 오고 뭐?
7: 자동차네.
1: 아, 그거 알았지?
7: 네, 자동차.
1: 60년대 때요, 이 자동차.
0: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자동차랍니다.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죠? 나무로 만든다고 대충 했다간

0: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 araçlarımızın maksimum uzunluğu tekerden tekere 170 santim olması gerekiyor. Genişliği 70 santim olması gerekiyor. Tekerin yüksekliği maksimum 25 santim olması gerekiyor. Ve etrafındaki çaktığımız lastiğin kalınlığı 1 santimi geçmemesi gerekiyor.
0: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손볼 수 있죠. 수정을 거쳐 통과. 대회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네요. 경사진 지형을 따라 1.4km의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달리는 코스. 시작을 위해서는 나무 자동차들을 우선 가장 높은 출발지로 옮겨야 합니다.
2: 엔진이 없으니까 경기를 위해서 이 경기 시작하는 출발점까지 차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0: 명색이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도 있습니다. 할릴 씨가 경주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새로운 경험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제가 출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떨립니다.
2: 드디어 출발하나 봐요. 와, 참가자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0: 오늘만을 기다려온 참가자들. 한 팀에 5명씩 경주해 이긴 사람들끼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참가자들의 질주. 우선은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속이 80에서 90km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급커브를 도는 게 관건. 이때 많은 참가자가 부딪혀 넘어지거나 자동차가 망가져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다른 스릴과 쾌감. 보기만 해도 짜릿합니다. 골인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남짓. 안전하게 결승선까지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2: 아, 결승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자동차가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치고 보냈습니다.
0: 기존 남성부와 여성부 외에 올해 처음 신설된 45세 이상 시니어부의 우승자입니다.
3: 아슨다 나 erken gelirdin de radar var. Mecburen yavaşlamak
4: zorunda. Radara düşmemek için.
3: Radara düşmemek için.
0: Start.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
2: 이제 진짜 남성 최종 결승전입니다.
5: 미티시 geliyor.
0: 나무 자동차는 1900년대 초 이 마을의 어린이 놀이였습니다. 축제에 도입된 뒤 전국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4: Başka söyle bana.
2: Yok yok, sadece ne

0: bütün Kore mutlaka gelin. Arabanızı yapamasanız da buradaki marangoz arkadaşlar size destek olacak. Bu heyecanı tatmanızı istiyoruz. Gelebilen gelsin.
1: Hakan nerede?
2: 전통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포르뮬라스. 단순한 경주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and do you have faith in God above? 자동차 경주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떠 있는 집이 있다는 리제로 갑니다. 험준한 산세 때문에 오랫동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오지였는데요. 20세기 초 정부 주도로 찻잎 재배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튀르키예 차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강수량이 높고 습한 흑해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까지 더해져 차 생육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3: 스스스스. 내 앞이었으니스?
4: 차에 덥고요.
3: 아, 낯설어요?
4: 이제는 매슈차예.
3: 와.
4: 네.
2: 해충이 적어 농약을 거의 안 쓴대요.
4: 거의 뒤. çok kaliteli olduğu için. Doğası. Yağışlı.
3: Yağışlı. Çaylar yağmur çok yağdı.
4: Yağmur sever. Güneşi de sever.
3: Yağmur
4: da sever, güneşi de sever. Evet.
3: Anladım.
4: Toplamak ister misiniz?
3: Evet.
4: Buyurun.
3: Nasıl yapmam gerekiyor?
4: Böyle yeşil olur. Bunlar toplanmış yer. Ha, orası.
2: 짧은 수확기 동안 대량 생산하기 위해 가위로 자르는데요.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1인당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4: 바로 있었어요. olmaz. 어, 파브릭 almaz o çayı. Beğenmez o çayı.
2: 저 이제 잘하죠?
4: 막 gayet de güzel topluyor.
3: 오, 왜 그래?
4: 오. 그러니까 çay toplama fiyatı 5000 lira.
3: 아, ne kadar verebilirsiniz?
4: Tamam, sen yarın sabah 8'de gel 5000 lira vereceğim.
2: 여행하다 말고 차밭에 취직할 뻔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차만큼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무함메 씨의 집입니다.
4: 네, 브라스 다 bizim evimiz. 이름이 Atmaca Yuvası. 부른 gezdireyim siz istiyorsanız.
3: Teşekkür ederim.
2: 차밭 꼭대기에 떠 있는 집 한 채. 정말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어 떠 있는 집으로 통합니다. 그 비밀은 12m 높이의 기둥에 있는데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집이 얹혀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 설레고 긴장됩니다.
3: 와, 이게 계단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2: 과연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의 여느 집처럼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단층이 아니라 무려 2층 집. 두 개의 방과 욕실, 화장실까지 다 있는데요. 꼭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죠?
3: 여기다 수치 크려나? 와.
4: 펜션에 와. 여기다 수작 수도 와.
3: 오.
4: 수작 수도 와.
2: 공중에 떠 있는 집.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4: 테페덴 getiriyorum onu yukarı.
3: Tepede?
4: 100m daha yukarıdan dağın tepesinden.
3: 아.
2: 기둥 하나에 의지해 서 있는 집이라니.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3: 어, 왜 biraz sallanıyor gibi bu? İyi mi?
4: Korkmayın, korkmayın. Siz 500 kişiyi taşır burası. Rize'de 2001'de mi 2020'de mi 2022'de mi ne
1: AFAD verilerine göre rüzgarlardan 200 küsür tane ev hasar aldı ama buraya hiçbir şey hasar gelmedi. Buraya asıl yapma sebeplerinden bir tanesi de bu manzara.
3: Harika.
1: Bu manzara olmasaydı bunu buraya yapmaz.
3: Resim gibi.
1: Burada denizimiz var.
3: Karadeniz mi?
1: Orası Karadeniz.
5: 흑해가 앞마당입니다. 정말 풍경이 장관이죠. 이 집을 2018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1: 여기 자쿠지도 다 사람.
3: 자쿠지?
1: 자쿠지 불었어. 자쿠지 자쿠지 그래서 뭐래? 귀신 카레 할게. 불 자쿠지도 없어. 이제 이 카레는 제가 카레 하자 했잖아. 그래서 자쿠지 자쿠지는 있어야 되죠. 사일레는 뭐 하나 쓰고 뭐 약 마음을 쓰는 뭐 하나 쓰고.
5: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집을 짓는 게 꿈이었다는 모함메치. 본업은 자동차 정비공인데 5년 동안 직접 연구하고 설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죠.
1: 건물 비자재 유색 예뻐짐 앵 유제린 예뻐요. 중요하다 이 벤젤 올마슨 데니 뭐 노트에 찍. 그래서는 böyle bir eser ortaya çıktı.
5: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가족들이죠. 평일엔 시내에서 지내고 주말이면 별장처럼 찾습니다.
3: 호시도드, 메라바.
5: 어린 자녀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공간이랍니다. 첫째 스라치가 자기의 최애 장소를 알려주겠다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집 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모함메 씨. 그래서 아직 집에 더 만들고 싶은 게 많습니다. 겨울에도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위로 천장을 만들고 탁자를 침대로 변신시켜 밖에서도 자게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집입니다.
1: 노래 gelmek istesinler buraya. İleride de aynı şekilde yine gelmeye devam etsinler. Nasip ederse torunlarımın da gelip burada görmesini isterim. Onların da burada vakit geçirmesini isterim. İnşallah ileride öyle olur.
3: 아, gerçekten öyle.
5: 야경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리제차바트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잊지 못할 집을 뒤로 하고 이제 또 다른 소문을 쫓아 참냄신으로 갑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해발 2,000m가 넘는 여러 산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해 동부 지역에서 가을 단풍이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6: 센스 보니까 네. 이런 게 많이 뜨고 있대요.
3: 이게 뭐예요?
5: 저한테 찾아보라고 미션을 주셨는데요.
3: 이게 뭐죠? 어디 있을까 이거?
5: 다행인 건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3: 여기 집 밑에 술을 보관하는 저장고인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저장해 놓은 걸까요? 집 마당 위에 있어요. 저 나무에 걸려 있네요. 오, 저게 진짜 뭐지?
5: 작은 마을이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 이 나무통을 만드는 분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사진의 정체는 이 지역의 전통 벌통 카라코반입니다. 무스타파 씨는 카라코반을 55년 동안 만들어온 장인인데요.

0: 나무에 속을 파내고 뚜껑만 달면 된답니다. 벌들이 드나들 수 있게 구멍만 몇 개 내어놓으면 끝.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통 방식입니다.
1: 할아버지 전통을 이어서 카라코반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체 때문에.
0: 무스타파 할아버지가 오늘 카라코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요. 보통은 봄에 깊은 산속 나무 위에 벌통을 설치해놓고 여름에 단 한 번 채밀한답니다. 자주 들여다보며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야생 그 자체입니다.
1: 이게 너무 숲속이라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아저씨께서 길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0: 10살 무스타파도 이렇게 잘 가는데 저라고 질 수 없죠.
1: 열림!
0: 마음 같아선 척척 오르고 싶은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무스타파 할아버지도 난감한 모양인데요. 지금 있는 곳이 산 비탈입니다. 저는 앞만 보기 바빴는데 할아버지는 주변 나무를 다 살폈나 봅니다. 봄이라니 겁이 좀 나는데요. 무거운 나무통을 어떻게 올리나 했는데 통을 밧줄로 묶은 다음 밧줄만 잡고 올라가 나뭇가지에 걸치고 끌어당깁니다. 거의 40kg에 달하는 무게.
2: 뭐 하는 거예요?
1: 카라코만 위로 올리고 있어요.
0: 위에서 걸치고 아래에선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2인 1조로 하는데요. 그 중요한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1: 올라갔나 봐요.
0: 카라코반은 라즈족의 언어로 아주 오래된을 뜻하는데요. 양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사용해온 벌통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벌통을 놓는 것뿐. 집을 짓는 것부터 꿀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일은 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00% 유기농 꿀이 만들어지죠.
1: 와, 저 높이 저기 울리셨어요. 대단해요.
0: 벌들이 나무에 있는 구멍을 찾아 둥지를 트는 습성을 이용한 겁니다. 나무 위라 습기도 덜 차 훨씬 양질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봄에 설치해둔 벌통에 꿀을 채밀하러 갑니다. 여전히 길이 없긴 마찬가지인데요. 조상 대대로 카라코반을 놓아둔 나무가 있대요.
1: 아, 저기 있어요, 저기.
3: 아르다발.
1: 아르발.
0: 선조들이 오르내렸던 나무에 감사와 존경을 먼저 보냅니다. 채밀하기 위해선 훈연기가 필수. 카라코반을 올려놓는 위치는

0: 몸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면 된답니다.
1: 40m까지 çıkarıyoruz, 30m까지 çıkarıyoruz. Muhtelif yerlere koyuyoruz. Ama bu ağaç çok büyük olduğu için çok fazla çıkarmadım.
0: 높지 않다는데 제가 보기엔 아찔합니다. 예전엔 밧줄에 의지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2: 죽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질 리가 없네요. 와,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0: 나무 위에 카라코반을 설치하면서 곰과 사람이 서로의 영역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어쩌면 카라코반은 사람들이 찾아낸 공존의 지혜 아닐까요? 꿀을 채취하더라도 벌들이 겨울을 날 최소한의 꿀은 남겨둡니다. 역시 상생의 방식입니다.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벌집 그대로 가공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카라코반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티르키에선 보통 아침 식사로 꿀을 먹습니다. 카라코반 꿀은 식사용이라기보다 면역력 증진이나 기력 회복을 위한 약으로 여깁니다. 양봉 꿀에 비해 생산량도 적어서 가격도 비싸죠. 저도 꿀을 제법 먹어봤거든요.
2: 정말 맛있어요. 뭔가 이 숲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숲의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힘이 나는데요.
1: 이 발은 타디네 bak. Nasıl bal? Nasıl değil?
3: Güzel.
1: Al bunu.
4: 이건 맛은 좋음요.
2: Bu kadar değerli bal yani pahalı oluyor değil mi?
1: Bu bizim burada bunun kilosu ortalama 5000 6000 lira kilosu.
2: 5000 6000 lira.
1: Evet. Ya Türk parasıyla 5000 6000 lira. Tabii ki çok kıymetli. Bu çünkü şifadır yani. Şimdi bu balın faydası mide ulserine, evet. Bağırsaklara, ondan sonra astim bronşite. Ya bir sürü derde deva yani. Tamam, ben teşekkür ederim.
0: Evet. 힘이 절로 납니다.
2: 힘내서 이 절벽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카라코반은 현재 국제 슬로우푸드 협회의 보존 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 급하게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와!
1: 아이셰바. 부베님 대리님 아시아는 무스타파는 안데스.
0: 튀르키예 사람들은 손님을 신이 보낸다고 믿는데 꿀로 간식을 만들어 주신대요. 먼저 고온에서 난 버터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고슬고슬 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거기다 시럽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졸여 반죽 형태로 만들어주면 끝. 위에 카라코반 꿀을 얹으면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죠.
3: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tadı mısır ununun yapısı. Üzgü bir tatlıdır. Karadeniz'de yapılır. Yiyebiliriz. Teşekkür ederim.
1: 강수량이 많은 흑해 지역 특성상 밀보다 옥수수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가 발전했는데요.
2: 터키는 birçok yerde helva yemiştim de. Buna benzer helva ilk defa yiyorum. Ben bu kadar güzel helva içmiyorum.
1: 옥수수 helva는 결혼식처럼 현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2: 내 gibi mi olmak istiyorsun?
3: Evet. Oo. Neden? Ben de dedem gibi dağlara tırmanıp bal salmak istiyorum.
0: Oo, dede ne yapıyorsa onu örnek alarak hem çocuğum da aynı şekilde yetişiyor.
4: Ben Mustafa beni yetişene kadar, Mustafa benimle karakovan yapana kadar ben ağaçlara çıkmaya devam edeceğim.
2: Her zaman sağlıklı dilerim.
4: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un.
2: Mustafa에서 Mustafa로 이어지는 이 전승되는 카라코반의 전통. 대단한데요? 준비가 완전히 철저히 돼 있어요. 자기 잘할 수 있대요. 대단하다.
1: 흑해 산악 지역을 특별한 풍경으로 만든 카라코반 장인과 손자와의 만남.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면적의 80%가 숲으로 덮여있는 참렘신. 이런 산속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주민이 단 한 명뿐인 마을이 있다고 해 찾아갑니다.
2: 우와. 저 절벽에 집이 있어요. 와. 저쪽에 집들이 있는데요. 저기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겐드네 코리안 마할레, 스스로를 지키는 마을이라는데요. 인구가 한 명이래요.
1: 뭔가 알쏭달쏭한 마을. 가는 방법도 요원합니다.
2: 계세요.
1: 그래도 손을 흔드니 움직임이 있습니다.
2: 케이블카가 오고 있어요. 우와, 우와. 여기 F산의 전설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걸 타고 저쪽으로 넘어오라고 저한테 이걸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우와!
1: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마을이라니 왠지 설레는데요.
2: 우와! 이건 지금 그냥 수직으로 비행하는 느낌입니다. 새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저쪽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 주민이 한 명뿐이라고 해서 완전 오지 마을을 상상했는데 뜻밖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문이 났나 봐요.
2: 네, 코레데 게아든.
5: 나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2: Aa öyle mi?
5: Başka türlü gelme şansın yoksa.
2: Gerçekten. Öyle. Gelemez miyiz?
5: Yok, nereden geleceksin?
2: Bir de orada nüfus bin diye şey vardı da. O acaba siz misiniz?
5: Tabela gerçek nüfus bir benim. Yaz kış yaşayan benim. Yazın çocuklar da geliyorlar. Yazın nüfus biraz değişken ama yaz kış yaşayan nüfus bir.
2: 그 인구수 한 명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1: 이곳은 원래 여름에 가축을 기르던 목초지였다고 하는데요. 정착했던 주민들이 4, 50년 전 도시로 떠나면서 버려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만 건재하죠.
5: 여기 예수님 내려 왔고 싶네. 나는
6: 부대
5: 예수님
6: 아멘. 난
5: burada doğdum büyüdüm. Çocukluğum burada geçti. İşte biraz gurbet hikayeleri. 2012'de döndüm, teleferi yaptım. 2012'den beri de kesintisiz olarak burada yaşıyorum.

0: 매틴 씨가 마을로 돌아오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요. 새로운 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1: 와, 대박. 거기 결계 나가지?
2: 뭐 그냥 küçücük bir fidan iken dedem ormandan sökmüş getirmiş buraya dikmiş. Bir meyve ağacı gibi bunu büyütmüş. Ondan sonra büyüdükten sonra üzerine arı koymak için, arı kovanı koymak için çardak yapmıştı. Sonra arının yeri ormandır dedik. Arıları götürdük. Bunun üstüne de dalların üstünde bir tane ahşap ev yaptık işte.
0: 매틴 씨가 직접 지은 별장입니다.
3: 와. 가레이츠인데 만사라.
1: 예, 맞습니다.
3: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안 나와요.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0: 순멍하기 참 좋은 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있던 나무 위에 집을 얹었습니다.
2: 두 달러. ağacın işte kendi öz dalları burada geçiyor. Gövde burada ağacın binanın içinden geçiyor gövde. Burası da balkon kısmı, yatak odası.
3: Bu ev yaparken bunu hiç kesmediniz değil mi?
2: Yok, kesmedim. Burada hiçbir şey kesmedim.
3: Doğal.
2: Tamamen doğal. Burada eskiden şey var işte, dedemin yaptığı arı koymak için
3: yedekleri şey var. Gerçekten?
2: Evet, onları da çıkarmadık hiç. Zaten bunlar kaynamış buraya, bunların çıkma şansı yok.
0: 입구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을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자연을 보호한다는 뜻이랍니다.
2: 나는 그냥 노화의 약속들. 무슨 뜻? 뭔가 계속 부단 예셔리요 그냥지. 어떤
3: 와, 진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시네요. 집 안에 나무라니.
0: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마을로 들어오는 찻길도 내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마을도 지키고 싶어서 여름철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건 자급자족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들은 물물 교환을 하죠. 꿀을 다른 지역의 올리브유와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곳에서 잘 자라는 감자와 옥수수, 콩 등은 모두 직접 재배하는데요. 그래서 매일이 바쁩니다.
3: 오늘 캔디네 펩스 yapıyorsunuz. 야, 요런으로 지나가. 그거라이 시대이 zaten.
2: 그런 막 her işin doğasında var olan bir şey yani. 요르비어스 ama sonuçta yani ekebildiğin kadar ekiyorsun. Çok fazla bir şey kastırmadan ben hobi amaçlı yapıyorum çoğu zaman. Yani sadece kendim ektiğim her şeyi kendim tüketmiyorum. Yani herkese dağıtıyorum, herkes yiyor. Sadece kendim için ekmiyorum.
0: 근데 닭을 풀어놓지 않고 닭장에 가둬놨습니다.
2: 닭들은 예셔드 알람 브라스. 뭐라 뭔가 sabah yumurta saatinde salmıyoruz dışarıya. Bir de sabah 11 12'ye kadar atmacılar, doğanlar, şahinler falan tavukları götürüyorlar. Öyle bir risk var. Bunlar yumurtayı yaptıktan sonra öğleden sonra salıyorum bunları dışarıya. Yumurta toplayacak mısın?
0: 리제주는 매사냥 문화가 있을 만큼 맹금류가 많은데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닭이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계란을 넣는데요. 따끈따끈해요.
0: 갑자기 찾아온 제게 식사를 대접해준다는데요. 오늘 원 없이 달걀 호사를 누리려나 봅니다. 원래 달걀도 다른 분들과 나눈다는데 저 때문에 다 쓰셨어요. 조촐하지만 알찬 오지 마을 밥상입니다.
3: 항상 슈퍼에서 사먹는 달걀만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달걀로 만든 음식은 저도 처음이에요. 먹어볼게요.
0: 매틴 씨가 마을에 혼자 남게 된 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혼자 고향 마을을 지키는 것이 적적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2: 네, söylediğim gibi doğa çalışmadan bir şey vermiyor insan. Her şeyi kendiniz elde ediyorsunuz.

0: görür, içiyor falan. Bunlar süreç bunlar. Demek isteyen insanlar. Onun için zor ama keyifli. Zor ama keyifli yani. Bana göre keyifli yani.
1: Zülgöp'tanın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고향 마을을 지키고 싶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음에 와도 매틴 씨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조용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은 이곳.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6: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7: 고기채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9: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0: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 해발 2600m가 넘는 고원이 떠들썩합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
11: 제일 막상막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1: 안전하다는 소들의 사정을 공개합니다. 휘파람으로 통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단순한 휘파람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12: 새 신내가 되어있어야지.
11: 오라 커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1: 10년 전 휘파람 언어를 썼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26년 휘파람 마을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북아나톨리아 산맥과 흑해를 따라 다양한 자연을 품고 있는 튀르키예 북동부. 산비탈로 이루어진 한 시골 마을에 약 5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독특한 소리를 찾아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아르트빈입니다. 토지의 절반 이상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원 문화가 발달한 아르트빈. 알프스인가 착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은 주민이 고원에 거주합니다. 아르트빈에서 가장 높은 고원 중 하나인 살르크반 고원으로 갑니다. 흑해 해안가 마을과 내륙 산악지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여름철 목초지입니다. 흑해 특유의 가파른 산세와 탁 트인 고산 초원을 자랑합니다.
11: 이곳은 해발 고도 2600m 살리크반 고원입니다. 아르트빈에서는 봄부터 여름까지 고원 각지에서 황소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엄청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1: 황소 씨름은 튀르키예 흑해 고원의 전통이자 연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힘 좀 쓰는 고원의 황소들이 다 모입니다. 전문 싸움소 품종은 아니라는데 우리가 흔히 보던 소들과 체급이 다릅니다. 체중에 따라 이틀에 나눠 펼쳐지는 경기. 상처를 입히지 않게 뿔 끝을 뭉뚝하게 다듬어주고

0: 황소들의 서열 다툼은 가차 없습니다. 반대로 싱거운 경기도 있죠.
1: 시작하기가 무슨 해 도망가요. 도망가면은 경기가 끝이거든요.
0: 상대소를 도망치게 만들면 승리. 서로를 쫓아내지 못하면 무승부로 간주됩니다. 낯익은소가 등장했는데요.
1: 네? 아까 봤던 소예요. 출전했어요 드디어. 응원하는 소가 생기니까 막 손에 땀을 쥐는데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0: 팽팽한가 싶더니 한순간 균형이 깨집니다.
1: 밀리고 있어. 안돼.
0: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맞붙는데요.
1: 아 이거 결국엔 졌어요. 도망쳤어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더 많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단련하면 내년은 혹시 이길지 모릅니다.
0: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황소들은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부상 없이 끝나는 평화로운 축제. 단순한 승부라기보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적응해온 고원의 문화유산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원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고 이제 특별한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튀르키예 흑해엔 아주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지대에 들어선 휘파람 마을 쿠시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2: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테마기행 애청자입니다. 튀르키예에 살면서도 영상을 소장하고 다니면서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휘파람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할까요?
0: 휴대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는 이 시대에 과연 휘파람 언어가 건재할까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1: 내려봐.
0: 만남 한번 거창합니다.
1: 메라바, 메라바, 메라바. 스스만한 네데드네스?
3: 오시겔딩스데드.
1: 오시겔딩스.
3: 오시겔딩스.
1: 와, 대시크레데리 모시볼독. 제가 여기 왔다고 반겨주시는 인사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4: 소르소르 미제와.
3: 네, 미제 쪽벨링.
4: 소르소르 미제 미제 스르단 이안악테레.
1: 파마. 시스 나피오스누 심디 네압드누스
3: 분득톱리
5: 스틸은
4: 암자 네데디 센소일레
5: 분득톱리
3: 분득톱
1: 분득톱
5: 예배 분득톱리
1: 심디 분득사마누무
4: 에벳
3: 분득사마
1: 와 카츠 시넘베리 얍마요 이랜드니스 yapıyorsunuz?
3: 5 yaşından beri, 6-7 yaşından beri bu işin içindeyim. Küçüklükten beri, abilerlikten beri.

0: Yakup dedi.
1: Evet.
0: Para gel dedi bana.
1: Evet.
0: Ya benim bahçedeyim bir daha şu.
1: Aa.
0: Mesela orada ismimi bildiği, ses şeyinden tanıdığı sınımdan çağırdı bana. Ben de ev verdim. Yukarı geldi de orada bahçede.
1: Tamamdır. 목소리처럼 휘파람 소리가 다 달라서 휘파람만 듣고도 누구인지 안답니다. 긴 말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한다네요.
0: 요카르 geldi, ben aşağı geldi.
1: 볼수록 휘파람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신기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위해 산비탈에 집을 지어 정착한 마을. 그런데 지형 때문에 직접 왕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휘파람 언어라는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2: 야, 아자바 무세스 네 카달 육세 카달 기대빌래?
0: 세스 네 카달 육세 카달 슈 테페 카달 기대빌래?
2: 오래 카달.
0: 네.
2: 우와 테페된 테페 카달?
0: 네.
2: 오요 뭐?
0: 오요.
2: 우와.
0: 다음 안나시아마산 기대빌래? 세스
2: 기디요.
0: 기디요. 왔다가서 차리임.
1: 제가 못 믿으니까 이장님이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0: 이트판 브라야 갈 되지엠 갈지.
2: 아.
0: 다음.
2: 타 오르다.
0: 타 오르다.
2: 우와.
0: 네.
2: 오르다 누려?
0: 네.
2: 오르다 누려야 겠지?
0: 네.
2: 으쓱. 세세 두유. 벤 부르다 세세셈 두야마즈 데메?
0: 세세셈 바가름?
2: 이쪽으로 오세요.
0: 두유마스.
2: 오마스 데메?
0: 두유마스.
2: 제 소리는 막, 작아서 못 막, 들으실
0: 막,
2: 거라고 하네요.
0: 게리라.
2: 아, 저기. 저기 점처럼 누군가가 걸어오고 계시는데. 어머.
0: 네, 맞.
2: 게리요, 게리요. 메라바.
0: 알아봐.
2: 너스스나스?
1: 이분이 투판 씨입니다.
2: 보스폴도. 와. 시스 디스스그임? 게르드네스 브레야. 와.
0: 브레야 갈다. 갈다. 투판 브레야 갈다딤.
2: 에베.
0: 마키네 아즈 얍무시 딤 갈다딤.
2: 아. Tamam o zaman ben şimdi size bir test yapacağım. Tamam mı? Siz tekrar oraya geçin. Siz de size bana ben size bir şey söyleyeceğim. Siz de o hareketleri yapacaksınız. Tamam mı? Olur mu?
0: Tamam. Geçeyim öyle. 잠깐.
1: 언어학도로서 휘파람 언어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전달력이 궁금합니다. 테스트는 불시에 시작하는 법이죠.
0: 두번 잡을 게 되네.
2: 너무 천천히 간다고 네. 빨리 가라고 휘파람 부르시니까 뛰어가고 계세요 저기.
1: 이제 진짜 미션을 시작합니다.

0: 진짜 할아버지가 휘파람으로 이런저런 동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다 하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쪼기 헬스 얍드 얍드 에베츠. 와 하리카.
1: 산비탈 마을에서 신속하고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휘파람 언어입니다. 오늘은 이장님 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손님이 오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손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온 가족의 환대에 제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손님이 왔다고 저한테 차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대요. 와, 진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와. 와, 대시에크레데리.
1: 휘파람 언어는 튀르키예어의 모음과 자음의 차이를 다양한 음높이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 Ruslar mesela ıslıkla işte Rus geliği falan yeri aşağı diye adam öldürüyorlarmış ya.
0: Evet.
2: Saklanıyorlarmış işte hayvanı alıp gidiyormuşlar. Önünde hayvanı alıp giderlermiş işte mağaralara saklarlarmış almasınlar diye. Yani ıslıkla bu gibi şeyleri onlar anlamıyor ya.
3: Bizlere biliyor.
0: Evet.
2: Islık çok işe yarıyor. Değerli bir ıslık. Kültürümüzde yani dünyaya nam vermiş bir ıslık.
1: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도 하고 싶어집니다. 휘파람 고수도 많겠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한 단어라도 배워서 성공해보겠습니다. 큰아들이 전에 쓰던 방을 주셨는데 꽤 큽니다.
0: 메라바.
1: 배운 걸 잊어버리기 전에 잠깐 연습해봤습니다. 저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새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쿠시쿄이. 그런데 마을이 조용합니다. 쿠시쿄이에선 대부분 차와 헤이즐넛 농사를 짓는데요.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이라 기계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작업으로 수확합니다.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밭일을 합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밭일을 자처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세

0: 때문에 미끄러짐 등 조심할 게 많습니다.
1: 가지가 이렇게 확 튕기면 눈을 다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2: 덥거든 무심지에 가다리지.
1: 에왜 초파 덥거든.
2: 에 덥거든. 르렌저는 그만. 그만 터키 이야기하자.
1: 에왜 이 아파트는 무용대?
2: 예쁘였지.
1: 오. 우리가 내댄 분들 쪽 봐서.
2: 우리가 분들은 어디에 başka bir şey olmuyor.
1: 아 사람들.
2: 차이 어디요? 차이 어디요? 토프라클 옐라다 차이 어디요? 야시도 어디요?
3: 야시 어디요?
2: Haftada iki kere, üç kere yağar. Evet. Öyle yani. Başka iller gibi değil. Aa. O bizim değil. Onu alma.
1: Aa, öyle mi?
2: Evet. Aa. Burası ablamız.
1: Wow.
2: Evet.
1: 제가 이 여기 가지가 evet. 이렇게 와서 evet. 남아 있길래 하나 따려고 했더니 이게 다른 분 거라고 따지 evet. 말라고 하시네요. 와. Evet.
2: 지금 kardeşin ablam var. Burası onun.
1: Anladım. 야누스도 알아줬군. 네.
2: 오늘 알미요르스.
1: 알미요르스.
2: 우리 아시아 bizim. 브라스.
0: 제 눈엔 같은 밭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에겐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주머니가 휘파람을 부니까 저쪽에서 휘파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1: 주머니가 거의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거 가져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0: 일하다 말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산비탈에서 일할 땐 휘파람 언어가 여전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휘파람 언어는 손가락과 혀, 입술 모양, 공기의 압력을 조절해 일상 대화가 전부 가능합니다.
1: 물도 깨끗하다고.
0: 다만 폐활량이 떨어지고 이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분이 지금 쿠시쿄의 휘파람 고수라는데요. 손도 안 대고 자유자재로 붑니다. 제게도 한수 가르침을 부탁드렸는데요.
1: 베기 밴드 öğrenebilir miyim?
4: Tabii ki öğrenebilirsin.
1: Evet.
4: Parmağın şu arasından ses çıkartacaksın.
1: Tamam.
4: Şurasından. Dileğin üstüne koyuyorsun. Bak. Öyle bağıra.
1: Yavaş. Çıkacak. Çıkacak.
4: Bir flüt çalıyorsun.
1: Evet.
4: Onu nasıl ondan bir şey çıkartıyorsun mesela. Her müziğin bir melodisini çıkartıyorsun ya.
1: Evet.
4: Dilini ırgıyorsun hani. Dilin üstünde bu parmakların dilin üstünde ama genizinden yani dilin kökünden anlatmaya çalışıyorsun.
1: Oo.
4: 투룰 대든.
0: 정말 안 됩니다. 그냥 휘파람과 다릅니다.
1: 한글의 창제 원리를 보면은 혀의 모습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리로 내는 구어이지만 어느 정도의 혀의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원리가 있고 이것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소리가 난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와.
0: 어쨌든 기본은 튀르키예어라고 하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쿠시쿄에 오면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5: 인사말 온센에 이제 뭐 프로그램다 아니 지금 인사말 아제바 문나를 다녀오셨나요?
0: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10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주민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0: Gece de tanıyorum.
1: Öyle mi?
0: Evet, mahallede oturuyoruz hep karımla beraber.
1: Yukarıda aktif
0: evet.
2: Mahal 중심부에서 조금 먼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긴장되고 설렙니다.
0: 이제 미대
3: Hoş geldiniz.
0: Hoş bulduk. Mağazanızı buldum. Mağazanızı buldum.
1: Wow, merhaba.
3: Merhabalar. Hoş geldiniz.
2: 10년 전 방송의 주인공 무아제 씨입니다.
3: Hoş geldiniz. Hoş geldiniz.
2: 다행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방송을 여러 번 봐서 아는 사람처럼 친근합니다.
1: 아, 드디어 10년 전에 그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오늘 sen önceki hatırlıyor musunuz o çekimi?
3: Evet, iyiyim gördüğüm gibi şey yaptım. Hatırladım.
1: Evet.
3: Burada benim kabımda çektiniz, geldik. O zamanları buraya geleceğim, gene geleceğim demiştiniz.
1: Evet, geldik.
3: Evet, hoş geldiniz, sefa geldiniz. Allah razı olsun, teşekkürler.
2: 휘파람 언어로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1: 세계 테마 기행.
3: 네.
1: 네. 와. 와, teşekkür ederim.
3: Ben de teşekkür ederim.
1: Yani son zamanlarda da ıslıkla konuşuyor musunuz?
3: Konuşuyorum, hani konuştum. Işlığın bir sıkıntım yok ki. Telefondan ileri hani benim için benim dilim.
1: Aa, bu işte. Gerek yok yani.
3: Gerek yok.
1: Oo.
3: Şimdi o kadar arkadaşlarım var, komşularım var. Ama sen de gel de.
2: 휴대전화가 있긴 한데 거의 보질 않으신답니다.
3: Niye kafamda?
1: 네, 내려드릴 misiniz? 아니 얼마나 사용을 안 하시면 핸드폰이 안 켜져요.
3: 니에 아침이요. 그건 왜요?
4: 센 자체는
3: 필요가 좀 fazla yok. 아빠가 sen çağır anne diye bakalım.
2: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지냅니다.
1: Siz nasılsınız bu arada? Yani
3: nasıl anlatayım? Tedavi göreyim, göz kanseri ameliyat oldum. Şimdi tedavi göreyim bakalım. Sonumuz hayırlı olsun bakalım.
2: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밤을 보냈을까요?
3: 내봐. 내래. 내봐.
2: 불안과 외로움을 등에 업고 지나고 있을 그 긴 터널이 너무 어둡지 않길 기도합니다.
3: 하시 Allah'tan gelene razı.
1: 마음이 참 무겁네요.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접해서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3: 아, 난 그즈만 부르더만. 그즈만.
1: 4주.
3: 4주.
1: 4주. 아, 4주.
3: 네.
1: 요, 그즈 오더라.
3: 요, 그 샤가 비가 보통이야.
1: 이임 되실게 되림스스. 견디는지 이 박은 teşekkür ederim her şey için.
3: Ben de teşekkür ederim.
2: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려는 게 느껴졌는데요. 무아제 씨의 힘찬 휘파람 소리를 오래도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쿄에는 지금이 가장 바쁜 농번기철입니다. 그래도 먼 한국에서 왔다고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막 반년.

0: 하고 돌아온 조카 며느리입니다.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와 준 게 고마워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버터를 넣고 볶은 베이스에 실처럼 가늘고 짧은 튀르키예식 파스타 면을 넣은 수프입니다. 유학할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1: 가정집에서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프 중에 하나거든요. 국수 같은 면발을 넣고 만든 스프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스프였어요. 맛있어요.
0: 아직 어리지만 밥투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 이 사모님이 음식 솜씨로는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0: 튀르키예 가정식은 보통 전체로 스프를 먹고 본식이 나옵니다. 닭고기 스튜를 곁들인 필라프인데요. 쿠시쿄의 사람들은 경사진 길을 오르내리느라 체력 소모가 많아서 빵과 쌀밥을 같이 먹기도 한다네요. 밥은 쌀을 볶아서 한 거라 감칠맛이 있습니다.
1: 튀르키예에서는 밥을 만들 때 버터를 넣고 만들거든요. 근데 그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어요.
0: 집밥을 먹으니까 오랜만에 유학할 때 생각도 나고 정감 있습니다. 이장님에게 조카 차할라 씨는 좀 특별한데요. 휘파람 언어 보존에 힘쓸 후계자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휘파람 언어로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데요.

0: Sesli değil, ses evet.
1: Yaşlandık.
0: Yaşlılık var, yaşlılık.
1: Yaşlandık da. Genç. Biz daha filmeye devam edeceğiz. Nefes mi değil?
0: Benim torunum çocuklardan en iyi yapan çağdaştır yani.
2: 사람마다 휘파람 소리가 달라서 화음처럼 들립니다. 차다씨는 이제 1년 배웠다는데 확실히 습득력이 빠릅니다. 차할라씨도 이만할 때 배웠대요.
3: 제 말도 가라고요. 항상 많아 가라고요. 저신에 대해 야원했으면
4: 왜?
3: 구수에 대해 그는 구수서 어떤 세네. 반 앞에 선다로 보이네요.
4: 왜?
3: 나는 암잠나로 보이는 시아바가 믿어졌어. 왜래? 아버지 대해 깨야지. 암장 고인의 서진에 대해 반아 구수서는 이제 고인 구수에 했대. 했대 고인 구수에 고인나 사틀대. 반은 가라 구수다 했대. 구수에 얼마대?
0: 구수 하나 실리기 대.
4: 어머 이유랜드는?
0: 보이는 구수는 뭐 söz vermese ıslık yapamazdı. Boyun yayını ıslık yaptı. Bolmen oldu ıslık bolmen.
3: Bu arada çözdü ya.
2: Çağla Şin'in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4: 지금 삼촌분과 조카분이 누구의 휘파람 소리가 더 세게 나는지 그리고 더 높이 나는지를 대결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자, 여러분. 오케이. 김 커반드?
0: 오. 막 그림 세서 들도. 어.
5: 자, 바로
4: 동물 동물 온 거 보자고.
2: 휘파람 소리를 내니까 바깥이 소란스럽습니다.
4: 와, 이 소리를 듣고 정말로

0: 강아지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나 봐요.
1: 혼자 양 100마리를 쳤다는 무용담이 괜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0: 벤제, 비린지.
1: 학교에서는 휘파람 언어를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 차하다 씨는 아빠 차할라 씨에게 휘파람 언어를 배웁니다. 휘파람 언어 보존에 진심인 할아버지와 아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망주죠.
0: 아빠가 하는 말이 제일 궁금한가 봐요. 아빠가 휘파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알아듣고 싶어서 배운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아빠가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그걸 듣고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네요. 와.
2: 암점 야시장님, 저 나야밤 이제 밴담장이 보다 좀 밴분을 그랬다 좀. 그 밴분이 보다 밴담장이 뭐 좀 보는 나의 규칙 조직 말에 의해서 그쯤이 도움이지. 오늘 신의 티브스.
1: 미래의 희망을 모아서일까요? 휘파람 노랫소리가 더욱 경쾌합니다. 여행을 마치기 전날 이장님이 할 말이 있답니다.
3: 벤 알리 볼듬?
0: 알리? 아전제 벤 알아듬 오키시?
3: 헤벳.
0: 아! 와!
1: 10년 전 우리 방송 출연자를 또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0: 알리모스는? 와! 와!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와! 10년 전에 알리를 찾았습니다. 와! 닮았나요? 똑같이 컸나요?
1: 옛날 모습이 있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됐는데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0: 와. 진짜 드라마 모습은 오늘 오기는.
4: 욕.
0: 욕만. 미치면.
4: 미안해, 아틀라면. 어디서 논설이 계십시.
0: 에벳. Siz bugünlerde bu üslup çalmayı pratik ya da kullanmayı devam ediyor musunuz?
4: Evet.
0: Oo, gerçekten mi?
4: Yani lazım oluyor, kullanıyoruz.
0: Mesela ne yaparken? Fındık toplarken?
4: Fındık toplarken işte ne bileyim çağırırken birbirimize uzaktaysa çağırıyoruz. Telefona bakmadan direkt. Yani ne bileyim alıştık.
0: Aa.
4: Alıştığımız için direkt kolay geliyor bize.
0: Wow. O yüzden.

0: Ali Bey'i çağırdım.
1: Evet.
0: Yarın bana fındık toplayalım dedim. Tamam toplarız dedim.
2: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그 삶과 추억을 공유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을의 고민은 약 500년간 이어져 온 휘파람 언어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0: 뭐는 biraz şimdi bir dernek üzerinden ıslık yani bir şey yazacak, burs açacağız.
1: Evet.
0: Bir
3: Gençlere
0: tane hoca,
1: evet.
0: Hoca çocuklara ders verecek. Haftada işte 2 gün, 3 gün neyse, yok 1 hafta. İlkokulun ya tadil arası, kanun arası. Böyle bir şeyimiz, düşüncemiz var yani.
1: 통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휘파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이러한 전승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이장님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편리해져도

0: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제게는 휘파람 언어가 그렇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쿠시크의 역사이자 정체성인 휘파람 언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 이제 제가 연습할 걸 보여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1: 저의 메르하바 이야기하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휘파람 언어를 배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0: 쿠시코의 휘파람 언어.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 이 깊은 계곡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 메라바.
3: 누나, 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왜 된다고요?
5: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7: 시끌리고 시끌했죠.
8: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아.
7: 음악이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9: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0: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11: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12: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0: 예,
2: 야.
0: 예? 돈? 네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3: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4: 아, 아.
3: 안심이 안 되는데?
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 없어,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4: 부모님, 이제 응. 그 다음이.
5: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잇몸 튼튼 이가탄.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웜.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5: 전재현도 엄마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봐.
16: 요즘 이게 좋대.
17: 영양 채우려다 배만 차겠네.
18: 균형 잡힌 영양도 먹기 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ctive.
19: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0: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2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3: 지동.
22: 얼굴엔
23: 순한 긴긴.
22: 주물엔
23: 덥덥한 말.
22: 순하게
23: 지켜줄게.
2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4: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22: 겐타입으로 빠른 흡수.
24: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5: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 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26: 보통 공원과는 다릅니다. 여름철 단 석 달만 가능.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반짝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는 덤. 공원의 맛은 몸치인 저도 춤추게 하는데요.
0: Çok güzel. Benim şimdiye kadar yediğim kanapeymiş.
2: Evet.
7: Çok aç yaptın.
26: 공원에서도 넘치는 인심.
7: 예매기 유승도 감미우.
26: 이곳의 자랑인 특이한 호수를 만납니다.
10: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26: 튀르키예 흑해공원의 석달살이. 짧지만 넉넉하고 훈훈한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목축이 발달한 튀르키예 북동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목과는 조금 다른 고원의 계절 이동 목축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기레순입니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체리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곳이자 전 세계에서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헤이즐넛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기레순주의 괴렐레는 위치상 흑해 서쪽이지만 동부 문화권에 속합니다.
11: 흑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피데입니다. 피데는 오스만 제국 이전부터 아나톨리아 반도 전역에서 먹던 전통 음식인데요. 특유의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데를 튀르키예 전역에 알린 것은 흑해라고 할 수 있죠. 마침 이곳에 오래된 피데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26: 몇몇 특별한 미식 스타일의 피데 요리는 만들어진 도시명을 본다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괴렐레 피데입니다.
11: This is... 여기 정말 배 모양의 피데가 있네요.
26: 어딜 가나 주문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곳의 대표 메뉴를 시키면 됩니다. 돌을 얇고 납작하게 만든 빵 위에 갖가지 다진 고기를 올리고 덮어준 뒤 달걀을 풀어 발라줍니다. 화덕 연료는 헤이즐넛 껍질. 15분이면 완성되죠. 뚜껑을 살짝 열어 달걀과 버터를 넣고 약간 더 익혀주면 끝. 과거 마을 사람들이 장날이면 재료를 챙겨와 동네 빵집에서 함께 구워 먹던 게 발전했습니다. 육즙이 흘러내리지 않게 가두려고 고안해낸 방식이라고 합니다.
11: 껍질부터 뜯어서 찍어서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26: 괴렐레 피데는 포크나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찢어 먹는데요. 그래야 빵의 바삭한 질감과 따뜻한 온도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1: 치즈의 고소함과 이 달걀 노른자의 담백함이 풍미를 극대화해줍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단순한 맛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26: 소박하지만 푸짐하고 재료는 적은데 맛은 뛰어납니다. 괴렐레 피데 꼭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튀르키예 북동부. 가파르고 험준한 흑해 산맥 곳곳에 넓고 평평한 수백 개의 고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1: 구비구비 험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갈수록 구름 속으로 들어가

0: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고원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약 3개월간 고원에 머무른다고 하는데요. 물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1: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보통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이듬해 봄까지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환상의 낙원으로 변모하죠. 바로 야일레입니다. 튀르키예어로 고원 목초지를 뜻하는데요. 보통 여름에만 열리기 때문에 계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축을 몰고 이사와 보통 석 달을 삽니다. 마을별로 이동하는 야일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온 흑해 북동부의 전통 생활 방식입니다. 깎아지를 뜻한 절벽과 평평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코치두즈 야일라는 리즈에서 가장 큰 고원 중 하나입니다. 아래 대여섯 개 마을의 주민들이 올라와 야일라 주민 수가 600명이 넘습니다. 약 15년 전에 도로가 생기며 차량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0: 와, 드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곳은 코치두즈입니다. 코치는 튀르키예어로 수컷냥, 뉴즈는 평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코치두즈, 수컷냥들의 평평한 초원이죠. 옛날부터 이곳 사람들은요, 마을에서 가축들을 몰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저도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고원의 삶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1: 공기가 서늘하고 도로가 한적합니다. 여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분위기입니다.
0: 소가 있어요. 내려봐.
1: 자이데씨는 7월 초에 이곳에 왔다는데요.
0: 캔디 기디오.
1: 매일 소 풀을 먹이고 젖을 짜 유제품을 만드는 게 일상입니다. 소는 두 마리. 자급자족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이라 씨는 기억이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름이면 여기서 살아왔답니다.
2: 80세네 falan oluyor. Dedemden, babama, sonra ben devam ediyorum. Bayağı eski yer. Aşağısı akır, üstü odalar.
0: Burası taş gibi, burası ahşap gibi.
2: Evet, buraların zaten şey odur, yağmur alan bölge olduğu için alt tarafı taştan yapılıyor. Üstü ahşap olarak. Genellikle zaten çoğu öyle.
0: Gerçekten öyle.
2: Evet.
1: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돌로 막고 숲에서 얻기 쉬운 나무로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2: 브라시 야일라. 야일라라고는 2 ay falan kalırız burada. İnekler iyi oluyor. Çocuklar için iyi. Bizim için sıhhat bakımında burası havası güzel. O yüzden yazları geliyoruz buraya.
1: 소 여물을 먹이고 젖을 짜는 건 아랫마을에서와 똑같은데 우유가 풍부해졌습니다.
3: 5kg
0: 우유 짜면 3kg 카이막이 나온대요. 야니 야초 빠즈다.
3: 야초 빠즈다. 10kg까지 살려라마. 야기요. 뭘다 오르가닉 올드고 있는 거이다.
0: 나표?
1: 소가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으면 우유의 질도 좋겠죠. 그래서 야일라에 옵니다.

0: 이두리안.
1: 근데 카츠켈로츠크요?
2: 가축이 내뿜는 열이 난방 효과가 있어 외양간을 집 밑에 둡니다. 야일라 집은 대부분 작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집이 아늑한데요. 난로가 만능입니다. 물을 데우는 역할도 한대요.
3: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생활을 하셔야 하니까 여기서 음식도 만드시고 차도 만드시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오, 여기 보니까 진짜 전기로 사용하는 게 없네요.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겠는데요?
4: 와,
3: 우와. 내 타투.
4: 우와. 이친데 수한다 욕.
3: 좋아요.
4: 심디 야른 거야 자즈 부르는 친에. 야른 게.
2: 방이 두 개. 어린 손주들과 함께 지냅니다. 각자 노유는 바로 가공이 들어갑니다. 고산지대라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15년 쓴 우유 분리기인데요. 원래 통나무에 우유를 넣고 매달아 흔드는 방식이었는데 기계화로 편리해졌습니다. 저온에서 우유를 기계에 넣고 한참 돌리면 우유와 지방이 분리돼 나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아주 신기합니다. 물 같은 우유가 먼저 나오고 지방이 나옵니다.
3: 타이막은 조금 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네요. 와, 지금 나오고 있어요.
2: 야일라의 청정초지에서 먹고 자란 소와 양의 원유는 유지방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분리된 지방층이 카이막인데요. 이틀 동안 응축해 버터를 만듭니다.
3: 와, 섭서르. 이렇게
4: 보여둠. 묵가다살. 아마 오르가닉이 있는데 히치피시 없어. 아주 카이막. 와. 나 얍둠 자만 부추직 아스 아이란이 오디오르. 아이란도 키우르스 양이 앞여라.
3: 무너스 묵가다르.
4: 에벳 원래 오디오르. 춘키 해리에드 지책. 지책 양이보. 해리에드 지책.
3: 완벽하게 유기농. 꽃이랑 이런 풀들만 먹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로 만들어서 그런지 색깔이 달라요.
2: 유지방만 걷어낸 카이막. 맛은 어떨까요?
3: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근데 단맛이 없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요. 부드럽고 크림 같고.
2: 야일라는 노부부와 어린 손주들의 피서지입니다.
3: 결혼. 바쁜 자녀들의 육아를 도와주면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니 일석이조입니다.
5: 불칸.
2: 자이데 씨가 흑해를 대표하는 향토 요리를 해주신다는데요. 버터를 넣고 타지 않게 계속 저어준 뒤 치즈를 넣습니다. 신선한 구운 치즈와 버터로 만든 노힐라마입니다. 흑해 지역 양배추의 일종인 카라라하나 요리까지. 제가 튀르키예에서 7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처음 먹는 것들도 있어요.

0: Şimdi özel duranın yapılmayı, duranın yemeği.
1: Evet.
0: Şimdi Bismillah ile beklemek olmaz bunu. Hemen daldıracaksın, böyle yaptıracaksın.
2: Bu hırlamanın çizgi nıronanın maşıcı. Mokki zonbuto cemi ismida.
0: Kalkana kadar uzağa böyle. Oturup yiyeceksin.
2: Boton, Hükke Kuon'e açım şıksa로 먹습니다. Kuon'e kipko, pungbuan maser hanbon bomyon yizil suga opdaneyo.
1: Çok güzel değil mi?
3: Allah.
1: Mis mis.
4: O, 치즈가 정말 쫄깃쫄깃하고요. 이 버터의 풍미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맛하고 다른 것 같아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오, 뭐네?
1: 버터 쇼.
4: 쫄쇼.
2: 이것도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요.
1: 오.
2: 강낭콩 장아찌입니다.
1: 에메티에 아질이 쪽구잔.
2: 껍질까지 그냥 먹는답니다.
4: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튀르키예에서는 파슬리에라고 해서 이 콩을 먹거든요. 근데 이걸로 만든 피클은 처음이에요, 저도. 근데 오, 약간 맵고 마늘 맛도 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1: 맨 얍듬. 맨 얍듬. 비벨다 맨 딕듬. 아치 비벨다 맨 얍듬. 파슬리아다 맨 얍듬. 두슈순다 맨 얍듬.
2: 따뜻하고 열량이 높은 소박한 가정식은 고원지대의 서늘한 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지혜. 가족끼리 둘러앉아 나누는 훈훈한 일상을 저도 맛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1: 막 애자는 고디 şimdi seni bir yere göndermiyorum. Senin burada yatıracağım ben bu akşam. Seni misafir edeceğim, tamam mı? Bir yere gitmek yok.
4: Gerçekten mi? Ben burada kalabilir miyim?
1: Burada kalacaksın.
4: O, 저한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절대 저를 보내시지 않겠다는데요.
2: 마을의 전통 가옥이라면 손님 방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야일라는 한철 거주지라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4: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침대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밖은 되게 추워요. 근데 여기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 밤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2: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코치두즈의 아침. 아래 대여섯 개 마을의 주민들이 올라와 여름 한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집은 목축을 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할당을 해줍니다. 마을에 물레방아가 3개, 물이 풍부해 전기는 수력발전으로 자체 생산합니다. 요즘은 소 몇 마리만 데려와 먹을 만큼의 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보다 여유롭게 고원 생활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0: 부라는 오투 레제트 yani. 오. 레제트 부라는 hep doğa hayvanlar rahat ediyor.

0: 이만한 천국이 없어서 소들은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걱정은 없습니다. 훌륭한 GPS가 있죠.
1: 에비부들 ne kadar sis olursa olsun kendiler bildikleri gibi eve geliyorlar. Ve biz de onları bulmak için o boynundaki çanlar var ya. O bütün hayvanların çanları hepsi değişir.
0: 평화롭게만 보이는 풍경인데 소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를 풀어놓고 자이데 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0: 어머니들의 부지런함은 고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나무를 이만큼이나 해오셨어요. 보이는 건 초원뿐이지만 주변 산자락과 계곡에 나무들이 있답니다. 한쪽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코츠즈 고원. 차 재배로 축산 농가가 줄어들면서 고원에 올라오는 소와 염소도 확 줄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바위 틈에 풀도 먹겠다고 소들이 산비탈까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배를 불린 소가 집에와 저녁에 먹을 간식입니다.
1: 가장 독가드 옷다 가치균이에요. 메셀라.
2: 메셀라 에 비유크트도무스 이키 악샹다 비트리올레.
1: 오, 괜찮대 뭐 코더 초기요.
2: 에베 초기올레 초. 오. 비세르군 기디오로스.
1: 에르군.
2: 에르군 기디오로스.
0: 잘 먹으면 또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소를 생각하는 마음이 꼭 어린 자식을 키우는 듯합니다.
2: değişik çiçekler işte. Bunlar yedikleri zaman sapsarı oluyor tereyağı.
0: Evet. 자이데 씨는 35년 전 결혼한 후에 라일라 생활을 처음 경험했다는데요. 세탁기나 청소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이 없고 전부 몸을 움직여 일해야 하지만 이곳에 오면 기분도 좋고 새로운 활력이 생긴답니다. 알수록 참 매력적인 야일라입니다. 15년 전, 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8시간을 걸어 올라와야 했다는 코츠투즈. 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새로 지은 집들도 많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창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1: 와, 역시 고원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0: 마을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1: 저기 근데 말이 있어요. 오. 메라바.
3: 메라바.
1: 대답이 왜?
3: 대답이.
1: 너무 좋게.
3: 대답이 굴구라마에 잡으시러
1: 미소부. 아, 여러분들.
3: 신기 모나비.
0: 한눈에 봐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랫 마을이라면 병원에 가든 수의사를 부르든 할 텐데 여의치 않습니다.
1: 말이 다쳤나 봐요. 지금 붕대를 감고 있는데 붕대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3: 코스트 위친?
1: 어.
3: 인펙션 oluşmuş şurada. Hay hay hay. 가발 케미인덴? 아. 아시텐토누 derler ona. O enfeksiyon tırnağa kadar indi. 아. Şimdi tırnakları kestim, doğradım, temizledim. Kanını akıttım. Ama jagoloji dediğimiz doğal antibiyotik.
0: 민간 요법으로 주로 쓰는 약초라는데요.
3: 들이 öldürdükten sonra kendiliğinde yapraklar yumuşuyor. Ondan sonra tedavi yapmak istediğin yere bandajını yaparsın. Tamamen enfeksiyon için en keskin ilaç. Bu tavsiye ederim.
1: Peki bu şey enfeksiyonlara iyi gelir demiştiniz ya. Evet. Bu insanlara da iyi geliyor mu?
3: Kesinlikle. Aynen. Tabii ki. Ormanlarda, Boğaz Yaylası'nda çobanlar giderdi, bacaklarını keserlerdi, elini keserlerdi. İlk tedavi ilacı bu.
1: Şimdi itki batırmıyor. Ama hepsi de anlıyor.
0: Hangukedo inen jilgyeong입니다. 천연 응급 처치와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라일라에서 많이 이용한답니다. 아무쪼록 말의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라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제 비로 바뀌었습니다. 고원의 날씨 변덕은 흔하다는데 구경하러 나선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마침 밖에 나와 계신 아주머니를 만났는데요.
1: 어, 싶어서.

0: 있습니다. 따뜻한 차부터 준비해 주십니다. 차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일상적인 환대의 표현입니다.
1: Siz arkadaşmışsınız?
2: Biz üçümüz kardeşiz.
1: Kardeş.
2: Ablam, onun da evi burada, yanında. Birlikte oturuyoruz.
1: Böyle yağış günlerde ne yapıyorsunuz? Neler yapıyorsunuz?
2: İneğimizi sayıyoruz. Makine vuruyoruz. Ondan sonra oturuyoruz, yemek yiyoruz, eğleniyoruz, gezmeye gidiyoruz. Benim o bizi satıdayım.
0: 갑자기 들어온 한 아저씨.
2: 뭔가 좀 eşim.
1: 아, 남편분이시래요.
0: 딸의 한국행을 반대했다는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방에 가시더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해 보입니다.
1: 옛날에 시스 yerinizde o mu yapıyor böyle yemek hazırlama falan?
2: Hazırlamasını seviyor, yemesini de çok güzel seviyor.
1: Aa, hepsi yapıyorsunuz. Size yaylada mı böyle yapıyor yoksa aşağı inince de böyle?
2: Aynı.
1: Her zaman.
2: Yemek konusunda aynı.
3: Köyde de aynı, burada da aynı. Değişen bir şey yok. Mutfakta çıkmam yani iş olsa.
1: Gerçekten mi?
3: Tabii.
1: Tabii. 주방에서 절대 안 나오신다고 하네요.
0: 튀르키예에서 주방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새롭습니다.
1: 무네? 특히?
2: 백메스.
3: 다음 백메스.
1: 다음 백메스.
3: 다음
2: 백메스.
3: 수삼단 çekiliyor. 백메스는 karıştırıyorsun.
1: 아, 뭐는 ne faydası var?
3: Sabahları çok güzel gidiyor kahvaltıda. Akşama tok tutar, akşama kadar.
1: Sabah akşam ikisinde.
3: Akşam da yiyebilirsin, sabah da yiyebilirsin ama en sevdiğim sabah yiyoruz biz.
0: 팩메스는 과일 즙을 끓여 조려 만든 당밀입니다. 전통적으로 설탕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아 천연 감미료 역할을 합니다.
1: 이게 깨 만든 거랑 포도 시럽을 섞어 먹는 거라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요. 오, 네, 진짜 맛있어요.
0: 요구르트는 신선한 우유를 짜서 아저씨가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답니다.
1: 와, 이 요구르트는 조금 달라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크림 먹는 거랑 비슷한데요? 와, 이거 지금까지 먹어본 요구르트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어요. 와, 튀르키예 살면서 요구르트를 원래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게 고원의 맛일까요, 이게?
0: 고원에 머무는 동안 이웃과 함께 버터와 치즈를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단합을 다집니다. 주민들에게 고원은 일터이자 여름을 나는 집이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3: 신디 아시다 sıcak oluyor köyde. Şehirde sıcak oluyor. Rutubet var, sıcak var, terliyorsun. Buraya geliyorsun, hiçbir şey yokmuş gibi hayatına devam ediyorsun.
2: Tatlı uyuyorsun, yemeğini güzel
3: yiyebiliyorsun. Gece uykunu tatlı oluyor. Yediğin yemeğin tadını çıkarıyorsun. Yemek yiyorsun, dokanmıyor.
0: 거절을 못해서 계속 먹는데 이러다 금방 살찔 것 같아요.
1: 와. 진짜 맛있는데 아버님이 계속 주시네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먹느라고.
0: 제가 처음 튀르키예에 반한 게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정을 또 한번 진하게 느낍니다. 개는 듯 싶다가도 거치지 않는 구름. 고원의 날씨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이럴 때 코치디즈에서는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일라 씨가 저를 데리고 호수를 찾았습니다. 코치디즈 고원의 명물인 아달르 호수입니다. 길이가 약 1km로 움직이는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4: 여기 브라시 이 하와 라포리 기비.
1: 오!
4: 잠깐만. 브라시 하와 라포리 기비. Eski yaşlılarımız buradan havanın durumunu öğreniyordular. O çimenleri görüyorsun ya, buradaki çimenler var bak.

0: Onlar bu tarafa gelince ta buraya kadar yanaşıyor.
1: Hosu에 크고 작은 풀섬이 떠다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2: 와, 진짜 신기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기 잔디가 이렇게 떠다니나 봐요. 그래서 잔디가 이쪽으로 붙으면 맑은 날씨, 저쪽에 붙어 있으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래요. 에, 패키 오자만 무균 하바 나서 오자.
0: 무균 하바 가팔리 오자.
2: 가팔리 오자.
0: 네, 오 타랍다. 지금 무균 쟤들, 지면들 오 타랍다. 하바 가팔리 오자.
1: 아직까지 부촌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과연 예보가 맞을지 지켜보겠습니다.
0: 오르다 비 타틀리 일리자 와 수치카. 부 무이테키 부야레데키 엔 güzel su en tatlı su en soğuk su orası.
1: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고원에 오면 사람들이 꼭 마시고 간답니다.
2: 오, 수발.
1: 바위 틈새나 암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데요. 한눈에 봐도 아주 깨끗합니다.
0: 수는 어저리 çok soğuk oldu. Yemek yersen bu suda bir bardak iç 5 dakika sonra tekrar acıkırsın. O bunda özelliği var yani bu suyun. Bu suyu içmezsen de kimse gitmiyor burada.
3: Az az iç o zaman.
2: Tamam. Saya başa boğulsunlar. 무즈룩탄 çıkarmış gibi.
3: Evet.
2: 너무 차가워요.
0: 20에 kadar bekleyecek.
2: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붙었어요. 얼음물 같아요. 물맛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걸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대요. 와.
1: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 한 컵을 다 드시네요.
4: 이 물이 스팸 물.
1: 좋다는데 한 번으로는 아쉽죠. 기분 탓일까요? 아까 할머니 집에 들러서 먹었던 게 다 소화된 것 같습니다.
2: 오, 진짜 아달리 호수의 그 예보가 딱딱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이쪽으로 점점 더 몰려오고 있어요.
1: 제가 오기 전날까지 날씨가 아주 화창했다는데 아쉽습니다. 잔뜩 흐리던 날씨는 결국 다시 비를 뿌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고원 사람들은 뭘 할까요? 서둘러 소를 모는데 어린 친구입니다.
2: 메라바. 너 피웠어, 신데?
5: 제미머를 gezdiriyorum.
2: 아.
5: 똑똑마야.
2: Her gün sen mi yapıyorsun?
5: Arada sırada. 7 yaşından beri buradayım.
1: 방학 때마다 고원에 올라온다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왔답니다.
2: 지금 빈디스?
5: 네. 이스카타 하바만? 아, 까치지.
2: 아. 와. 온날 내리 갈리요, 오자마?
5: 온날 지금, 에, 참, 어쩌든지, 에빈 참,
2: 아, 아우쓴다, 아흐.
1: 아슬리를 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미소와 큰 소는 풀을 뜯으러 나가고 어린 송아지들만 남아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듯 소를 매는 것도 능숙합니다. 아슬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입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부모님만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6: 와...
7: 야야 gelince ben bunların hatırı için zaten yaya geliyorum. Burada bize yardımcı oluyor.
1: 아슬리가 자기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는데요.

K-POP의 인기가 고원까지. 대단합니다. 넓진 않지만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의 방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휴대전화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만의 재미가 있답니다. 이런 생활이 불편하기보다 재미있다니. 아슬리의 고원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원하면 빠질 수 없는 툴룸의 연주가 흥을 돋웁니다.

0: Bir yaşında oğlak derisi yapılır. Ondan sonra kamış, çimşir ağacından yapılır bu. Bu da üfleme yeri. Bir yapandı bu, geri gelmiyor nefes.
1: 가죽 주머니에 공기를 저장해 일정한 압력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고 잘 퍼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춤추는 공동체 행사에 쓰입니다. 툴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호르몬으로 화답하죠. 소리와 몸짓이 하나가 되는 흑해고원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2: 여기 마을 분들이 제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래요. 이 호론 춤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추는 춤인데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안다는데요. 저도 이 흥을 느껴봅니다. 자칫 밋밋할 수도 있었던 고원의 하루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순간 축제가 됩니다. 더위를 피하고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야일라의 새로운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이제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해발 2,000m 안팎의 많은 고원이 여름 한철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볼거리가 있다는 카드르가 고원으로 갑니다. 넓고 완만하게 펼쳐진 카드르가 고원. 트라브존과 기레순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여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는 흑해 고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 지붕이 없는 야외 모스크가 있습니다.
2: 튀르키예에는 어디를 가든 곳곳에서 모스크를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모습도 다르고 시대마다 건축 양식도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모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이 없이 야외에 있는 모스크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와.
1: 이런 모스크 보셨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넓은 잔디로 이루어진 야외 기도 공간입니다. 메흐메트 2세가 예배를 드린

0: 역사적인 장소라고 전해집니다. 메헤메트 2세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걸까요?
1: 타리히 1453 yılında Fatih Sultan Mehmet Han kara yoluyla Trabzon'u fethe geliyor. Askeriyle beraber konaklıyor. Musalla'da burada namaz kılıyor ve buradan Trabzon'a yoluna devam ediyor.
0: 당시 제대로 된 모스크 건물이 없어 기도할 장소를 돌로 표시하고 예배를 드렸다는데요. 그것이 5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원이 열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 Yani biz mesela ta Gümüşhane'den 1,5 saate toprak yollardan buraya geldik. Sırf burada bugün cuma namazı kılmak.
3: Gerçekten mi?
4: Bursa'da.
3: Bursa'da?
5: Daha rahat ediyorsun. Mesela bak şu anda hava bozuk. Evet. Hayatta yağmur yağarken bir şey namaz kılınırken yağmur yağmamış burada.
0: 신성한 곳이라 예배 중에는 내리던 비도 멈춘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요? 예배를 지켜보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 때마다 건축을 보는 게 좋아 모스크를 꼭 가는 편인데 건축물이 없으니 좀 어색합니다. 야외 잔디밭이지만 모스크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습니다. 벽에 난 작은 돌계단은 인파가 많을 때 밟고 넘어가는 용도입니다. 겨울이면 눈에 파묻히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에 건물을 세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남녀 공간이 분리돼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살짝 비가 내렸는데요.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2: 오늘 Fatih Sultan Mehmet Han'ın namaz kıldığı yerde namaz kıldık.
3: Evet.
2: Onun için daha huzurluyuz.
6: Yani normal camilerden yani biraz daha şey yapıyorsun, yani özveri veriyorsun. Onun için bizim için manevi olarak daha değerli.
0: 예배 중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속설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모스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1: 뭐든 gördüğünüz gibi hava hafiften de olsa biraz ıslandık yani cuma kılarken. Dolayısıyla dini de sahih kaynağından öğrenmek gerekiyor.
0: 고원 이동 목축 문화가 피어낸 야일라. 아직 못 들은 얘기가 더 많아서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7: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8: 상쾌
7: 통쾌 변비엔 메이킨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0: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1: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10: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0: 멀리서 봐도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풀꽃 인심이 가득한 안제르 고원. 꿀의 명성에 도전하는 약초 고수를 만납니다. 오스만 시대부터 존재해왔다는 네 개의 뿔향. 이런 양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금을 만지는 흑해의 금손들. 화려함 뒤 감춰졌던 그들의 이야기까지. 빛나는 인생 뒤 숨겨진 고수의 향기를 쫓아 떠납니다. 세계의 바다와 맞닿은 나라 튀르키예. 그중 흑해는 연안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곱고 험준한 산악지대가 펼쳐집니다. 울창한 숲과 고산 초지 곳곳에 숨겨진 놀랍고도 특별한 삶을 만나는 여정. 시작은 아르트빈입니다. 튀르키예 흑해 지역의 가장 동쪽으로 코카소스로 넘어가는 관문입니다. 주 면적의 60% 가까이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이 22m의 아타테페는 아르트빈의 랜드마크입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3: 튀르키예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아타투르크의 동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저 자세는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타투르크가 전투할 때 코자테페에서 진군을 할 때 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포즈로서 정말 유명한 포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느낌에서 이러한 포즈의 동상을 이곳에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0: 아타투르크가 사랑했을 튀르키예의 장엄한 풍경을 먼저 만나러 갑니다. 이곳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협곡이 있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3: 이곳 아르트빈에는 높고 험준한 협곡이 있는데요. 이름도 제헨렘 네레시, 지옥의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하필 지옥의 계곡일까요?
0: 울창한 숲이 대부분인 아르트빈의 다른 지역과 달리 건조하고 거칠어 보이는 암벽 지형입니다. 들어서면 좁은 협곡이 나타나는데요.
3: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들리시나요?
0: 바위벽 사이로 구불구불 좁고 웅장한 통로가 이어집니다. 조금 올라가면 점점 확장되는 독특한 형태.
3: 다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나타났어요.
0: 공간 이동이라도 한 듯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3: 5분밖에 안 올라왔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0: 흑해의 산악지역이 만들어낸 천연 암석 협곡입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의 위용 때문에 지옥의 계곡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뚝 선 암벽에선 강렬한 자연의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3: 협곡 사이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이런 구멍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종인 검은 황새가 산다고 해요. 사람이라든지 소음에 예민해서 이 검은 황새가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곳인 거죠.
0: 협곡 내에 수많은 비어있는 굴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3: 협곡 사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0: 최근 전망대까지 산책로 시설이 정비되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탐방하고 조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어떻게 이렇게 절벽 사이에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아래를 보니까 아찔해요. 오.
0: 입구에서 안쪽 탐방로 끝까지

0: 한 시간이 채 안 돼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대자연의 날것 그대로가 선사하는 긴장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1: 지옥의 계곡이라고 해서 들어올 때 그 좁고 어두운 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풍경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0: 보고 있으면 현실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데요. 그 강렬함 앞에 또 한 번 겸손해집니다. 이제 아르트빈을 떠나 고원 문화가 발달한 리제로 갑니다. 카치카르 산맥에 자리한 안제르 고원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안제르 꿀 생산지입니다. 섬세한 자연의 생태를 담으려는 자연 사진 작가들에게도 인기입니다.
1: 야생화가 이렇게 피어있는 거 보니까 알프스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카치카르 산맥은 3,000m 이상의 봉우리에 빙하호수, 고산 초원으로 이어져 있어서 튀르키예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와, 특히 야생화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는 500여 종의 야생화가 있대요.
0: 야생화 덕분에 안제르 꿀이 유명한데요. 꿀 말고도 꽃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1: 뭐 하는 거지?
0: 야생화가 흐드러진 초원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1: 메라바.
2: Dağlardan çiçekleri, otları topluyoruz. Şifa olsun.
3: Bunları kurutup işte çaylarını yapıyoruz.
2: Yemeklerini yapıyoruz. O balın işte meşhurluğu da buradan. Çok güzel, dünyada çok nadir bulunan otlar ve çiçekler burada var.
0: 3,000m가 넘는 산맥으로 둘러싸인 U자형 계곡에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납니다. 그래서 독특한 식생을 자랑합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죠? 꽃 선물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1: 바나몬? 오, 대신에 끌어내린. 와,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0: 야생화 꽃다발은 처음입니다.
1: 은은한 향기가 나요.
3: 우리 안젤 야일라스나 özel çiçekler. Evet. Evet. Burada çok çeşit var. Bunlar 1/3.
1: 1/3.
3: 1/3. Bunlar 1/3. Burada 1001 çeşit çiçek derler gelip yapılmış, bakılmıştır.
0: 꽃 종류가 많아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안제르 고원에는 약 500종의 야생화가 자생하는데 이 중 80에서 90종이 안제르 고원에서만 나는 고유종이라고 합니다.
3: 부다 kekik.
1: Kekik.
2: Anzerçayı deriz biz. Bu bölgenin kekik. Kekik özelliği var. Burada bu şekilde. Kokusunu alabilirsiniz. Hoş kokuludur böyle.
1: Tamam.
2: İşte soğuk algınlığı, enfeksiyon, işte bu tür hastalıklarda karın ağrısı, onlar da çayı demler, hemen çocuklara kendimiz tüketiriz yani.
0: 꽃 구경 좀 제대로 해볼까요?
1: Fark etmez mi?
3: Bunları böyle alıp,
1: 아, tut, 와,
3: böyle bir tat oluyor. Bunlar.
1: 오, 저거 어릴 때 그 사루비아 꽃 이렇게 따서 먹잖아요. 꿀 빨아먹는 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꿀이 진짜 맛있네요. 문나도 오늘은 뭐.
0: 근데 꽃을 따면서도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3: 뭐, 걔네한테 문나르 아르 için çok önemli. 아르 문나르단 rengarenk pollen alıyor.
0: 벌이 앉아있는 꽃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꽃은 몇 가지만 정해 채취하고 벌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물어보는 풀과 야생화마다 막힘없이 답해주는 귤세렌 씨.
1: 내리나? 엄청 많아.
0: 근데 이 많은 꽃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모으는 걸까요?
3: 뭐 topladığımız çiçeklerle yemek yapacağım. 오! 예드리임, 이치리임, 바꿈 타드나.
1: 다음.
0: 야생화와 풀로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귤세렌 씨는 혼자 마을에서 올라와 고원살이 중입니다.
1: 와! 와! 텃밭도 있어요.
3: 마론, 소안, 소안 var. Fasulye var. Burada yaz yaylada yetişen bunlar.
0: 시장이 멀기 때문에 고원에선 자급자족이 기본입니다.
1: 야,
4: 플라스터
1: 와. 야. 와, 야일라 에비 볼레. 분날 햅시. 기세일제 볼레 시즈 옆도너스.
4: 에벳.
1: 와. 야, 고원이의 집은요.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쁜 커피잔.
3: 촉 에스키.
1: 와. 어, 무언에?
3: 도 지책. 아르 지책.
1: 지책. 아르 지책.
3: 부 부는 kaynatıyorsun. 부다 iltihaplara. kaynatıp çayını yapıp içiyorsun. İltihaplara çok iyi geliyor.
1: 와, 이거 염증에 굉장히 좋은 꽃이라고 합니다.
3: Bak. Bu ısırgan otu.
1: Evet.
3: Bunun tohumlarını çay yapıyoruz.
1: Çay.
3: Bunu böylesine de haşlayıp dizlerine, evet, ağıran yerlere sarıyorlar bunu. Oo. Çok iyi geliyor.
1: Aa.
3: Yemeğini yapıyoruz.
1: Evet.
3: Kavurmasını yapıyoruz. Oo. Bu başlı başına bir şifa.
1: 가지고 온 건데 길에서 여러 종류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된대요. 향이 되게 좋은데 이거를 삶아가지고 아픈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 자체로 약이 된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0: 알고 보니 귤세렌 씨는 약초 박사. 남편의 건강을 돌보며 약용 식물을 많이 연구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들으며 익힌 데다 스스로 책을 찾아보며 공부했다네요.
3: 으슬간 오토 간 돌아심이나 이이 gelir. İdrar söktürücü, ödem attırıcı. Ama bunu hasta olmadan yediğin zaman kötü şeyleri geride bırakıyor. İyi hücreler ilerliyor. Bu iyi hücreleri çalıştırıyor. Ben 60 yaşındayım. Eğer biraz sağlıklıysam bunlardan yiyoruz yani. Yazın bunlardan hep yiyoruz biz.
0: 약초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뭘까요? 세 가지 약초를 한꺼번에 데쳐서 적당히 자르고 기름에 양파를 먼저 볶아준 다음 같이 볶습니다. 소금 간에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섞어주면 나물볶음 완성! 이 나물볶음을 프라이팬에 넣고 달걀물을 입혀 부치면 오믈렛이 됩니다. 저를 위해 디저트까지 만들어주신답니다. 밀가루 약간에 치즈와 요구르트 한 스푼을 넣고 반죽했습니다.
3: 우리가 레스토랑은 페니리네. 페니리 타프스. 뱀보는 약간
0: 흡사 도넛 같은 비주얼. 노릇노릇하게 튀겨서 시럽으로 코팅을 해주면 되니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1: 대신께드림. 얘 그냥 도넛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안에 치즈가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튀르키예에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중에 큐네페라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그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이것과 맛이 되게 비슷한데 그거는 뭔가 조금 더 카다이프가 위에 얹어져 있어서 바삭바삭하다면 이거는 조금 더 찹쌀 도넛츠 같이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허,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3: 치즈야제!
0: 버터에 옥수수가루와 치즈까지 듬뿍 넣은 무힐라마도 빠지지 않습니다. 푸짐한 안제르 고원의 밥상입니다.

0: 엘리즈 sağlık.
1: Afiyet
0: Teşekkür
1: olsun.
0: ederim.
1: 혹시 geldiniz?
0: 저를 위해서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teşekkür ederim.
1: �unun içinde ısırgan var. Ebem gümeci var. Onun gelin parmağı var. Ama bu çok sağlıklıdır.
0: Tamam.
2: 먼저 오믈렛부터 맛봅니다.
0: 과연 어떤 맛이 날까요?
3: 이유룸.
1: Evet, afiyet olsun. Bunda
0: 와, 나물을 먼저 삶으신 다음에 만드셔서 그런지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물론 달걀을 넣어서 더 고소한 풍미까지 나는 것 같고요. 와, 입안에 딱 넣었을 때그 나물 향이 확 퍼지는데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한국 음식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2: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고산지대에서 먹으면 좋다네요. 나물볶음은 요구르트를 올려서 먹습니다.
1: 뭐다 요소. 뿐단 다 çok güzel oluyor. Bak tadına bakabilirsin. Sarımsağını daha fazla atabilirsin.
0: 나물볶음에 요구르트란 과연 어떤 조합일까요? çok güzel.
1: Çok güzel
0: 와! 요구르트를 넣으니까 약간 깻잎순 나물 맛이 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상상했던 맛이랑 전혀 달라요. 요구르트가 맛이 나면 신맛도 날것 같고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2: 귤세렌 씨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조합. 나물과 빵입니다.
0: 저는 나물은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빵이랑 잘 어울려요.
2: 제가 잘 먹으니까 보기 좋으셨나 봐요. 흐뭇해하면서 엄마처럼 계속 입에 넣어주십니다. 귤세렌 씨는 여름이면 이렇게 고원에 올라 약초와 야생화를 찾아 나섭니다.
1: burada biraz sağlık önde geliyor. Ama buralar olmazsa biz aşağılarda Rize'de sağlığımız çok zor. Gerçi hiç sevmem. Hiç
2: 노래 명성 뒤에 가려진 안제르 고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헤어지려니 아쉽습니다. 귤세렌 씨 덕분에 낯선 고원에서의 긴장감이 편안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튀르키예어로 고원 목초지를 뜻하는 야일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여름철 목축과 농업을 이어온 생활 공간입니다.
0: 와, 소들이 줄지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응?
2: 꿀을 좋아하는 곰은 늘 흑해 지역 양봉과의 고민입니다.
0: 잠깐만.
2: 길 가다 우연히 들렀는데 벌집 구경도 합니다. 안제르 꿀은 튀르키예 특허 상표청에 지리적 표시로 공식 등록돼 있습니다.
0: 안제르 balı neden ünlü, neden meşhur? Sebep?
4: Anzer balı florası farklı. Özelliği farklı. Çiçekleri var. Sadece Anzer'de yetişiyor.
0: Vücut için ne güzel, faydalı. Ne faydalı oluyor?
4: Bağışıklık sistemi, hücre yenilemesinde. Çünkü hücreler yeni olduğu için kullandığı zaman çoğu fayda bulan var. Anzer'in vücutu yenileme özelliği var. Vücuttaki hücreleri, kanı yenileme bir özelliği var yani. Geçen yıl balımız 6.000 TL idi. Bu sene 7.000 lira oldu. Daha sahamı yeni, yani yeni sahamı yeni başladı.
2: 안제르 꿀은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비쌉니다. 꿀 속에 남은 꽃가루를 살펴보면 벌이 찾아간 꽃들의 흔적을 알 수 있다는데요. 꽃가루 성분부터 품질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안제르 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막 bunlar papatya, bunlar bal çiçeği. Yani bunlar hep çeşit çeşit çiçekler. Şu anda zaten Hacettepe'ye gittiği zaman 20 farklı çiçek olması lazım ki anzer balı olsun.
0: Aa.
4: Olmadan zaten anzer balı standartlarına uymuyor.
0: 20 tane çiçek pek, o, olması gerekir
4: numunenin,
0: ki
4: numunenin balın içinde olması lazım ki anzer balı olsun ha. Yani her
2: İ 알록달록한 들판이 순수하고 특별한 자연의 선물을 품고 있는 보물입니다. 여름철이면 계절 이동 목축으로 고원의 활기가 돕니다. 흑해에서 차를 재배하며 대규모의 목축업이 많이 줄었는데 꽤 많은 양떼가 있습니다.
5: 메라바. 와, 벤 güney Kore'den geldin.
6: Hoş geldin, safa geldin.
7: Teşekkür ederim.
6: Rica ederim. Burada hayvanları bekliyoruz. Buranın yerlisi, anzer yaylası. Dede mesleği.
5: Evet.
6: Devam edici değilim.
2: Süleyman 씨의 소리를 알아듣고 양과 염소들이 움직입니다. 슬레이만 씨는 50년째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요. 새끼까지 다 합쳐 600마리나 된답니다.
6: 키셔는데 아시 리제드. 그 zaman buralarda öyle 56 santim kar, 1 metre, 1,5 metre. Bak bu sene kar çok yağdığından buralarda kar var.
2: 이 많은 양과 염소를 혼자 치신다니 대단한데요. 슬레이만 씨는 안제르 고원의 마지막 양치기 중 한 명입니다.
6: 우리나라는 에이로우쇼. 도아시 güzel, 오티 bol, 오티.
5: 네.
6: 오와 taraflarında otlar kurumuş. 이 hayvanla yarı yağıt. Ama bizim burada 13인데 kadar malaşkanız.
2: 아침 일찍 풀을 뜯고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부터 해질 때까지 또 풀을 뜯습니다. 이런 가축의 패턴에 슬레이만 씨의 생활도 맞춰져 있습니다.
5: 아약도 불안하러 왔니?
6: 불안해. 자만이 지어지니 야타자. 신나 야타 그래 뒷면이. 뒷면 밑에서라 야타자.
2: 갑자기 보여줄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찾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슬레이만 씨 눈엔 잘 보이나 봅니다. 금방 찾았습니다.
6: 아, 지금 가고요.
2: 뿔이 네 개가 나 있는 오스만 순양입니다. 왕관 모양의 긴 뿔 아래로 작은 뿔이 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 발견 즉시 황실이나 고위 관료에게 바쳐졌다고 전해집니다. 오스만 순양은 힘도 대단합니다.
6: 보였지다 유지 fazla.
5: 네, 유지 fazla. Ama biraz değişik gibi gözüküyor da.
6: Boynuz darı kısa.
5: 4 tane var. Neden acaba öyle bir isim verdiniz?
6: Osmanlı'dan kalmış. Bu nesilden her yerde yok.
5: Aa.
6: Bundan her yerde yok.
2: 가까이 갈수록 사람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5: 뭐다나 뭐?
6: 누가 더?
5: 네.
2: 근데 슬레이만 씨는 어떻게 네 개의 뿔의 순양을 키우게 됐을까요?
6: 난 다 그 제대된 가람 meslek devam ettiriyoruz, ilerliyoruz. Neslini kesiyoruz. Nesil önemli.
5: Evet.
6: Asalet önemli.
2: 최근까지 또 다른 네 개의 뿔 양이 있었다는데요.
5: 오!
2: 뿔이 아까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 갑자기 죽었답니다.
6: 불다 실려는다 바바라리 부드. 올라다 베이니지.
5: 아.
6: 야샹급세 베이니지. 뭐는 보이는다리 옷다친 예라 알이지 테페레리 니셔스토. 원래 옷다친 예라 사사이들.
2: 지금도 네 개의 뿔 양을 영물로 소중히 여기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슬레이만 씨.
6: 코츠 없어서 말 artmaz. 코츠는 이신의 가이렛에 대해서 원래 sıradan 코츠 olmaz. Sıradan 코츠 olmaz. 이신이 세세대서.
2: 절대로 해치지 않고 오스만 시대의 혈통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그 신념이 안제르 고원의 풍경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제 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 트라부존으로 갑니다. 튀르키예 흑해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스만 시대 이후 은 가공과 금, 은, 세공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트라부존 시내를 걷다 보면 많은 귀금속 상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팔찌와 목걸이와 달리 장신구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트라부존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 잠시 구경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팔찌와 세트로 제작되는 목걸이인데요. 트라부존 하스르입니다.
8: 하스르 클래식 Karadeniz'in çok eski bu savaşta zırh denilen giysiden esinlenerek çok eski tarihi var bunun. Ondan esinlenerek çok eski ustalarımız bunu takıya döndürdüler.
2: 자리라는 뜻으로 촘촘하게 엮은 모양이 돗자리와 닮아 붙은 이름입니다.
8: 아시아 유가르 뭐 70-80 metre telden örülüyor.
2: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장인의 손재주로만 제작됩니다. 얇은 금실이나 은실로 천을 짜듯 하나하나 엮어 만듭니다. 트라부존의 전통 고유 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금속 직조 기술입니다.
8: Yani 70-80 metre telle beraber örülüyor. O yüzden hem manevi hem işte el işçiliği olduğundan dolayı bu hak edişi var yani.
5: Yani.
8: Evet.
5: Yani dünyada mesela bu bir tane, bir değil tane. Mi?
8: Sadece Karadeniz Trabzon.
5: Anladım.
2: 흑해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에게 귀한 혼수 예물로 선물합니다. 저도 잠깐 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5: 와,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무거워요. 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무겁습니다. 멋진가요? 와, 헤프시 토판 네카달.
8: 400.000 지바르, 280.000 지바르, 그다 50.000 지바르.
5: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암산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오!
2: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하스르를 제작한 숙련된 장인들이 주부라는 겁니다.
8: 트라브존다 şöyle bunu biz Trabzon'da hiç tanımadığımız bile Trabzon'da olan kadınlara veriyoruz bayanlara. Gidip evde örüyor.
2: 트라부존 하스르를 만드는 금손들을 만나러 갑니다. 트라부존 시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숲속 마을입니다.
5: 메라바, 호시푸드.

0: 전통적으로 흑해 농촌의 여성들은 부지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미네 씨도 일정이 빠듯합니다.
1: araba geliyor buraya bunu almak için ona veriyoruz. Tekrar gene el işi yapıyoruz. Yemek falan var. Komşuluk var. İmece usulü var. Arkadaşlarımızla beraber buluşuyoruz.
0: 찻잎은 1년에 3번 수확하는데 그 사이에 헤이즐넛 수확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죠. 목초지에서 소도 돌보고 먹을 콩이나 옥수수도 직접 키웁니다. 그래도 힘들지 않다니 저를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일하다 말고 갑자기 춤바람. 흥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해야 하는 분위기인데요.
2: 예롤마드는 뭐 böyle çay
0: toplamaktan. Bizde çok yoğun çalışıyoruz. Böyle Karadeniz'in havasından, suyundan da böyle bir enerji. 일할 곳도 마땅치 않은 농촌 여성들에게 하스르는 든든한 부업이자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에미네 씨는 경력이 38년인데요. 가르쳐주는 학교나 학원은 없고 언니들 손동작을 보면서 스스로 익혔답니다.
1: 아픈 일 olur ya. Çok değerli bir meslektir. Bununla tanıştık. Bununla yaşıyoruz. Belki de bundan öleceğiz yani. Sevdiğimiz bir meslek. Sizin gibi değerli insanlara bir...
0: Tamam. 주문을 받고 공방에서 금이나 은실을 여성들에게 전달하면 여성들이 집에서 손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방으로 가져가 마감하고 팔찌를 완성합니다. 전통적인 분업 구조 방식입니다. 가는 금실과 은실을 잡고 작은 고리 형태를 수없이 반복해서 엮어 하나의 팔찌를 만듭니다. 다 똑같아 보여도 문양의 각 장인의 솜씨가 드러나죠.
1: 조직 박듯 뭐 이니시 örüp de onların şeysiyle hani onların parasıyla çocuk büyüttük. Çok değerli bir meslektir. Yani sevenler de vardı bunu çok. Takanlar da sipariş aldılar mı bunu kim ördü belli oluyor. Mesela sen gittin dedin ki Hülya Hanım'ın ilişkisini istiyorum.
0: Benim 어머니에서 딸로 여성들에게 전승되어온 생활의 기술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며 장인을 지정할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네요. 금이라서 더 떨리는데요. 금실이 굉장히 가늘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3: Mesela ben bunu yaparken yanlışlıkla böyle gücümü öyle fazla verip de bu koparırsam artık.
1: Takıyoruz onu.
4: Bak şuralarda ikisinin ekleşmiş hali var.
3: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금실을 적, 적당한 힘을 가해서 구부리고 넣다 빼고 당기고 이게 조율이 되게 잘 되어야지 되는데 처음 하는 저로서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거?
0: 잘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면접 보는 것처럼 떨립니다. 금과 은실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안고 하는 일이었네요. 저 좀 난처합니다.
1: 테크랄 aldığında diyelim ki 59 gram verdi sana. 59 gram teslim alacak işlenmiş hali. Örneğin az olsa ondan kaybetmiş gibi oluyorsun. O zaman parasını ödüyorsun yani kaybettiğinin sonuçta. Çünkü bu altındır.
0: Evet. 뜨개질도 숙달되면 안 보고도 하잖아요. 30에서 40년 경력의 금손들이라 얘기를 하면서도 집중력은 그대로입니다. 대단합니다.
4: Yani emanet altın. Evet. Evde bırakıp bir yere gitmeyiz. Evet. Yani gidersek de evde biri vardır. Evet. Yani evde bunu tek başına bırakıp bir yere gitmeyiz. Evet. Ya da bir yere gideceksek yanımıza alır öyle götürürüz. Çantamıza götürürüz. Yani kıymetli eşyalarımızı nasıl muhafaza ediyorsak o şekilde muhafaza
1: evet.
4: ediyoruz.
1: Aynen öyle. Yani.
0: 금실을 엮고 나면 나무 망치로 두드려 납작하고 균일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장인의 일은 끝. 와. 팔찌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2: 저 güzel yakışmış.
5: Teşekkür ederim.
2: 오, çok güzel olmuş.
0: 함께 일하고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죠. 일을 한 뒤에는 음식도 함께 나눕니다. 모인 사람들이 각자 요리를 하나씩 준비해 온다네요. 저는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손님은 예외. 언제든 환영이라 괜찮답니다.
4: 하슬 씨 yaptıktan sonra yoruluyoruz. Hep beraber birlikte soframızı kırıp beraber yemeğimizi yiyoruz. Çayımızı içiyoruz. Yorgunluğumuzu bu şekilde atıyoruz.
0: 이 지역에도 푸마시 문화가 있어서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밥을 같이 먹는 게 흔한 일입니다. 정을 쌓는 시간이죠.
6: 어머니 생선도 직접 잡아요? 고기도 직접 잡아요?
1: 올다 var. 올다 atıyoruz denize. Ondan sonra bekliyoruz. Böyle çıktı mı hop çektirmeyip den geliyor balık buralara kadar yani.
0: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제가 웃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유쾌한 에미네 씨 덕분에 밥맛도 더 꿀맛입니다. 밭일로 손마디가 더 굵어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금실 매듭을 계속 엮어나갈 거라는 에미네 씨. 화려한 장신구 뒤에 숨겨진 그녀의 금빛 공예 인생이 앞으로도 눈부시게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라브존 하스르 장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트라브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 갑니다. 트라브존은 동로마 제국의 후손인 트라페준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7: 절벽에 붙어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 트라브존에는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지만 이곳은요, 말로만 듣고는 믿을 수 없고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0: 여행을 온다면 빠뜨리지 않고 들러야 할 필수 코스죠.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 더 유명해졌나 봅니다.
1: 스멜라 스톤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이 있네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겨우 입구를 통과해 들어가 봅니다. 건물을 짓기 어려운 지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푸켓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13세기 트라페준타 제국의 후원 속에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2: 여기 벽화에는 예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다양한 장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림으로 보는 성경과 같은 거겠죠?
0: 근데 수도원은 왜 여기 지어졌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 사제 두 명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절벽 동굴로 찾아가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성함을 알리기 위해 둘은 절벽 위에 성소를 지었고 그곳이 바로 이곳, 수멜라 수도원입니다. 처음엔 바위를 깎아 만든 두 개의 방뿐이었지만 수세기에 걸쳐 확장됐습니다.
2: 이곳 수멜라 수도원은 비잔틴 제국 때 세워져서 오스만 제국 때까지 지배층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무려 1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0: 놀라운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그 의미를 느껴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3: binlerce yıl öncesi tabii böyle bir yapının yapılması, burada olması, keşfedilmesi vesaire beni çok etkiledi. Tabii bunu şey söylemem gerekirse de daha çok yer görmek isterdim burada. Göremediğim sanki yerler var ama zaten etkileyici olduğunu çok söylememe gerek yok. O yüzden buraya geldiğim için ilk defa geliyorum bu arada.
0: 소문의 끝에 발견한 튀르키예 북동부는 조금 놀랍고 많이 새로웠습니다. 꺼내볼 추억이 가득 쌓였는데요. 그 매력 느끼러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졸레.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따랐지. 이 히말라야와 사마귀가 짓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출하셨네.

0: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3: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3: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6: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3: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7: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3: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3: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6: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3: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7: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0: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1: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2: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13: 한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14: 아, 아내보다 더 이뻐.

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2: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3: 서울 강남에서
4: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9: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2: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

0: 1,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그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때는 여자는 좀 지금보다 더 똑같은 거였어요.
5: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고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6: 이런 상큼한 여자와 이런 어두운 여자가 당연히 공존하는 거지라는 걸 대중적으로 선언해버린

0: 처음에는 그런 마이너한 밴드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데뷔를 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자우림의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솔로 앨범도 하고 있고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1: 목소리 기이 엄청 잘했습니다.
0: 저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어릴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뭐 노래하는 사람을 데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시간에 뭔가 허투루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를 하던 아마추어 밴드였거든요. 이미 밴드. 그러다가 어느 날 MBC 쪽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타이틀곡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으로 어쨌든 저는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일단 노래 듣자.

0: 홍대에서 밴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초중반에 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고
1: 춤추는 나이트 클럽 말고요.
2: 동호회랑 사측도 있죠.
0: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펑크 문화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었고

0: 생각은 처음에는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약간 머리색도 그렇고 눈동자색도 그렇고.
1: 칼라렌즈 껴가지고. 그때 칼라렌즈 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실제로 본 게. 96년 이때니까.
2: 칼라렌즈 그게 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이 예벽 선배 같은 그런, 예, 복학생 같은 느낌의 두 분이었고,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데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데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단체로 오신 아저씨 손님들, 막 양복 입고 오셨더라고요. 양복 입고 오시는 손님들이 많은 클럽이었어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너희가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예죠, 오예. 그런 기회가 어딨어요. 여러 가지 입맛대로 다 노래를 준비해 갔거든요. 뭐 발라드도 있었고,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좋아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건 진짜 블루스 곡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블루스를 좋아하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가요 문법하고 전혀 맞지 않았고, 당시에는 발라드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0: 성공한 밴드는
1: 부나 어려운 거죠.
0: 그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수 권인하입니다. 그때 제가 신천뮤직에 그 속해 있었는데 대표를 취임하면서 그 동네에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죠.
2: 자우리과 김유나가 처음 딱 등장했을 즈음에 기억이 나죠.
0: 여성 보컬리스트가 있는 밴드들이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뭐 솔로 위주의 이제 음악 시장이 되면서 그런 밴드들이 이제 많이 묻혔죠. 묻히다가 자우림이 조금 결이 다른 밴드로 보컬에서부터 아주 깨끗한 보컬로 등장을 했으니까.
3: 그런데 합주하러 버스를 또 셋이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헤헤헤 아니야? 다 기타 메고. 대박!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0: 그런데 대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일반 대중이나 또 젊은이나 우리처럼 뭐 나이를 더 먹었어도 어떤 그 멜로디 라인과 가사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끼는 제일 핵심적인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헤이 헤이 헤이 여기서 나오는 그 간결한 어떤 메시지가 그냥 그 다음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거에서 얘들이야 이거 히트하겠다

0: 글쎄요, 엄청 많은 곳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부분 거의 뉴스에 토대를 둔 것 같고요. 이번 12집 앨범에 들어있는 Let It Die 같은 것도 6인치 굉장히 많아요. 성향인 것 같아요. 학생이었던 때부터 학교의 부조리 같은 거를 잘 못 참아서 학급 회의 시간에 막 손들 쳐줘요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죠.
2: 안녕하세요.
3: 성규랑 저랑 많이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다. 화통하다 그래야 되나? 뒤끝 없고요.
4: 유나님이 예민하다.

0: 좀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예를 들어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육감까지 다 예민한 건 맞고요. 주파수랑 이런 걸다
2: 세우고 있고.
1: 세우고 있고.
2: 옛날에 그 여자가 메인 보컬을 하는데 그 여자애가 약간 프론트에 있는 게 어색했나 봐요, 다들.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반말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술 취했나 보다 그냥 누워서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데 유나는 대놓고 저랑 친하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어?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1: 통쾌했죠.
2: 네, 재밌었어요.
1: 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 탈이라면
3: 아니야, 106이요.
4: 106이요.
3: 이게 왜 계속 올라오고 있죠?
4: 네, 다행히 운 좋게도 저는 대중음악을 직업으로 갖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떨 땐 저의 감정도 나누고. 하지만 일탈이라는 곡은 제가 유일하게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무슨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면 기뻐할까? 유일하게 그걸 생각하고 만든 곡이에요.

저희들은 1집의 타이틀곡을 일탈로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는데 부적격 심의가 났어요. 그때는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혼란을 유발하거나 뭔가 뜻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밴드가 수상하거나 하면 방송이 금지됐어요. 그냥 저희가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음반 검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0: 90년대 말 그때가 뭔가 약간 어떤 변곡점이라고 해야
1: 그
0: 되나?
1: 전까지는 그 어른들이 튀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고,
2: 그런 경직된 면이 아직, 네, 그런 독재사회의 잔재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어요. 튀면 안 되는 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두려운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 노래에 굉장히 열광하셨고 다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 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멤버들한테 사람이 제일 많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신도림역이래요. 그래서 거기 신도림역에 들어가게 됐고, 뭐 예를 들면 스트립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0: 뭔가 파격적인 행동이 용기 있고 좋다라고 느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보기 전날에 삭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이제 공연을 하면 이 곡이 나오면 모두 관객분들이 거의 이성을 잃고 뛰셨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노래가 아직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1: 자우림의 음악이 저한테 준 감정은 약간 해방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되는 이 답답한 것으로부터 건전하게 저를 해방시켜주니까요, 자우림의 음악은.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 2000년생이시죠?
1: 네.
2: 근데 자우림 대회가
1: 네.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확실히 내실이 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락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회가 당연하게 건네준 틀을 거절하고 사회가 당연하게 지어준 집을 부수고 나답게 사는 거의 시초잖아요. 자우림이 딱 그렇게 살아온 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이런 틀에 가둬지는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거로 인해서 락의 정신과 또 너무 맞닿아 있고 해서 홍대의 주축 중한 명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 Stewie, Stewie, even educated flea, Stewie, that's suited, let's fall in love.
1: 오늘 정말 특별한 페스티벌인데요. 올해 1회로 개최되는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여성 뮤지션만 출연하는 페스티벌에 가고 있어요. 기획자 오지은 씨가 연락을 해왔을 때, 아, 자매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야, 무조건 할게요. 그랬어요.
2: 솔직히 여자 뮤지션은 흥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씬에는 있고 음악계에는 있고 그래서 저도 쭉 듣던 말인데 하루 만에 매진이 났어요.

0: 일단 너무 귀하잖아요. 중년 여성 아티스트라는 게 너무 귀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독립, 뭐, 인디 뮤지션들 씬만 해도 40대가 넘어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정말 드물게 없거든요.
1: 아,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적구나. 든든해요, 그냥. 선배님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아,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당연히. 라는 용기라고 할 것도 아닌, 당연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2: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물론 노래를 하러 왔지만 여러분들과의 대화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나오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향이 있냐고 해서 그게 뭐 고민할 거리나 돼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1: 자, 제가 데뷔한 것은 1997년이에요.
0: 음악을 해서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샥 올라온다? 그리고 얼굴까지 오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왜 나만 발부터 찍어줘? 내 발에 뭐 붙었나?
2: 그막 유나 언니가 옛날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남들이 다 꾸며주고 만들어준 걸 그냥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인형처럼 취급을 받을 때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너는 남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들이

0: 저에게 주어진 홍대 여신이라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충실해지려는 제가 있어요.
1: 저는 이제 운 좋게도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홍대 마녀라고 불린 게뭐 그나마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2: Look at me, I'm at the party. I'm coming for you and my army.
3: 뭔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인디 뮤지션이라는 것은 되게 젊고 예쁜 여신같이 보이거나 혹은 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짙게 한 마녀 같은 언니 한두 명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가 보다.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다양하게 교류하고 하는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0: 물론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 뮤지션들도 그들만의 어떤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족쇄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3: 그리고 더더욱 중년 아티스트의 모습이 정말 드물었죠.
1: 근데 유나 언니는 헤이 헤이 헤이에서 하는 보컬과 파예에서 하는 보컬이 다른데, 그거를 완전히 당연히 둘다 앨범에 실어도 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를 대중에게 그냥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본인이 전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엄청난 기술자이고, 네, 외국에 누굴 찾아야 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면 김유나가 노래하고 있는데.
4: 저는 여성인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이라 너무 행복하고 오늘 들려드릴 김유나의 음악들은

한 명의 용의로서의 음악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완벽한 첫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 노래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시시했어요. 솔직히. 나는 매일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너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치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당시에는 버드나무 숲이었던 게 기억나고 그 대치 사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잠겼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났어요. 어릴 때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아서 과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악연한 불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쯤? 2, 3학년쯤? 제 생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비누를 덜 닦았다. 그러면 폭행이죠. 갑자기 벼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난 2학년인데 당연히 못하지.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나?

0: 무척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다 폭력의 피해자였고. 근데 정말 밖에서는 막 그렇게 애들한테 잘하는 아버지가 없는. 근데 생부가 죽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나는 이 사람을 증오하면서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 증오할 대상이 죽어버려서 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1: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틀렸다. 증오보다 강력한 건 없어.

0: 싫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게.
1: 그러면 증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증오는 힘이 돼요. 가장 파워풀한 힘. 모르시는구나. 네.
2: 그 유나 얘기를 한 번에 쫙 알게 된 건 아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처럼 한 적도 있고, 술 마시고 또 이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었고요. 예전에 좀 이해 못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김유나.
0: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2: 화사나 아니면 평소에 저한테 얘기하던 것들, 아니면 행동. 근데 그걸 다 이제 나중에 짝다툼 맞춰서

0: 이야기를 크게 만들어 보니까, 아, 유나는 그래서 지금의 김유나였구나. 이게 몰랐어.
1: 맨 처음에는 그 가사의 내용과 감정이 약간 증폭이 되어 있구나라고 처음엔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있는 그대로 만든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는 제 경험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많은 피해자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네, 대신에 저는 다른 분들의 고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저의 내면을 알고 제 속을 알지만 타인의 내면이란 고통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라, 사실 타인의 고통을 작업하는 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일했고.

0: 네, 여객선 침몰 사고 특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승객과 선원 총 462명을 태우고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대형 여객선이 진도 부근의 바다에서 오늘 오전 9시쯤 침몰했습니다.
1: 저는 그 뉴스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 우왕좌왕한 모습이라던가 구조팀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계속 바뀌는 보도 내용. 너무 아이들이었으니까.

아, 지금 해야 될 음악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키리에를 시작으로 슬픔, 타인의 고통, 고통과 애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앨범이 탄생했고,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뉴스에 기생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교활한 부분일까라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0: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직장 갑질이 여전하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폭력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인하는 자기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3: 굉장히 본능적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본능인 것 같아요.
2: 안 해봐도 그럴걸요?

음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음악은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 생존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생존자이고 유가족입니다. 일기를 뭐를 여기 있나?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여기 자. 결인 콘서트 한번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여기 있다. 22년 10월 31일 갔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을 같은 방식으로 떠나보낸 뒤에 유서를 쓰게 됐어요.

그 노래가 너무 난 거예요. 와, 나 자우림 콘서트 한 번만 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이러면서. 근데 정말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뜬금이 없는데?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서 유나님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짠. 응원봉인데요. 이거 근데 불 켜지진 않아요. 이게 그때 무대에서 그 조명 감독님이 이렇게 막 켜주신 것 같아요. 노래마다 색깔이 막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기쁜 노래를 불어도 막 울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웃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1월 달에도 여전히 공황장애가 되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유나님을 보러 가서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때 아주 조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공연은 하루지만 저는 그 하루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운동화를 신고 밖에 나가고 다시 집 밖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콘서트 가려고.

저는 원래 진짜 엉망진창인 인간이었어요. 항상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전혀 막 어둡거나 슬픈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보험이었다. 그냥 내 인생과 맞서는 하나의 방법? 그런데 저는 음악을 해서 사람

0: 유나님은 조금 더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뭔가 공감해주는 마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각자의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각자 받아들이는 에너지도 다를 거고, 그래서 각자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되게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음악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뭐 동시대적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씨가 좋아요, 비가 좋아요, 노래.
4: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라디오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방학 때 그 안방 침실에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사이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확실히 비었을 시간에 라디오를 들고 거기에 이제 숨는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숨어서 아무도 없는데도 숨어서 91.9를 켰어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음악이 빌리 조엘이었어요. Just the way you are. 컬처 쇼크. 이런 음악이 있어?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들은 노래는 클래식 오페라고 동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와, 이거 뭐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몰래 금지된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악이 저의 도피처가 되고 지금은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방식이 됐어요, 이제.
5: 어린 윤나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4: 조금만 버티면 20대에 독립할 수 있고,
6: 물론 경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가장 좋은 점은요, 제가 원하는 악기를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CD 다 살 수 있고,
4: 네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버텨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7: 나중에 더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오늘 이런 공연이 정말 나의 소중한 청춘의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8: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0: 때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4: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5: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6: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7: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6: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8: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9: 식단 관리는 해야 하고 자극적인 건 땡기고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컵누들 당분 60% 다음
10: 저당이면 무조건이지.

0: 벼락치듯 얼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얼굴.
1: 자, 잉크한다 하나? 눈만 차차차차 지나가면서 이제 이 꼬리가 딸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반이 조금 위로 쏠린다 해야 되나?
2: 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예요. 쪽을 보냈어야죠.
3: 치과에서 발치도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그러니까 삼차신경통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4: 벼락치듯이 뭐한다듯이 쇼크듯이 딱 와버렸죠. 찌릿찌릿 하죠. 막 쇼크듯이 찌릿찌릿.
0: 얼굴에 나타나는 예리한 통증과 떨리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

0: 문제가 아니다. 고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피부도 근육도 아닌 바로 머릿속에 있다.
1: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2: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0: 방치할수록 삶을 갉아먹는 얼굴 신경 질환. 하지만 원인을 몰라 치료법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얼굴 신경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는 무엇일까? 미세혈관 감압술의 권위자, 신경외과 정현호 교수가 내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준다.

0: 3차 신경통 환자의 시술을 앞둔 정현호 교수. 뇌사진을 꼼꼼히 살피며 치료 계획을 점검한다. 오늘 환자는 50대 여성. 3차 신경통으로 13년 동안 약으로 버티다 병원을 찾았다. 번개가 치는 통증이 나타난 부위는 오른쪽 얼굴. 이 천자침을 통해 고주파 전극이 머릿속까지 들어간다.
1: 곧 진입할 때가 됐거든요. 네. 곧 들어갈 때가 되게 아파요. 요것만 조금 참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다 이제 아픈 거 없어요. 네, 눈 뜨고.
0: 비명이 절로 터져 나오는 고주파 시술. 시술의 통증은 무서울 정도다.
1: 입꼬리 쪽에서 난홍공이라고 해서 뇌 기저부에 있는 뼈에 구멍이 있는데 터널인데 거기를 향해서 이 바늘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그 바늘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난홍공을 뚫고서 3차 신경절로 갈 때 워낙 통증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재발했었을 때 이런 경피적인 방법들을 선정하는 걸 보면 그만큼 그 통증을 넘어서는 통증이 아마도 3차 신경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 바늘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3차 신경통의 통증. 3차 신경통이란 어떤 질환일까? 3차 신경통은 쉽게 말해 뇌신경에 생기는 신경통이다. 우리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뻗어나오는데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신경계와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계로 나뉜다. 이 중 제5번 뇌신경은 얼굴의 감각과 씹는 근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세 개의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 부른다. 이 3차 신경이 주변 혈관의 박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눌려서 압박을 받으면 신경 가닥의 껍질이 벗겨지며 합선 현상이 일어나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3차 신경통이다.
1: 3차 신경은 세 가지 분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분지는 주로 이마나 눈 쪽을 포함해서 이마 쪽으로 있는 분지들이고 두 번째 분지는 입꼬리에서 눈 밑으로 요 광대 쪽 주변을 그리고 코를 포함하는 부위들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분지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턱 쪽에 분포합니다.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기전들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합선이라고 표현하는 신경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가 말하거나 씹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닿는 느낌이라든지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 정보들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은 통증들도 마찬가지고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극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0: 시술 일주일 전, 3차 신경통에 시달리던 김정현 씨를 만나본다.
2: 정말 번개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뭘 할, 이렇게 저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치아가 안 좋나? 그래서 이제 치과서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치과에서 발치도

0: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1: 발치도 하셨어요?
0: 네.
2: 제가 잠깐만 얼굴
3: 그
2: 좀
3: 살벌한
2: 알려드릴까요?
3: 통증은 치통이 아니었다.
2: 여기 많이
3: 뒤늦게
2: 아프네요.
3: 3차 신경통을 진단받은 정현 씨.
2: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양상은 통증 자체도 오래 가지는 않으시죠?
0: 네, 순간.
2: 순간순간.
0: 네.
2: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오고, 수초간. 그 다음에 한쪽 분지에 있는 거고, 한쪽 영역에만. 이런 양상들은 이제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이라고 보이고요. 환자분이 아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게 주로 그러세요?
0: 지금은 말할 때도
2: 말씀하실 때, 그리고.
0: 아프고, 양치할 때는 거의 이쪽은 건드리지 못할,
2: 위쪽 치아.
0: 네, 왜, 위쪽 치아를 건드리지 못하고, 저작할 때,
2: 씻으실
0: 네.
2: 때도, 예.
0: 그리고 샤워해서 이쪽으로 물이
2: 물
0: 때려질
2: 닿을
0: 때,
2: 때.
0: 네.
2: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화 수술을 하면서.
3: 기본적인 일상을 가로막는 3차 신경통의 날카로운 통증. 3차 신경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뇌혈관과 뇌신경에 있다.
2: 환자분은 이제 저희 처음 오셨을 때한 7년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 쪽으로 시작되는 통증이 워낙 심하셔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복용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3차 신경 쪽에 옆에 혈관이 있었고 정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서도 이제 내려와 있는 혈관이 있었었고.
3: 주변 혈관이 제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이다. 일상 중에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수시로 나타난다. 대체 3차 신경통은 왜 그렇게 아픈 걸까? 감각신경은 미엘린이라는 수초로 감싸져 있다. 수초는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경 신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3차 신경이 혈관에 맞닿아 반복적으로 박동을 하고 있으면 신경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며 수초가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탈수초화가 발생한다. 수초가 손상되면 신경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신호를 통제하지 못하고 신경 신호들이 뒤섞인다. 결국 정상적인 촉각 정보가 아픈 통증으로 왜곡된다. 작은 자극이 엄청난 전기 충격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얼굴을 살짝 스치는 바람, 양치질과 세수, 말하기, 씻기 같은 평범한 행동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혈관 압박이 없는데도 3차 신경통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23년 동안 굳건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 김복현 씨. 이렇게 태어나다가도 어느 순간 쏘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
4: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네.
3: 오른쪽 얼굴을 공격하는 발작 통증.
1: 선생님 너무 아프신가 봐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4: 진짜 아파. 여기 막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지금도 이렇게 싹싹 오는데 일단 식사가 안 돼요. 식사가 안 되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미치겠어요. 사실 물 마셔도 아파요. 예. 주로 이 윗니가 아파요. 우유가.
1: 그러면 시간이 좀 얼마나 지나요? 없어졌어요?
4: 한 1분, 2분 정도. 지금도 한 1분이나 이렇게 아프잖아요.
3: 몇 초에서 1, 2분 이내로 급습하듯 찾아오는 통증.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주로 어금니가 있는 쪽에 통증이 몰려오다 보니 치통인 줄만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발치까지 했다.

0: 이쪽에 우아래니까 네다섯 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거의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그 신경치료까지 다 끝냈는데도 아프니까 그제서 치과에서 3차 신경통 같으니까 통증 클리닉이나 신경외과를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 신경통이 난 뭔지도 몰랐어요.
1: 처음 들어보죠.
0: 나는 1차, 2차, 3차, 3차 신경통인 줄 알았어, 그냥.
2: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만 씹어도 턱과 치아가 찌릿해지는 3차 신경통. 간혹 치통으로 오인해 멀쩡한 치아까지 뽑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3차 신경통은 세 개의 신경 분지가 뻗치는 부분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번, 3번 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잇몸과 치아 근처로 길게 뻗어 있다. 신경에 자극이 전달되면 치아 자체의 통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치통은 욱신거리는 염증성 통증으로 일반 진통제의 조절이 잘 되는 반면 3차 신경통은 수초 동안 전기가 오듯 찌릿하거나 신경 과흥분에서 오는 짧고 극심한 발작적 통증이다. 치아를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증의 원인이 치아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 번쯤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3: 많은 환자분들이 치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치아를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진통제들 같은 진통제들을 통해서도 이런 치통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이 되지만 3차 신경통은 전혀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에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금방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턱과 볼에 전기가 내리치는 김복현 씨. 고객 상담을 담당했던 그는 하던 일까지 바꿔야 했다.
0: 이렇게 말하면 통증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작게 하는 것 같아요.
1: 왜요?
0: 크게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객 응대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끊을 수도 없잖아요.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동료한테 일을 다 넘겼어요.
2: 매일이 벼락치는 일상인 김복현 씨. 이미 한 차례 고주파 열응고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11개월 만에 재발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증의 강도도 아픈 것도 있지만 통증은 본인이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떨 때는 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서 3차 신경통들이 발견이 되고 그게 정확한 진단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들이 나에게 다시 왔었을 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2: 재발률이 가장 적은 좋은 치료법은 단연 수술이다. 하지만 김복현 씨에게는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압박받는 혈관이 없다. 원인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0: 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갔으면 제가 수술을 해달라겠다고 좀 수술이라도 좀 해달라고.
3: 김복현 씨는 우측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셨고 우측에 두 번째 분지였었고 MR을 찍었었을 때 MR상에서는 명확하게 혈관이 가까이 있는 혈관은 있지만 혈관 자체가 3차 신경 자체를 심하게 누르거나 그런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이 없는 3차 신경통이라고 봅니다.
2: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3차 신경통일 경우 치료 선택과 예후 예측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오늘 김복현 씨는 수술 대신 고주파 열응고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하며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아 나간다.
4: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이 있으면 입꼬리 옆에서 한 1인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머리 안쪽으로 있는 3차 신경에 나오는 뇌를 받치고 있는 뼈 바닥 쪽에서 나오는 곳이 이제 난홍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난홍공을 통해서 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그 열을 가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냐면 통증에 관련된 그 신경 섬유들의 온도가 비교적 조금 낮은 온도에서 손상을 잘 받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가해서 통증에 관련된 신경들을 일부러 파괴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2: 신경 섬유를 선택적으로 망가뜨려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5: 자, 이제 바늘이 들어갈 건데 환자분 잇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입속에 손을 잠깐 넣을게요, 환자분. 예? 예, 잠깐 계시고. 예.
2: 시암이라는 실시간 X선 투시 영상을 보며 천자침을 치료 부위까지 정확히 찔러넣는다. 시술은 먼저 통증을 호소하는 오른쪽 얼굴에 고주파 천자침이 접근할 경로를 고려해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한다. 고주파 천자침을 5mm 내외의 난원공을 통해 삽입하고 수시 조형 장치를 보며 실시간으로 천자침의 위치를 살펴본다. 이후 고주파 전극을 삽입해 약한 자극을 주며 환자의 통증 영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되면 60도에서 75도 사이의 고주파 열을 일정 시간 방출하며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그 과정을 반복한다. 끝으로 통증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전극을 제거하며 시술을 마무리한다. 고주파 열은 곳은 환자의 뺨 위로 천자침과 그 사이로 바늘 전극을 넣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다.
5: 입구에 딱 걸려 있어. 아니야, 아파요. 네, 락해 주시고요.
2: 고주파 전극이 들어가고 이제 통증 부위를 찾을 차례.
5: 샷.
2: 서서히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며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는다.
5: 이빨까지 가보세요. 스탑. 어디로 왔었어요?
0: 아래 이빨이요.
5: 아래 이빨. 네? 여기로 왔었다고?
2: 평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았다.
5: 자, 시작합시다. 처음 거는 아프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3분만 조금 기다리세요.
2: 이제 그 부분에 고주파 열을 가해 전기 신호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신경 섬유를 일부 파괴해 통증에 둔감해지도록 한다.
5: 자, 칫솔이에요. 넣어볼게요. 원래 아팠던데 어금니 쪽이었어요? 여기 송곳니 쪽하고, 그죠? 어때요? 원래 아팠던 거는? 예?
0: 괜찮은 것 같아요.
5: 훨씬 편해졌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만져도 괜찮죠?
0: 네.
2: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했던 상황을 만들어 보지만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앉아보실까요? 네.
6: 크라니 너무 아파요.
5: 애쓰셨어요? 너무 아픈 거 애쓰셨어요. 자, 누우시고.
6: 됐어요.
5: 아, 환자분이 수고하셨겠네. 네?
6: 확인된 것 같아요.
5: 환자분 아마 지금 나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훨씬 더 편하시고 이미 어제부터 약을 끊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이 없어도 편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니까 감각의 저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시술할 때도 열을 많이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온도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방금 막 이제 시술 끝나고 올라오셨는데 네. 지금 어떠세요?
0: 아, 훨씬 편해요.
1: 어떤 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0: 일단 입 벌리는데 겁이 안 나.
2: 스치기만 해도 지옥이라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시 살만해졌다.
3: 고주파 시술의 큰 장점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중간에 환자분의 통증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주파 치료들은 경피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

0: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재발한 상태에서 약물로 되지 않아서 다시 시술로 가더라도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1: 최근 5년간 3차 신경통 환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6만 2천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60대, 70대 환자가 많다.

0: 80대 3차 신경통 환자 송춘자 씨. 시도 때도 없이 왼쪽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 괴롭다.
1: 탁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요, 여기까지 탁. 막 심지어 막 서요. 얼마나 아픈지. 늘 아파요. 꾸준히 하루 점들어.
2: 어머니, 그 아픈 게 만약에 10점이 만점이면 몇 점이에요?
1: 그냥 거의 한 100점 돼.
2: 10점 만점 100점?
1: 응.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말도 못해.
0: 아플 때마다 급한 대로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1: 지금 한 2년 됐어요. 아무 약을 타다 먹어도 안 돼.
0: 왜 일반 진통제는 3차 신경통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을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3차 신경통에는 일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 3차 신경통의 통증은 피부나 치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통증과 원인이 다르다.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정상적인 촉각 신호가 통증 신호로 잘못 전달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신경통의 약물 치료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신경 신호를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가장 중요한 1차 약제는 신경세포의 나트륨 통로를 억제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전기 신호 전달을 줄여 통증을 조절한다.
3: 3차 신경통에서 약물 치료라는 것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약물을 농도를 유지를 해서 통증이 올 수 있는 정보들의 전달을 늦추는 거니까요. 약물을 쓸 때는 아플 때만 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약물의 농도를 조금 더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들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통증 자체가 아주 짧고 그다음에 깜짝 놀라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에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항경련제는 과하게 흥분하고 있는 3차 신경의 전기 신호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3차 신경통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송춘자 씨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어지러움과 통증이 찾아 약물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다.
1: 부작용 많이 있었죠.
2: 어떤 게 있었어요?
1: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 어지럽고 막 사람이 정신이 없도록 아픈 거라. 그래서 못 먹었어요.
0: 정현호 교수는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겐 감마나이프 수술을 대안으로 권한다.
3: 여기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로 뭐 할 때 아프셨었어요?
1: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
3: 식사할 때
1: 계속 아파. 그렇죠. 한 점을 뚫고
3: 있어요. 또 기다리면 또 괜찮아지고 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 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을 다 망가뜨리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를 망가뜨린다고 보셔야 돼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1: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아픈 거를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점은 덜 망가뜨리니까 감각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거꾸로 보면 덜 망가뜨리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는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1: 좀 잘해주세요.
3: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럽시다.
1: 예.
3: 내일 뵐게요.
1: 고맙습니다. 네. 예.
0: 감마나이프 치료에 앞서 머리에 고정틀을 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수백 개의 감마선 비임을 한 지점에 모아 치료한다.

0: 필요하는 방사선 수술이기 때문에 머리가 1mm라도 움직이면 표적이 빗나갈 수 있다. 보정틀로 미세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감마선이 3차 신경 뿌리라는 아주 작은 표적에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조정한다. 감마 나이프 치료는 손상된 제5번 뇌신경에 에너지가 강한 감마선을 쬐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원하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감마선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가 시작되면 192개의 감마선이 치료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사된다.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주변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문제의 병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얼굴 감각을 대부분 보존하는 동시에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현호 교수가 환자의 뇌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하며 정확한 수술 좌표를 계산한다.
1: 어떤 작업한 거죠?
2: 이제 환자분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이제 시행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환자분 이제 좌측이 아프시기 때문에 좌측의 3차 신경의 치료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느 부위만 아프니까 그 부위만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3차 신경 전체를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의 위험도도 또 있는 겁니다. 눈 떠보세요.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를 꼭 하세요. 저희가 안에서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예, 그럽시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환자분.
0: 감마 나이프 수술은 감마선을 정밀하게 집중시켜 통증 신호 전달을 약화시키는 방사선 수술이다. 치료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방사선 조사 후 신경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약 잘 드세요.
4: 네. 수고하셨어요.
3: 네.
2: 방사선은 몸에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원래대로 또 이제 똑같이 하시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치료받는데 왜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사선의 특성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워낙에 드셨던 약들을 조금 유지를 하는 게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0: 어느새 3년. 뇌에서 시작된 혈관과 신경 간의 문제는 때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굴에 찾아온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권혜경 씨.
5: 눈이 이렇게 자꾸 떨린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막 이렇게 떨리는데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한번 찍어야 된다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지, 이러고.
6: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7: 안녕하세요.
6: 네. 지금도 보면 주로 이제 눈 쪽이 제일 많이 떨리시죠?
5: 네.
6: 입 쪽은 어떠세요?
5: 입도 이제 이렇게 떨리면서 입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6: 네네.
5: 그리고 이게 떨릴 때는 눈 주위가 보고대요, 네. 여기가.
6: 한번 2 해보실까요? 2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5. 네, 됐습니다. 눈 한번 세게 감아보시고. 네, 눈 뜨시고 이마에 주름 잡히도록 한번 해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0: 안면 신경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6: 환자분은 이제 한쪽이 얼굴이 떨리는 증상, 우리가 증상에 따라 진단을, 증상이 이제 진단명이 결국 증상을 따라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편측성 안면 떨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질환이라고 보고요. 이게 뇌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이 7번 안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쪽에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 부분이 혈관인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하필 그 신경 옆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에서 자꾸 이제 신경이 이제 과흥분되는 상태가 되면서 원하지 않는 얼굴에 이제 연축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0: 얼굴의 다양한 표정은 80여 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내는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뇌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있어서 각종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중 안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제7번 뇌신경이다. 눈을 감거나 표정을 짓고 눈물과 침을 분비하는 등 얼굴의 주요 운동 기능을 담당해 안면 신경이라 부른다. 경련은 눈과 입 주위의 근육을 지배하는 이 뇌신경의 기능 항진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이 얼굴 한쪽만 떨리는 반측성 안면 경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이 생긴다. 안면 신경은 특히 손상받기 쉬운데 주변의 작은 혈관들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껍질이 벗겨지면서 신경 가닥들 간에 합선 현상이 일어나고 경련을 유발하게 된다. 신경이 눌린 쪽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 부른다. 대부분 한쪽 눈꺼풀 떨림으로 시작되는 얼굴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안면 신경의 과흥분이 원인이다. 안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구안화사와 같은 안면 마비와는 다르다.
1: 내가 사람을 안 쳐다봤어, 이렇게.
2: 왜요?
1: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이게 떨리는 게 그 사람들 다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안경도 솔직히 이게 떨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안경을 다 쓴 거야, 이게.
3: 내 눈이 어떤 경우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많은 불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쓸데없이 윙크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옆에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이드미러도 못 볼 정도로 눈이 안 떠지고 저절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되게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낍니다.
0: 한쪽 얼굴 떨림에는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오늘은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한다.
4: 보통 이제 눈 주변에 동그랗게 근육이 있는데 네. 눈 아래쪽 위주로 떨리시고 네. 그러면서 심하실 때 입 쪽까지 당겨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눈 둘레 중에서도 눈 아래쪽 위주로 그쪽에다가 주사를 놓을 거고요.
0: 3개월 전 한 차례 보톡스 치료를 받았던 권혜경 씨. 증상이 호전되며 효과를 보자 오늘 두 번째 치료를 받고 있다. 보톡스는 과흥분된 신경뿌리를 진정시켜 떨림을 줄여준다. 하지만 4, 5개월을 지나는 동안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를 지속하려면 주기적인 주사가 필요하다.
4: 현재까지는 아직 수술적 치료 이외에 다른 근본적인 치료는 마땅한 게 없는 상태고요. 보톡스 치료는 환자분께 당장 수술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수술할 정도로 내가 불편하진 않다고 느끼신 분들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0: 무려 20년. 30살 무렵부터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왔다는 김석주 씨.
5: 지금 엄청 심해졌는 거죠. 처침 1년, 2년, 3년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0: 윙크를 하듯 입꼬리까지 올라가며 왼쪽 얼굴 떨림이 심하다. TV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뿐이다.
5: 이 TV 내용은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불편함이 계속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죠.
0: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떨리는 얼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
6: 떨지 마. 마누라 있다 마누라 뭐 없고는 챙겨줘야지. 속 많이 상하지요.
0: 제멋대로 실룩되는 얼굴 때문에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겹기만 하다. 음식이 셀 때도 있다.
7: 음식 싸하실 때 좀 눈을 한쪽을 감으시는 거예요?
5: 예, 일부러 감고 있어요. 그냥 이게 깜빡깜빡 거리다 보니까 이게 반찬 집을 때 이게 잘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흘리기도 하고 남들 보기 좀

0: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갚는 게 그냥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냥 지인들이나 가족들 외에는 밥을 잘 같이 안 먹으려고 하죠.
1: 반찬을 헛집기도 일쑤. 밥을 먹는 평범한 즐거움조차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버거운 일상이 돼버렸다.

0: 그에겐 면도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베이는 일도 많았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얼굴. 얼굴이 떨리며 어색하게 일그러진다.
1: 웃는 게 안 되는데. 왜 20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서.
0: 마음까지 위축되고 우울했던 시간들.
1: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고 또 몸을 룰까지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용기 내가지고 수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눈 떨림에서 시작하는 한쪽 안면 떨림은 눈 떨림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2: 자, 눈을 감았다 떴다 꽉꽉 크게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 열 번만 해볼까요? 둘, 셋, 넷, 조금 빨리 해볼게요. 다섯. 환자분이 이게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목에 있는 근육들도 다 안면신경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길 때마다 여기도 같이 당기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네, 네.
2: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얼굴을 근육이 있는데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과흥분되면서 생기는 내가 원치 않게 생기는 수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이제 수술이라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환자분의 지금 보이는 증상은 되게 전형적인 증상이시고 그래도 10명 중에 9분 정도에서는 호전을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어서 수술을 조금 그래도 젊으시니까요.
0: 머리를 여는 수술 각오를 했던 만큼 김석주 씨는 흔들림이 없다. 수술은 한쪽 얼굴 떨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3: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 안면신경을 이제 흥분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려는 것은 이 혈관의 위치를 이 위치에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네, 수술의 명칭은 이제 미세 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혈관을 신경과에 떨어뜨려 놓는 과정입니다.
0: 미세 혈관 감압술은 압박받는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수술이다. 먼저 귀 뒤쪽에 머리뼈를 열고 들어가 뇌신경으로 접근한다. 환자는 왼쪽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눌리다 보니 신경의 흥분성이 유발되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근육까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수술은 먼저 경련이 생긴 얼굴의 귀 뒷부분으로 두개골을 연다. 이후 8cm 정도 더 깊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제7번 뇌신경, 즉 안면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다. 이후 안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과 안면 신경 사이에 테플론이라는 완충제를 넣어 간격을 벌려주고 혈관의 박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안면 신경 바로 위쪽에는 청신경이 지나고 있다. 자칫 청신경에 손상을 줘서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뇌간 청각 유발 전일 검사를 통해 청신경을 모니터링한다. 혈관이 원인을 유발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손상이 없도록 잘 보존하며 안면신경과 떨어뜨려 놓는다. 이후 뇌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뇌막을 봉합해주며 수술을 마무리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경을 찾아내기 위해 고배율의 현미경을 보며 진행하는 수술.
3: 구조물 찾기가 힘드네.
0: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신경 구조. 경험 많고 노련한 정 교수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며 확인을 거듭한다.
3: 조금 보이는 것 같지, 그치?
0: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술. 하지만 신경 눌림이 심하고 잔가지처럼 뻗은 미세 혈관이 많아 원인 혈관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안면신경 주변엔 청신경이 있다. 자칫 청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신경과 안면신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4: BAP 좀 잘 봐주세요. 네, 혹시 변화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LSR에 변화가 좀 있으세요?
5: 노이즈가 많나요?
0: 수술 중 안면신경의 전기신호가 높낮이 없이 평탄하면 수술 후 환자 예후도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혈관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안면신경을 찾았다. 테플론이라는 인공섬유를 안면신경과 혈관 틈 사이에 쿠션처럼 넣어 신경과 혈관 사이를 벌려준다. 혈관의 박동이 안면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혈관과 붙은 신경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수술은 잘 됐을까? 최종 점검이 남았다.
5: 괜찮아요, 베이피는? 베네스탈도 한 번만 해볼까요? 아, 플랫해졌네요. 아, 예.
6: 됐죠? 깨끗하게 없어졌죠?
5: 오케이, 잘 됐습니다.
0: 보통 눈에서 시작한다는 한쪽 얼굴 떨림. 눈이 떨리면 모두 편측 안면 연축일까?
2: 눈 떨림이 있어서 눈 밑이라든지 또는 눈 위쪽에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들은 누구나 다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금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파동이란 거는 병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눈이 떨렸었을 때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는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안륜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육이 다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위아래가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눈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같이 떨리는 현상들이 있으면 그때는 꼭 병원을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주 후, 김석주 씨를 다시 만났다. 딱 보기에도 떨림이 사라진 얼굴. 그런데 아직 달라진 얼굴이 낯설다고 한다.
7: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막 눈물도 나다가 또 웃기도 하다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주변에 뭐 지인들 여기 점 하나 찍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사람들 속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떨림이 멈추자 당연했던 일상이 더욱 특별해졌다.
2: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7: 아, 눈하고 뭐 네. 이런 데는 거의 뭐 반응, 입 쪽으로는 거의 뭐 반응도 없고.
2: 지금 오 한번 해볼까요? 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보니까. 이마도 한번 이렇게. 눈 크게 떠 보실까요? 예, 지금도 보면 주름살이 왼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살짝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진 않으신데.
7: 그럼 이게 또 괜찮아지?
2: 시간 가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요, 환자분. 수고 많으셨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뵙고, 어떻게 또 경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7: 네.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웃고 싶어도 찡그릴 수밖에 없었던 20년의 고통. 치료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
2: 편측 안면 연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급하게 달려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놔두면 너무 안 좋아지,

오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비라든지 이런 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불수의적인 내가 원치 않게 떨림이 있을 때 거울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으로 좀 찍어놔서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얼굴에 떨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0: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라고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실?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은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 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4: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5: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인은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게 누구 쫓아오는 놈의 읍지라. 나는 최남이라요. 노비질하다 도망나와 싸돌아 댕긴지도 한참 되시오.

됐다. 이러커럼 배고 있고 속 긁고 살 줄은 몰랐던 규. 인자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소.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0: 나는 원래 고창현 김가댁의 노비였지요. 내 상전은 먹물개나 사신 양반이었는데 이 고을 바닥서 논밭이 제일로 많았다기요. 재산이 많으니 식구도 많고 일도 겁나게 많아버렸소.
1: 남이 있느냐?
0: 아, 예, 나으리.
2: 남이야.
0: 아, 예.
3: 어이, 거기.
4: 남이 아저, 안에 있어?
0: 아, 예, 아, 도련님. 아, 나 죽겠더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싸는디. 그래도 어금니 딱 물고 견뎌쇼. 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집도 따로 내주고 내 땅도 따로 떼준다고 했단게요. 노비질 오래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쉬어. 주인집에 더부살이 안 오고 나가 살고 장계도 가고 아도 낳고 말이오. 네, 그 말 하나 믿고 소처럼 일만 없소.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단께요. 아따, 그러던 어느 날인가 상전이 나를 딱 부르더만요. 저 그 버려진 돌밭을 하나 줄 텐께 주인 댁에 신곡만 쪼개 바치라고요. 땅이 생기니 색시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식구도 생겼슈.
1: 근데 말이에요, 좋은 날은 오래가 될 아니었어.

이놈의 날씨가 미쳐버렸는지 몇 년째 흉작이 허벌나게 심해갖고 농사를 그냥 싹 다 조져버렸어.

주인 댁에 밭을 고사하고 내 새끼 먹일 풀떼기 하나를 못 건졌단게요. 그러니 어쩌겠소. 상전을 찾아가서 신공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때부터 염라고 문짝이 들커덕 열려버린 거요. 해마다 면포 두 필에 쌀 한 가지만 바치라더니 한 번 신공이 밀리니께 이자를 문덩이처럼 붙이더만요. 거기다 저랑 자식들 몫까지 내라지 않겠슈. 면포 두 필이 열 필이 됐고 쌀은 다섯 가만이나 내라는디 몇년치 가물어 갖고 농사를 다 베려뿌렸는디 내놓을 것이 어디 있단게요. 처음엔 몸으로 때우라더니 죽어라 읽어놓은 땅을 뺏어가고 딸려까지 종으로 뺏어가고 나중에는 사는 집도 내놓고 다시 지 집으로 들어와 종살이를 하네요. 그래서 도망쳐 버렸지요. 그 깨돼지밭으로 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게요. 무엇이든 하자. 무슨 일이든 상전 눈치 보며 기는 것보다 100번 낫은 게. 근데 말이요. 산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만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흘라고 안 해본 일이 없단게요. 풍팔이라도 허벌려도 어디서 굴려먹다 온 줄도 모르는 놈을 누가 걸어서 쏘죽었소에. 도망다니는 처지에 남바닥을 빳빳이 들고 댕길 수도 없슈. 도망치란 노비들이 산에 화전을 이어서 먹고 살기도 한다던데 이런 수확한 흉작에 나달 한 톨이나 나오고슈. 인자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만요.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불하지만 어쩌겠소. 나만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란게요. 시방 세상은 양인도 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세상이오.

인자는 대가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입구멍에 펄출만 하며 살겠슈. 그래도 내 아직 자유로운 몸뚱일 때 큰 소리 한 번은 치고 갈라요. 최남이, 다음 생에는 니도 꼭 만석구 집서 태어나라. 에이?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0: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종 콘드로이친의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것이 맞죠? 맞네. 아니, 서정아 씨 살아있으면 체포합니다. 이제부터 복직은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1: 자, 갑니다.
2: 피의자 한채민은 2010년 12월 9일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부인 서정아를 살해하고 자신의 4구다 7595 은색 소렌토 승용차에 사체를 싣고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후 새벽 5시경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으나 목격자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3: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씨가 평소 의처증이 심해 아내와 자주 다퉜고 날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현재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한 씨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4: 어휴... 얼마 때 갈라고?
5: 나는 무조건 5대5야.
4: 에이, 장난하고 있어.
5: 한철민이 사건 맡을 거야, 안 맡을 거야?
4: 관심 없어.
5: 근데 이상하게 한철민이는 꼭 강 변호사가 맡아주기를 원하던데, 두 사람. 처음부터 원래 뭐 알던 사이?
4: 몰라?
5: 에이, 그래. 뭐 자신 없는 사건은 처음부터 안 맡겠다, 그 말이지. 하기사 뭐 시신도 없는 사건 맡아서 뭐 이기게 하겠어?
4: 시신 없는 사건 판례는 딱 두 종류야. 옥외 발생이냐, 실내 발생이냐. 옥외 발생은 3년 전 경인고속도로 안매장 사건 알지? 결정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 정황만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럴 경우 무죄. 나중에 시신 발견돼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재기소는 불가능해.
5: 그러면 실내 발생.
4: 후자는 범인이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어. 전자보다 스토리 깨는데 검찰이 더 편하거든. 유죄가 압도적이야. 뭐 검찰 측 주장대로 계획적 살인이면 검사장 출신이 붙어도 최소 18년. 한철민이 사실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
5: 뭐 그냥 뭐. 한철민이가 자백을 해야 정상 참작이라도 될 텐데.
4: 이런 사건 누가 맡아? 국선이 딱이지.
6: 저기 강 변호사.
5: 그래. 그럼 뭐 우리 6대 4 하자.
4: 아, 왜 그러세요? 한철민 매니지먼트야?
5: 알았어, 알았어. 7대 3 하자.
7: 응? 7대 3.
8: 강비야!
9: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10: 유라 씨!
11: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자, 마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2: 소송은 이겼지만 그 몰카는 어떻게 된 겁니까?
11: 몰래카메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명예훼손입니다. 소속사의 횡포가 순진한 여배우의 삶에 치질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발 밟지 마세요.
13: 주세요.
11: 몰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 부서져요.
12: 진실이 뭡니까?
11: 자, 여러분, 제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말이죠. 검찰이 밝혀야죠. 저희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자세한 사건 개요는 제 홈페이지 아주 쉽게.
14: 내가 몰카 봤는데!
11: 자, 제 홈페이지.
15: 아, 맞았어!
16: 날라 이 새끼. 얘가 안 가면서 연수원 동기라고?
17: 아, 박두식이 이만 나가봐.
5: 네.
16: 박두식이 저거 물 먹고 내가 쪽팔려서 진짜. 얘가 한철민이 변호한다고?
2: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16: 얘 뭔데 자꾸 우리를 얽히는 거야?
2: 1차전 성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중앙에서 검사할 때도 실력 괜찮았습니다.
16: 누가 더 나았어? 그래, 검사는 왜 그만뒀어?
2: 그때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을 맡았는데 그게 좀 안 좋았습니다. 과잉 수사 여부를 놓고 징계위원회 회부됐는데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16: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골질하고 있구만.

0: 대본 리딩 늦었어. 아, 선생님들 욕하는데. 아, 진짜 얼굴 컨디션 최악이다, 진짜. 다크서클에 뾰루지. 아, 머리 아파.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1: 많이 먹더만.
0: 걔들 항소 안 하겠지?
1: 절대.
0: 지금 욕실 써야 되니까 빨리 나와.
1: 응, 나갈 거야, 지금.
0: 야, 언성 줄여라.
2: 여보셔.
3: 한참 이 새끼들 사고 쳤어.
2: 왜?
3: 아침에 빵에서 자살 시도했대.
2: 왜?
3: 아, 왜라니. 나 같으면 한번 만나보겠다. 에이, 나쁜 변호사.

0: 나한테 같이 줘.
1: 여기 늦게 왔어요.
0: 어? 언제 왔어요?
1: 아까 왔어요. 갑시다.
2: 볼 게 없네.
0: 어제랑 옷이 똑같네요?
2: 네, 똑같아요. 왜요? 의심하는 거예요? 뭐 똑같을 수도 있지. 이상한 사람인데.
3: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와 함께 사라진 살인범이 경찰이 쫙 걸린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

0: 그것도 선물까지 들고.
1: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0: 오호.
1: 완전 사이코죠.
0: 계단 올려갑시다, 일단.
1: 결혼이 3년 차고요. 아이는 없고 직업은 영어 현상소 과장이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미 안에 사라지고 침대는 피바다. DNA 감식 결과 혈액은 아내 거 맞고 출혈량으로 봐서 사망한 거 확실하고 외부 침입 흔적 전혀 없고 정황상 살인 사건 분명하고
0: 증거는?
1: 없어요. 사체를 찾아야 사인도 밝히고 범행 흉기도 찾고 할 텐데 사체가 없으니까 정황 증거가 다예요.
0: 아, 스토리 맞추느라 고생 좀 했겠다. 여기 CCTV 있네. 이거 증거 목록에 있죠?
1: 없는데요?
0: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저씨, 그 908호 한철민 씨 있잖아요. 그때 형사들이 CCTV 다 회수해 갔나요?
2: 아, 예, 그랬죠.
0: 여기 화면 다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는 거 맞죠?
2: 아, 그럼요.
0: 그때 하면 아직 있으려나?
2: 아이고, 벌써 다 삭제했죠. 한 달 지나면 다 삭제해버려요.
0: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1: 한철민을 봤다는 목격자는 있는데. 근데 한철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글쎄.
1: 한철민이 어떤 놈이냐. 여기서 이 사건이 복잡해지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안 어디에도 한철민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게 말이 돼요? 머리카락 하나로 상피세포 하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게?
0: 그러네.
1: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지문 채취 결과 열 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0: 아내한테 남자가 있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1: 통화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이요.
0: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진술했죠.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1: 아니요.
0: 근데 왜 조사에 빠져있을까?
1: 변호사님, 저 정말 믿으세요?
0: 네, 전 뭐 웬만하면 다 믿어요. 하찬미 씨.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뭐 이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2: 자백 안 하면 어렵겠어.
3: 안민호 사건이라서 그래?
4: 안민호 뭐?
2: 아예 안민호 깐깐하잖아.
3: 신경도 안 써 그런 거.
5: 아웃
6: 인
5: 아웃
6: 인
5: 저게 아웃이지 어떻게 인입니까?
6: 알았어 알았어.
0: 아내한테 남자가 있었다는데 조서에는 빠져있어. 만약 그게 사실이면 중요한 용의자인데 이거 잘하면 무죄가 될 수 있겠다. 그걸 믿기로 정상 참작 여지가 있나 물어보자.
2: 그럼 자백은 어떡하고?
0: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한첨이라고 얘기해야지 뭐. 만약에 우발적이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 과실치사 정도로 주장할 수 있으면 사체유기 부분이 걸려도 형량은 완전 줄어들거든. 안민호 검사님? 오랜만이야.
5: 5년이야.
0: 요즘 뭐 벌렁벌렁해?
5: 정상 참작.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강 변호사 간만에 떨어졌네. 왜 자백 필요 없어. 벌써 결론 났는데 뭐.
0: 피의자 남자 문제도 왜 뺐어?
5: 남자 문제 없었어, 깨끗해.
0: 통화기록에 번호 찍혔을 텐데.
5: 화수구야, 그런 거 없어.
0: 그래?
5: 믿든 안 믿든 사실이 그래.
0: 증거 개시 요청한다.
5: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될걸?

0: 아직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특별한 사건인데 피고인한테 정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안 돼.
1: 알았어. 가져갈게.
0: 그냥 이 사건 하지 마라. 나중에 또 후회할 일 생긴다. 징계 먹고 검사 관둘 때도 그러더니 사고 치는 것도 버릇이냐?
1: 재능이야? 증거 불충분을 풀려와도 후회하지 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잘 썼어. CCM 사건이라고?
1: 네.
2: 그래, 밥 먹을 때 얘기하자.

0: 커피 좀 더 드릴까요?
1: 많이 됐어. 이제 가야지.
0: 남 교수님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1: 아버지? 집에 가서 보지 뭐.
2: 이 사건 진짜 할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요. 판사 예전도 시시하는 거 보면 이미 손을 쓴 거라고요.
3: 이상하긴 해. 그 피해자 남자 문제도 그렇고 거실 형광등 떼어온 것도 그래. 근데 CCTV는 왜 증거목록에서 빠진 거지? 그 CCTV부터 좀 찾아야겠다.
2: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벌써 누가 지웠겠죠.
3: 그럼 누가 지웠다라는 증거라도 좀 찾아주세요.
0: 변호사님! 한철민 첫 공판 사흘 뒤라는데요?
2: 아무래도 이 재판 형식인 것 같은데?

자, 부모님과 동시에 바로 모입시다. 검찰이 넘긴 자료는 우리가 찾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발로 직접 뛰어야 되지. 어? 자, 커피하고 도넛 좀 드시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현장 발견부터 한철민이 구속되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을 발견한 건 새벽 1시 반, 새벽 5시에 한철민이가 긴급 체포됐어요. 뭐 현행범 처리인데 이상하게 물적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범행 동기, 사망 확인, 살인과 사체 유기 이 스토리를 다 엮은 거 보면 완전 기획 수사 냄새가 풀풀 나죠. CCTV 화면은 왜 증거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거실 형광 등은 누가 떼어간 건지 반드시 담당 형사를 만나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아마 의심쩍은 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다음은 검찰 측 증인을 확인해야 돼요. 먼저 아래 측 주민. 신고 직전에 한철민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어요.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그 다음엔 한철민 장모. 사건 발생 3일 전에 피해자인 딸이 찾아와 남편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0: 너 결혼 전부터 둘이 사이가 나빴다고 하니까 다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겠죠? 담당 형사와 장모는 상무장님이 맞는 걸로 하고 난 목격자와 알리바이를 알아볼게요. 검찰이 전략적으로 시간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선장님,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1: 이 판사님.
2: 아니, 왜 이래 이거? 누가 보면 어쩌려고?
1: 왜 또 내외하시려고?
0: 사건 당일 밤 11시에 한철민이가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탔었대.

0: 밤샘 작업 때문에 뭐 졸다가 고속도로 진입을 놓쳤었대. 게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정신을 잃었었나 봐. 뭐 그 친구가 5시쯤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3시간 이상 정신을 잃었었겠지. 그때 조양 아이씨를 분명히 놓쳤을 거라고. 자, 봐. 그래서 춘천부터 홍천까지 쭉 한번 훑으셔야 돼. 만지지 마. 뭐 여기서 목격자를 찾는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고 지점이라도 찾아서 알리바이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빨리.
1: 질문. 재판이 이제 3일 남았어. 그 3일 동안 그 많은 자료를 지금 나한테 조사하려는 거야?
0: 재판 연기될걸?
1: 뭐?
0: 연기될 거야, 그거.

0: 한철미 쪽 변호사 아직 연락 없었죠?
1: 아휴 급하기는.
0: 지검장님 연락했을 텐데. 다음 달에 판사님 대법원 심사 있다고.
1: 어허 말 조심 좀 해. 그만하면 알만한 사람.
0: 한철민 사건 빨리 결론 내야죠.

0: 배심원 선정 한 2주는 걸려?
1: 15. 배심제? 알았어. 재판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성가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공판이 좀 잡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1: 그럼.
2: 검사님. 죽은 딸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검사님,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 재판 꼭 이기세요.

0: 아, 그럼 한철미 씨가 여기서 밤 10시쯤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10시 그때쯤에. 맞아요. 네.
0: 그럼 뭐 그날따라 특별하게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그런 건 또 바로 못했고요.
1: 글쎄요. 별다른 거 없었는데. 저기 소품실 열쇠.
2: 아, 그냥 좀 서두른다 싶은 정도?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고. 없었어요.
3: 전마산, 정평, 남이섬, 가평, 춘천. 아니, 왜 사고 지정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1: 저기, 저 아저씨! 저기요!

0: 저기.
1: 뭐예요?
2: 다음날 시체 소품이 하나 사라져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0: 아저씨.
1: 아, 예.
0: 그 아래층에 신고한 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1: 그 양반 요 며칠 통화 안 보이던데. 어디 그 지방에 갔나?
0: 언제 온지는 당연히 모르시고요.
1: 아, 통화 악내가 없으니까.
0: 아저씨, 근데 그날 왜 그렇게 수의실 오랫동안 비워둔 거예요?
1: 예? 아이고, 내 그날만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왜 그 옆에 그 10동 주차장에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0: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1: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정이 좀 안 됐나?
0: 그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1: 아우, 시커먼 것만 봤다니까.
0: 그 CCTV 관리한 업체가 어디예요?
2: 그거 회수해 갔던 사람이 담당 영사 같던데. 그 이 뭐였어요?
0: 확실해요?
2: 잠시만, 내가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예,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때 시간이 그 1시 반. 아니, 1시 반이 좀 안 됐었네, 그때.
0: 아니, 현장 발견된 게 1시 반인데 그 전에 회수하러 왔다는 게 말이 되나?
2: 그러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3: 이병국 상사가 뭔가 걔가 빼돌렸다니까. 아니, 현장 발견되기도 전에 한 달 전 허명까지 다 싹 쓸어갔어. 검찰이 인수하지 않았으면 걔가 그 처리한 거야, 그거. 하여튼 반드시 확인 좀 하고 와요, 예.
4: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저기요, 저기. 오늘 아침 발령받은 이병국 형사님, 여기 정보과서
5: 쓰셨는데. 몰라, 난데 한 사람아.
4: 뭔데, 아니요, 저기요. 이병국 형사님, 저... 아, 뭐야, 쟤는. 아는 게 없어. 아유, 진짜.
6: 그럼 시체가 아니라 인형이란 말이에요?
7: 네. 그때가 몇 시쯤 됐어요?
8: 가만히 있어 보자.
7: 아래 되실래?
8: 뭐, 신고받고 출동한 게 11시쯤?
7: 야, 저거 좋아해봐. 안 되네요? 그래?
9: 저 3846609, 3846609, 잠시 검문 있습니다. 차 세우세요.

0: 아유, 수고하십니다.
1: 왜요?
0: 아유, 바쁘세요? 왜 이렇게 빨리 모세요, 차를? 아, 잠깐만 내리세요. 예? 아, 빨리요. 예. 뭐,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1: 야, 안 놔? 뭐야, 씨.
0: 야, 수갑 채우고 지원 요청해.
2: 예.
0: 자, 잠깐만. 뭐야, 이거? 자, 진정하시고. 예.
1: 그럼 등록이 안 된 차란 말이에요?
0: 예.
3: 부탁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4: 이날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3: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알고 많이 미웠어요?
4: 제가 진술을 해야 되나요?
3: 아니요. 진술하면 불리해요. 묵비권을 쓸 겁니다.

0: 그럼 배심원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1: 글쎄요.
0: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 그게 뭡니까?
1: 현장에서 발견된 주와 같은 제품. 하나는 다 타는 시간을, 다른 하나는 여기 표시된 선 보이죠? 여기까지 타는 시간을 재서 알려주면 돼요.
3: 이걸 왜 하는 건데요?
4: 시체.
2: 네?
1: 다른 초들은 다 녹아 없어졌는데 유독 한 초만 살아남았어. 누군가 그 시체만큼 뒤늦게 불을 붙였다는 얘기야.
3: 그게 누군데요?
4: 한철민. 한철민이 중간에 집에 들렀다는 사실 입증할 거야.
1: 글쎄, 나도 뭐 아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고.

0: 아니, 어르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혹시 저 두 달 전에 혹시 근방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 그걸 여쭤봤는데 이렇게 역청을 내고.
1: 재수없게 사고는 무슨 놈의 사고? 몰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0: 잠깐만. 아, 그러면 혹시요, 뭐 다시 기억이 나시거나
2: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런 비슷한 사건 이야기를 저한테.
3: 아, 어르신, 이거 연락처 드리고 가니까요. 저 기억나면 연락 좀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4: 꼬마야, 안녕.
0: 어? 저, 너 이 동네 사니? 어? 어?
4: 아, 저, 너 다리 다쳤구나. 어? 저, 다리 다쳤다고. 어? 꼬마야. 야.
5: 야씨. 말로 하고 몸만 비비다가 가네.
4: 어, 아무래도 거기서 하고 지점하고 목격자 찾는 거 좀 무리인 것 같아. 어,
5: 뭐야? 지금 뭐 샤워하는 거야? 지금 전화하면서?
6: 어? 근데 그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7: 시체 소품? 차주인 신원 확인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그건 분명히 CCTV 찍혔을 거야. 사건 당일 담당 형사가 현장 발견되기 전에 한 달 전 화면까지 다 싹 쓸어갔대. 누군가 찍혔다는 거지. 그 아내랑 만나는 남자 아닐까?
6: 그럼 그때 그 아내랑 만났던 그 남자가 범인인가?
7: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데. 아니 몰라.
6: 아휴, 그래.
7: CCTV를 빼돌리는 게 담당 형사 선에서 이루어졌다면 모를까. 더 윗선에서 주도한 거라면 이거 이상해지거든. 범인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

0: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사망을 확신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1: 보통 60kg 성인의 출혈 치사량은 2.4에서 3리터 정도가 되고요. 이 중 1리터 이상의 피를 갑자기 흘리면 사망을 하게 되죠. 현장에서 검출된 피는 3리터가 훨씬 넘는 양이었습니다. 사체가 없이도 충분히 사망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0: 현장 감식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 빼고 다른 사람의 것도 발견됐나요?
1: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0: 외부 침입 흔적은요?
1: 없었습니다.
0: 그럼 피고인 한철민 외에 다른 범인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군요.
2: 잠시만요, 유도신문입니다.
0: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 한철민을 제외하고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1: 없습니다.
0: 이상입니다.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발견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피해자 스스로가 나가지 않았으려는 증거도 없는 거죠.
1: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적죠.
2: 그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단 말씀이신 거죠?
0: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말한 가능성이란 보통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 인정합니다.
2: 검사가 말하는 용이 주도한 범인은 혈흔도 남긴 채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발적이란 증거 아닙니까?
0: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혈흔이 묻은 침대 시트고요. 식탁이고.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초들은 다 타버렸는데 유일하게 한 초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초에만 뒤늦게 불이 켜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시간 측정 결과 그 시간은 0시 20분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은 감식반이 피응고 상태를 감안해 추정한 피해자의 사망 시간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범인이 불을 켰다면 정신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4: 사례를 한 익사이리 컨디션에도 꺼진 초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엔타이소셜 퍼스널리티 디소더가 의심되네요.
0: 뭐라고요? 쉽게 말씀해 주시죠.
4: 사이코패스입니다.
2: 이 있습니다. 촛불이 켜진 시간은 모두 추정일 뿐 오차를 감안하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5: 제3자에 대한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다면 검사의 추론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0: 배심원 여러분은 현장에 피해자와 피고인 한철민 외에 어떠한 지문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를 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남는군요. 마치겠습니다.
6: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당당해졌어요. 뭐 인력심도 생기고 자기 주장도 펼칠 줄 알고 보기 좋았어요. 저는 아무도 저기는 손대려고도 안 해요. 미신이죠 뭐. 하긴 그 친구가 좀 특별하긴 했어요.

0: 그 결혼 반대가 심했다고 그러던데.
1: 걔네 엄마 말도 못해요.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유, 자기 딸을 무슨 물건쯤으로 여겼다니까요. 아마 누굴 데리고 와도 반대했을걸요.
0: 그 혹시 서정아 씨한테 다른 남자는 없었나요?
1: 아니요, 걔는 답답할 정도로 자기 남편밖에 몰랐어요. 나 뉴스에서 의처증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돼. 의부증이면 또 몰라. 남편 문제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녔는데요.
0: 그래요?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나 봐. 우리공단 통해서 그 병원 좀 알아봐줘. 아, 그리고 사건 한 달 전에 한철민이 출장 간다고 3일 동안 집을 비웠었대. 직장 동료 말로는 그 후로 아내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는데.

0: 누구죠?
1: 아, 예. 아직 전...
0: 강 변호사, 이병국이 증인 신청했단 얘기 들었지? 처음부터 세게 날 모양인데?
1: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0: 아니야, 아니야. 끼임새가 이상해. 이병국이 걔도 일단 법정에서면 살려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1: 계획대로 갑니다. 기다려보죠.
0: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실패하면 다 죽는 거야. CCTV 들어갈 경우보다 대비를 해야지. 잘못하면 검찰 전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 내 말도 알지?

0: 사무실로 복귀하라고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CCTV 폐기 여부는 확인해야죠.
1: 그래서 일단 증인 신청해둔 거예요. 만약에 이병국이가 우리가 정화 확보한 거 알면 섣불리 증언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접촉해 오겠지. 만에 하나 이 작전이 안 먹히면 법정 가서 직접 부딪혀 봐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알았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2: 잠깐만.
0: 뭐?
2: 잠깐만. 제 이병국입니다.
0: 네?
2: 이병국.
0: 이병국?
2: 예. 빨리 출발하세요.
0: 어디 출발?
2: 아니,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빨리 출발하세요.
0: 할 말? 진짜?
2: 예.
0: 당신 진짜 이병국 맞아요?
2: 맞습니다.
0: CCTV가 있어요?
2: 안검사 갖고 있습니다.
0: 뭐가 찍혀 있어요?
2: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0: 아, 참. 회개한 줄 알았는데.
2: 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빼다 드릴까요?
1: 조건은?
0: 일단 증인 신청 처리하고 접촉은 저하고만.
1: 그거 다예요?
0: 혼자 덤탱이 쓰기 싫대요. CCTV 빼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빠지고 싶다고요.
1: 정말 믿을만한가?
0: 뭐 일단 가보죠. CCTV 폐기되지 않은 게 아무래도 걸려요. 저쪽에서 한철민이 찍힌 걸 들고 나오면 모두 만족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 확인하시죠.
3: 알았어. 강 변호사가 증인 신청 철회했어요. 아무래도 이병국 형사가 접촉한 모양인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 검사님?

0: 안검사 그 새끼가 미영을 붙여가지고 따돌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1: 아 진짜? 첩첩산정이구나.
0: 아니 사무장님, 내가 아무래도 내가 흩을려가지고 그 빼는 걸 좀 무리일 것 같아.
1: 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0: 아 진짜 아니 웬만하면 그러는데 너무 흩을려.
1: 그럼 어떡하죠?
2: 변호사님, 재수사들이 먼저부터 했대요. 좀만 늦었어도 골로 갈 뻔했어요.

0: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1: 아유, 그럼 어떡해요. 담당 형사는 그쪽에서 이미 눈치 까고 미행까지 붙여놨는데 검찰청 경위 하나가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비가 없다고.
0: 아니, 뇌물 먹여서 저쪽 증거를 빼오자란 얘기 아니야, 지금. 아, 절대 안 돼요. 다 없었던 걸로 해요.

0: 아, 근데 뭐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랬어?
1: 서복 부녀자 살해사건 기억나?
2: 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다 실종된 여고생이 12시간 만에 근처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범인은 성폭행을 한 후에 머리를 땅에 수차례 내리쳐 끔찍하게 살해했어. 하지만 범인은 현장에 여자 유품 외에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어. 연쇄살인사건으로 커질 것 같으니까 다급해진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풀가동, 범인 현장금의 공개수사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어. 그런데 비공개로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가 있었대. 뭐 수사팀은 범인이라 확신했는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한철민이 3일 동안 취재받았던 기록이야.
3: 그래서 한철민이가 3일 동안 행방 취재 교육했나? 근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야?
2: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왔어.
3: 경찰?
4: 쓸데없는 짓을 했어.
5: 한철민을 변호하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4: 증언하면 다시 경찰에 복직할 수 없을 거야.
5: 증언 안 하면요?
4: 우리가 질 수도 있겠지.
5: 증언하면 이깁니까?
4: 글쎄. 솔직하게 말하지. 난 이제 어떻게든 이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증언이 꼭 필요해.

0: 선미석 변호사, 서복 군내가 살인 사건?
1: 나도 잘 몰라요. 걔네들 보안이 워낙 철통 같아 말이지.
0: 너 얘기해봐.
1: 용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 속을 엄청 썩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심주는데 물증은 없는 같은 사람 말이야. 경찰도 최 교수 알죠?
2: 방송 출연하는 사람?
1: 그 최 교수가 그 취조하고 나서 그 범인 아니라고 한 다음에 수사팀이 싹 다 갈렸어요.

0: 난 계속된 치주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침착성과 인내심까지. 형사들도 완전 진이 빠져버렸으니까.
1: 야, 저 뭐야, 저거! 지금 시대가 어릴 텐데 심증만 가지고 용의자를 구속해! 내 뭐가 좀 달아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2: 검사님도 그냥 넘기랍니다. 일단 넘기기만 하면
1: 너 똥 오줌도 못 가려? 그러다가 틀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떠넘기면 어쩔 거야? 성형사 이 개새끼 어디 갔어? 당장 찾아가지고 내 사무실 불러와!
3: 회장님, 회장님
4: 증거를 찾아오라고 증거를
3: 한철님 보시잖아요. 지문도 없어요. 증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놈이라고요. 근데 한철님 그 새끼요? 알리바이도 없습니다.
1: 목격자도 아니라고 했다면서?
3: 그러니까 빛을 누르시죠. 분명히 사진으로 지목했는데 대질에서는 확신이 안 선답니다.
1: 분명히 사진으로 지목했어?
3: 예. 죄송합니다.
0: 그 증거 효력 없어. 뭐 상식 아니니. 이제 자백을 받아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본다.
3: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0: 이따 밤에 진행하자. 책상 위에는 파일을 올려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테니까. 그리고 피 묻은 돌멩이를 준비해. 증거물처럼 보이도록. 여기서 탁자 위치가 중요해. 그걸 모르면 한철민이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위치로. 한철민이 범인이라면 반드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거야. 지금 네가 범인이냐 묻는 게 아니야. 네가 범인이잖아. 왜 현장에 다시 돌아갔어?
5: 전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그래서 호기심에 가본 것뿐입니다.
0: 목격자도 있어. 현장에서 널 보자마자 바로 지목했거든. 자 이제 얘기해. 교도소야 병원? 심심비야 치료받고 나오면 돼.

0: 철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상부에서도 금하고 있고 오늘 만남도 해명하자면 변호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1: 경찰이 한철민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뭐죠?
0: 꼭 범인 같았으니까. 무표정한 얼굴에.

0: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도움이 안 되잖아. 한잔이 가져 풀어줘.
2: 그때 담당 검사가 바로 안민호 검사입니다.
3: 하주민 씨,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런 일 숨기면 의심 산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4: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일 알려져봐야 저한테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것뿐.
3: 아,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검찰이 그걸로 파행동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재판 한철민 씨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나한테만 중요한 건가? 그래요?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봐요. 까놓고. 당신이 그런 거죠? 얘기해봐요. 얘기해봐요! 왜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철민 씨. 자, 얘기해봐요. 당신 죽였죠?
4: 당신 그 눈빛.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은 당신 그 눈빛.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지 못했어.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근데 당신은 날 믿지 않아. 난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 아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0: 아니 전화기를 꺼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형사님.
1: 우리 재판 질 것 같아.
0: 무슨 소리예요? CCTV에 딴 사람 찍혀있대요. 우리가 그거 확인만 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1: 검찰이 그걸 왜 숨겼을까? 반찬민이 찍혔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겠지. 반찬민 사복 부녀 자살 사건 용의자였어.
0: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아, 그럼 어떡해요? 그냥 포기해요?
1: 어떡하지?
0: 그 경찰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한철민이 안 지켰다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더 필요하죠.
1: 너 그만 얘기해. 내가 연락할게요.
2: 아이고야.
3: 뭐야? 사람 불러놓고 벌써 혼자 이만큼 마신 거야?
1: 아, 변호사 재미없다.
3: 아이고, 써 왜 그래.
1: 아, 나 이 사건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3: 참나 참. 강승희 변호사님, 내 한마디 해도 돼?
1: 응.
3: 나는 자네가 질 거라는 생각은
1: 한 번도
3: 해본 적이 없어.

0: 사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저땐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겠지.
1: 그러게.
0: 한철민이 진짜 범인이면 어떡하냐.
1: 정말로 이 한철민이가 범인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0: 의심하고 있어. 근데 이건 확실해. 경찰이 아내한테 접근해서 남편이 살인자라고 말했을 거야. 믿지 않으니까 공모나 방조 여부까지 캐면서 반 협박했을 텐데. 아내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2: 뭐
1: 더럽게.

0: 사건 발생 3일 전, 갑자기 따님이 어머님을 찾아왔다고요?
1: 결혼하고 나선 거의 왕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0: 따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1: 걘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2: 왜 그러니? 응?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어? 예?
3: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2: 좀 알아듣게 자세히 좀 얘기 좀 해봐. 응? 예?
3: 날 죽일 수도 있대.
1: 그땐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다니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0: 평소에도 따님이 그렇게 예민했습니까?
1: 아니요. 결혼하기 전엔 아주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한 후에 딴 사람처럼 변했죠. 어딘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저 인간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제 딸아이를 망쳐놨습니다. 제 딸아이를.
0: 부인이 보시기에 사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 사람이 아니에요. 막입니다. 인사소개시켜준다면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알아봤습니다.
0: 부인께서는 피고인이 따님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 따님이 위협을 받았다는 걸 아셨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3일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따님께 연락은 다시 해보셨나요?
1: 그땐 제가 너무 많이 당황했었고 또 갑자기 연락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몰라서요.
4: 그런 상황에선 무엇보다 따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정말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까? 부인 서정아 씨는 결혼 전 아무 이유 없이 두 달 동안 회사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죠?
1: 그땐 우리 딸애가 너무 아파서 기도원에 가야 했습니다.
4: 그랬다면 병원에 보냈어야지 왜 기도원에 들어간 거죠? 회사까지 관두고 기도원에 들어간 진짜 이유가 뭡니까?
1: 마음을 치유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4: 그래서 따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기도원에 들여보낸 겁니까?
0: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사적인 종교활동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5: 변호인 조심하세요.
4: 부인은 처음부터 따님의 결혼을 반대해왔습니다. 갑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배신감이 모두 피고인에게 향했던 거 아닙니까? 딸을 빼앗은 장본이니까요. 그래서 그날 뭐라 얘기했습니까? 다시 강제로 기도원에 들어가자고 얘기했습니까?
0: 재판장님!
5: 변호인.
1: 난 기도원에 기도가 필요해. 우리 기도원에 가자. 엄마랑 같이 기도원에 가자.
6: 와, 엄마가 미친 거야.
2: 사탄의 계략에 빠진 거야. 네 꼴 좀 봐. 그게 사람 꼴이니?
6: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1: 저 마귀와 헤어지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저 마귀 집에서 나오라고. 저 마귀가 우리 딸을.
2: 젊이! 네가 내 딸을 죽인 거지! 네가 내 딸을 그렇게 망친 거야!

0: 나 이래다 뭐 경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걸었습니다, 사무장님.
1: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면 행사님 정말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2: 코알라 암컷이 수컷 우두머리를 불러도 화답이 없으면 기회주의자가 몰래 다가와 교미를 시도한다. 암컷이 저항하지만 수컷은 방부가 아니다.
3: 일어나자 우두머리 수컷이 뛰어들었다.
1: 어? 아니
3: 왜 그래?
1: 어? 아니 왜 그래? 너 죽었어. 니가 관리야 속여. 야! 야 이 새끼야. 야! 너 죽어. 야! 너 죽어. 야! 야!
3: 아니 진짜. 너 그 얘기만
1: 듣자. 야! 야!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 개그. 너 니가 지금 나를. 저것도 뭐야? 어? 지금 봤어?
4: 뭐 하는 거예요?
5: 아, 빼올 게 없어서 검사실에서 증거를 빼오냐?
4: 난 정말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6: 삭하시네. 뇌물수수 혐의 적용해서 바로 끝나겠군. 강성 이 새끼 기소되면 자격 박탈되고 바로 손 떼는 거야. 바라던 대로 됐네.
7: 제가 바라는 게 뭔데요?
6: 한철민이 잡는 거.
7: 재판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6: 그래도 석영사 뒤에서 봤자 좋을 거 없었어. 잘 됐어. 마무리 잘하고. 영진하면 안 교수님도 좋아하시겠지. 감사원장 때 나한테 호통 치셨거든. 안부 전해드려.
8: 그나저나 그 안민호 검사. 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함정이 보복 수사까지. 야, 대한민국 검찰들 바빠질 만하네.
9: 차 돌리자.
8: 어?
9: 차 돌리라고.
8: 아, 어디로 가는데?
9: 변호사 구하러.

0: 아니, 선생님. 아, 이거 웬일이세요?
1: 박 검사가 강성희 변호사 기소를 담당했다며?
0: 아, 예. 근데
1: 강 변호사 변호인 자격으로 찾아왔네.
0: 예?
2: 뭐? 안 선생님? 어디야? 강성희 이 새끼야, 미쳤나?
0: 살펴보십시오.

0: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나?
1: 아니, 아니, 내려가던 참이었습니다. 박 검사 만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선생님 보시기에...
0: 말하고 싶지 않네.
1: 선생님, 저 식사라도.
2: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검찰의 특권 의식으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제 생각 달라요.
0: 회사 갖다 붙이지 마. 넌 이 싸움을 왜 하려는 게야?
2: 살인범 잡으려고요.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0: 자존심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2: 맞아요. 제 자존심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0: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아.
3: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검사님,

0: 변호인은 뇌물수수혐의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 변호인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건 어머니 함정수사였고요. 절단 기소는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변호인 자격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인의 유지를 입증한 증거자료를 빼돌렸습니다.
1: CCTV가 존재한다면 검사에만 미리 공개했어야죠.
2: 증거를 공개하기도 전에 빼돌려 훼손한 겁니다.
1: 판사님, CCTV는 함정에 빠질 미끼였어요. 애당초 CCTV는 폐기됐고요. 검찰이 빼돌린 정황증거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증인으로 담당 영사를 요청합니다.
2: 저야말로 변호인이 CCTV를 빼돌린 사실을 입증한 증인으로 담당 영사를 요청합니다.
3: 조용히
4: 그 변호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자격은 유효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튼 변호인이 CCTV를 빼돌렸다는 정황은 있으니까 CCTV에 대한 모든 증거는 오염된 거로 간주하겠어. 앞으로 CCTV에 관한 시자도 꺼내지 마. 둘 다 명심해. 따라서 양측 담당 형사 증인 요청은 모두 기각한다. 이의 있습니까? 자, 한참일 말고 뭐 새로운 증인 있나?
0: 서민석 경사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서민석 경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한참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 아니, 피해자가 요청했다고?
4: 좋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게. 그리고 너, 강성희. 분명히 말해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 법정 모독죄야. 명심해!
5: 아, 예, 어르신! 아, 예,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냥 금방 뵐게요! 예, 예, 예!
3: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서두르고 난리야.
6: 저, 제가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7: 어떻게 보상할 거야? 우리 아들 다리 병신 만들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웃어? 멀쩡한 사람이 이 지경 만들어 놓고 지금 웃음이 나와?
6: 아, 어르신, 이제 좀 진정하시고요. 좀 자초 지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보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7: 당신이 저기 49-759 주인이야? 어?
6: 아하하. 아, 에이. 근데 혹시 그때가 몇인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7: 1시 반. 새벽 1시 반이었어. 정확해. 아니, 사람을 치고 뺑소니 쳤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무슨 놈의 자초 지정?
6: 아, 예, 예, 예.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그 보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 의뢰인이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7: 보상?
6: 예.
7: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우리 아들놈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아, 왜?
0: 증인은 피해자 서정아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8: 저는 광역수사대 강력범죄팀 소속 형사였습니다. 1년 전 발생한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을 수사하다 용의자로 한철민을 지목하게 됐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0: 피고인을 먼저 알았군요.
8: 네. 그 당시 피고인을 비공개로 조사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형사를 그만둔 뒤에도 한철민을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0: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왜 계속 주시한 겁니까?
8: 범인이라 확신했으니까요. 한동안 한철민을 미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한철민 집을 감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정아 씨는 이미 출장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한철민이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혐의는 풀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남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협조를 요청했고 서정아 씨도 허락했습니다.
0: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습니까?
8: 아니요.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정아 씨를 미행했었습니다.

0: 서정아 씨는 서북 분노자 살해 사건의 희생자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야 연락이 됐는데 한철민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0: 녹취 자료도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독수독가론의 근거, 증인의 녹취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97년 2004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 인정합니다. 녹취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1: 나아가 증인의 증언 역시 불법적인 증거에 기대고 있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사건의 경과는 계속 듣겠습니다. 기각이.
3: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0: 한철민이 갑자기 홍천 출장을 떠나길래 불길한 느낌 들어서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출발해서 급하게 따라갔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0: 30분이 지나서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저희는 한때 신임을 받는 형사였고 근무 평가도 우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직을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0: 범인을 잡아야 형사죠. 근데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형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범인을 꼭 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 증인은 피해자 서정호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낍니까?
0: 평생 씻지 못할 겁니다.
1: 피해자가 범행 증거를 갖고 있었고 그날 피해자가 살해되었다.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 한철민이 피해자 서정아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2: 저기는 피해자 서정아 씨가 협조적이었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위험해질 거란 생각은 안 했었나요?
0: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한 겁니다.
2: 남편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데 어떤 아내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0: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 누구로부터 보호하죠? 증인이 좀 전에 무혐의라 말한 사람으로부터요?
0: 전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2: 증인은 범인을 잡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그랬죠. 증인의 확신을 위해선 누가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1: 있습니다. 증인의 선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인정합니다.
2: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게 증인의 주장일 뿐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증인의 단독 소행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관련자가 있습니까?
0: 아니, 없습니다.
2: 본 사건은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관련자가 없습니까?
0: 없습니다. 저 혼자 진행한 일입니다.
2: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검사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0: 안민호 검사님이십니다.
2: 이상입니다.
4: 아니, 어르신!
5: 법원이랑 경찰서는 안 올수록 좋은 거야. 난 이제 심장이 떨려서. 아이, 못해.
4: 아니, 어르신! 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정에 들어가셔서 어르신께서 보고 들은 그대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5: 아, 나 참. 그 남의 인생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상책이야. 배운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아이, 몰라. 야, 집에 가자.
4: 아이씨.
6: 어르신! 돈

0: 잠깐만요. 새로운 증인을 요청합니다.
1: 증인 명단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0: 앞으로 나가도겠습니까?
2: 양측 앞으로 나가보세요.
0: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증인입니다.
1: 인정할 수 없습니다.
0: 저희도 오늘 아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 양해를 구합니다.
1: 안 됩니다.
0: 석영사 증인 신청할 때 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있게 해주십시오.
2: 아, 잠깐만. 들어보자. 짧게 끝내야 돼.
0: 네.
2: 증인.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3: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0: 증인은 사건이 있었던 12월 9일 서울로 향하는 46번 국도에서 접촉사고를 목격하셨죠?
3: 네.
0: 그때 보신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3: 제가 국도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아들놈이 다리를 절며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갓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차에 부딪혔다고 해서.
4: 뭐? 내가 밤에 자전거 타지 말랬잖아.
3: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아들놈 말대로 정말 자동차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 주인 얼굴이라도 확인하려고 막 뛰어갔는데 아 근데 이놈이 그대로 그 주력낭을 쳐버리더라고요.
4: 야! 야! 야!
0: 그때 번호 기억하시나요?
3: 네. 49 다 7595입니다.
0: 네. 이 사진은 한철민 씨가 검거되고 감식반에서 찍은 승용차 사진입니다. 번호판과 앞범퍼에서 발견된 접촉사고의 흔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3: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0: 이상입니다.
1: 왜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5: 그저 아들 녀석이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1: 2개월 전 사고였고 단순한 접촉사고였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시죠?
5: 나중에라도 차 주인이 딴소리 할까봐 차 번호와 시간을 적어뒀습니다.
1: 승용차 주인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죠?
5: 예.
1: 증언을 하게 된 건 본인의 뜻입니까? 혹시 변호인에게 금품 제공받지 않았나요?
6: 있습니다.
5: 난 그냥... 뺑소니 보상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건데?
1: 아,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변호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으셨군요.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6: 이해했습니다.
1: 변호인은 현재 불법 증거 매수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돈으로 증인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2: 증인 대답하세요.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나요?
5: 내가 여기 있으려고 뭐가 있어?
1: 증인, 위증시에 처벌받습니다.
5: 예?
1: 위증죄가 징역 5년이야. 벌금 1,000만 원인가 알아요?
5: 안 돼.
1: 예, 반대 증인! 자리에 앉아요!
4: 아, 몰라, 몰라. 제가 지금...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1: 안 가요, 이거!
4: 아, 진짜 갈 거야! 아, 나 진짜 가면 될 거 아니야! 나도 놀라고!

피곤해. 한철민 씨는 그 사실 왜 아내에게 씨, 뭐야, 이거. 한철민 씨는 그 사실을 왜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리지 않았었나요? 그 사실.

0: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한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1: 그때 아내가 너무 예민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그럼 그때 아내가 어떤 상태였는진 알고 계셨습니까?
1: 아니요.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남자가 있다고만 생각했지 경찰과 연락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0: 부인 서정아 씨는 한철민 씨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그 증세가 심각했는데 아내의 그런 변화나 증세를 몰랐다는 게 남편으로서 말이 됩니까?
1: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더라는 걸 저도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야근이 많아서 아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 그냥 말수가 줄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상상 못했습니다.
0: 그냥 뭐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뭐. 그냥 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2: 지금 한철민을 추궁하고 있잖아요.
3: 한철민이 진술하면 안 돼요. 안곱사한테 먹혀요.
4: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배심원들한테 보여줄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0: 감정. 홍천 출장은 왜 갔습니까? 현상소 직원이 현장에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1: 홍천 출장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0: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가한 이유가 뭐죠?
1: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아내와 부쩍 소원해졌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0: 한철민 씨는 그날 주행시간이 5시간이 넘었습니다. 서울과 홍천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최대한 빨리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도 못 치고 어딘지 모르는 국도로 들어섰는데 길이 너무 어둡고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 있더라고요. 문득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 아내를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철민 씨. 한철민 씨는 그저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가 받은 고통을 다 알면서 모두 다 무시했던 겁니다.

0: 피고인은 피해자 서정아의 죽음에 책임 있습니까?
1: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2: 피고인은 불리한 증언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0: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정아의 죽음에 책임 있습니까? 아내의 죽음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1: 있습니다.
3: 아니, 누가 죽였습니까?
4: 제가 죽였어요. 말 듣고 싶었던 거죠. 예. 제가 죽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내가 정말 살인죄일까?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죽인 걸까? 난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러는 거 보면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은요, 저도 저를 살인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문이요? 현상소에서 매일매일 12시간 넘게 약품에 손을 담그고 있습니다. 항상 손끝이 갈라지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수백 번도 넘게 손을 씻습니다.

의자로 풀려나고 나서 손끝이 갈라지고 피부가 벗겨져도 절대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전 지금도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누가 좀제 안에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다 잘못했으니까 용서라도 빌수 있는 기회 좀.

0: 저기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1: 저런 브로커 데려다가 온갖 증인 만들어서 승류싼 거였어?
2: 그런 형은 장모며 신고자며 거짓말로 세뇌시켜서 증인석 앉히니까 기분 좋아? 어벙벙한 사람 들여다가 살인마로 둔갑시키니까 잘난 정의감 살아나?
1: 정의감 아주 불타오르지. 그러니까 함부로 짓거리지 마. 오늘 보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아주 꿍짝이 잘 맞아.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2: 석영사 혼자 한 짓이라고? 그렇게 덤탱이 씌우니까 마음이 좀 편해? 응? 세상 사람 다 알아. 형이 다 꾸민 짓인 거. 안 교수님 아들인 게 좀 팔리지도 않나?
1: 이 새끼야!
2: 내가 방법 틀려먹었다고 얘기했지?
1: 방법? 범인 눈앞에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한참은 확실히 범인 맞아. 그런 새끼 증거가 없다고 그냥 놔둬?
2: 범인 찾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검찰이 아내를 죽인 거야.
1: 너도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0: 어제 많이 놀랬지?
1: 많이 시끄러웠대요.
0: 아, 그래. 많이 시끄러웠어.
1: 사람들이 막 화를 내니까 너무 시끄러웠대요.
0: 아, 그래. 많이 시끄러워. 그래, 시끄러워.

0: 검사, 의견 진술하세요.
1: 인정합니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한철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한철민은 서북 부녀자 살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증거인멸을 위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0: 피곤해 침착한 얼굴 뒤엔 타인에 대한 강한 지배욕과 용이 주도한 살인자의 모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아마도 이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결국 자신의 몸에 자상을 입히고 살아서 아파트를 걸어나갔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의 감식반의 증언대로 치사량이 넘는 3리터의 피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많은 피를 흘리려면 정확히 동맥을 끊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엔 아무런 외부 침이 푼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한철민 외에 현장엔 누구도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 한철민이 명백한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범인에게 형벌을 가하길 두려워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린 과감히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2: 훈이들 말합니다. 죄 없는 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느니 죄 있는 사람 10명을 풀어주는 게 낫다. 왜일까요? 그건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에 가장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한철민 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사도 인정했듯이 모든 건 정황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건 모든 게 증거가 아닌 정황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증거도 없이 한철민 씨를 부녀자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했고 입증할 수 없는 것들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실인 양 얘기했습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피해자는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 역시 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몬 건 바로 정황에 대한 그릇된 해석입니다. 우린 그걸 선입견이라 부르죠. 한철민 씨는 그저 감정 표현에 어색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직업에서 기인한 결벽증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선입견들이 모여 그를 살인마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선 모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검사 측이 주장한 모든 정황을 냉정하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검사 측 주장엔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인지, 정말 부인이 죽기나 한 것인지. 자, 제가 셋을 세면 저 출입문을 통해 부인 서정아 씨가 들어올 겁니다. 하나, 둘, 셋.

0: 혹시 출입문을 쳐다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피고인의 부인이 정말 죽은 것인지 의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피고인 한철민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고마야. 근데 이 길이 맞아? 지름길? 아, 이 길이 지름길. 아, 그래, 고맙다.
2: 맛이 많이 익네. 어디서 봤다? 집사람하고 놀러 왔어.

배심원들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시신과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뿐이라는 점입니다.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의 증명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논리를 약화시킬만 한 반증이 가능하다면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간접 증거를 모두 종합해봐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력이 충분하다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사건 번호 2010-46514 소정화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철민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0: 항소할 거다.
1: 만질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
0: 아, 최후 변론 아주 영리했어. 근데 셋셀 때 한참인 주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0: 뭐? 댐?
1: 어, 댐! 어, 한철민이가 서장아랑 여기 와서 저 사진 찍은 데가 얘가 맞는 것 같아. 그 구멍가게까지 뒷길로 이게 바로 연결돼 있어.
0: 한철민이가 거기를 알고 있었단 소리야?
1: 어, 아무래도 한철민이가 여기를 일부러 온 것 같아.

0: 인생 참 얄궂은 것 같아요. 그쵸?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범인은 아내가 경찰하고 통화한 걸 알고 함정을 봤을 거예요, 아마.
1: 3864-09, 3864-09, 다시 건물이 있습니다. 차 세우세요.

검찰 주부장은 처음부터 틀려먹었어요. 아니야, 아내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 바로 도망을 갔지 어떻게 저녁상을 차렸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었던 거예요.

0: 시신은 어떻게 옮겼을까? 한철민 씨는 알고 있죠?
1: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0: 다 들었어요. 한철민 씨 댐에서 내려온 걸 봤다고.
1: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굴어야죠. 또 검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0: 귀신 어떻게 옮겼어요?

0: 있었어. 근데 와이프 시신을 어떻게 옮겼어요?
1: 여전히 그렇게 쳐다보네요. 나 처음 만났을 때처럼.

0: 하찬민 씨. 내려와요.
1: 왜 겁나요? 내가 뛰어내릴까봐.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

Sit down.

0: 거래 조건이 뭐야?
1: 글쎄. 같이 담배 피기?
0: 의뢰인 비밀 누설한 건 괜찮겠어?
1: 뭐 범죄행위 고발한 것 뿐인데 뭐.
0: 그래도 알려지면 타격이 있을 텐데.
1: 신경 안 써.
0: 아무튼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로 정리하자. 둘 다 원하는 게 같다는 거 알았으니까.
1: 아니야, 우린 원하는 게 달라. 형 방법이 틀렸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고. 아무튼 증거 매수권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

0: 그래도 범인은 잡았으니 나쁘지만은 않네 그려.
1: 배를 먹어요? 파리는 그 배고프고 그러면 막 가족도 먹고 그러세요?
2: 참으로 집요한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슬레이.
0: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마귀가 짓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0: 예?
2: 야.
0: 예? 돈?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되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6: 한마리에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7: 아, 아래보다 더 이뻐.
8: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차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9: 빨강머리 앤이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10: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11: 서울 강남에서
12: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메탈코어, 모던 헤비니스 음악을 하고 있는 캐주얼리 카인티드라고 합니다.
1: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 음악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표출하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차분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 왜 됐지?
1: 왜 됐지? 네, 왜
2: 됐지? 네.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엄청 빡세거든요, 저희는. 겁나 움직여.
3: 헬스 없이 움직이려나?
2: 엄청 움직이고, 뭐, 돌고, 막 난리 납니다. 네.
1: 함께 악쓰고, 소리 지르고.
2: 눈치 안 보면 됩니다. 남 눈치를 안 보면 돼요.
1: 그것도 맞지.
4: 화를 잘 축적해두는 거지 않을까요?
5: 강렬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관객분들을 좀 어떻게 사로잡으실 계획이십니까?
4: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 강강술래도 하고,
5: 그렇죠.
4: 서로 부딪히고, 앰뷸런스도 좀 실려가고 해야 되는데,
5: 그렇지.
4: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최대한 신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5: 지난주 메탈 밴드 공연을 갔었는데 죽어만 거의 한 200번? 죽어도 뮤지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관객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경연 앞두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0: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홈스테이고요.
2: 누구에게 나 그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아직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갔었고 전자사전에다가 100곡까지 딱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100곡을 진짜 과장 안 하고 진짜 수만 번을 돌렸거든요. 홈스테이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100곡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처럼 집 같은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죠.
0: 리허설 할 때도 평소랑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것 같은 거고요. 이 헬로로키에 된 게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음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큰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고. 이미 저희는 큰 힘을 얻었고 된다면 100배 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밴드 홈스테이입니다. 런드리는 몸이 되게 많이 아팠던 친구가 썼던 투병기를 보고 쓴 노래예요. 그 친구가 인생 끝자락에 있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걸 음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런드리 들려드릴게요.

0: 어떻게 하면 이게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울 수 있을까? 패션에 저희를 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곽하, 이제 활동명이 모해인 모, 그리고 제 이름이 이훈이어서 곽하 몰리 이렇게 돼서 곽하 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2: 아까도 먹고 왔어요.
0: 네, 네 저도 아까 먹고
2: 아까도.
1: 사실 저는 과카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카몰리 싫어하시네요.
1: 아, 팀명에는 만족합니다. 이미 매니아가 됐어.
3: 팀명에 엄청난 포부가 담겨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0: 밴드 이름을 서칭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과카몰리만 나오더라고요. 그 음식 과카몰리를 저희가 이겨보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포부입니다.
3: 음식을 이겨보자. 쉽진 않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문 메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 메이슨을 꺾자라는, 그러니까 아기를 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몰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서.

0: 약간 작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1: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B 씬에서도, K-POP 씬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밴드를 만드는 꿈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씬에서 많이 하지 않는
2: 헬로루키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연들 보면 저희 장르를 음악을 표현하는 팀을 아직 못 봐가지고
3: 저희의 원대한 목표가 이 씬에 큰 웨이브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헬로루키가 됨으로써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꼭 헬로루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수 올렸습니다.
1: 이런 음악을 하는 팀에는 머리 긴 멤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상태라든지 끝에 살짝의 컬도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를 네.
2: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전용 샴푸 쓰고 이제 퍼펙트 잘 바르고 에센스 쓰고
3: 노력이네.
4: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육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0: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헌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치 크리에이터 펭씨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l 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1: 아.
0: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1: 그쵸.
0: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1: 그리고 이제 아.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0: 아하.
1: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예,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1: 예.
0: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Listen,

0: respect my privacy.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엄마가 그쵸. 들어온 거예요. 아유. 그래서 아,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네. 좀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3: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예. Yes.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지금 이런 톤이에요.
2: 엄마에서 예, 느꼈습니다.
3: 엄마. 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2: Alright. 뭐, mom, can you 뭐뭐?
3: 예, 그쵸. 노크 할 수 있어요?
2: 뒤에가 뭐예요?
3: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Okay.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2: Okay, okay.
3: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 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2: 오.
3: 예.
2: 와, 단어는 진짜.
3: K 묵음.
2: 믿고 보는 슬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를 넣네요. 오케이. 네.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3: Yes.
2: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당연히.
3: 네, 그쵸, 그쵸.
2: 다행히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3: 맞아요.
2: 근데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3: 그쵸.
2: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 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에? 노크보다는 나크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3: 나크.
2: 그래서 녹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크 이건 절대 안 되고요.
3: 네?
2: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3: knock, knock.
2: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 네.
2: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3: 어, 그래요?
2: 네. 아.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3: 예.
2: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3: On.
2: Why?
3: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위에다가요?
3: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맞죠. 그 예. 면에다가 그쵸.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예.
2: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3: 네.
2: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door이라고 해야지
3: the door.
2: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3: 오,
2: 안 됩니다.
3: 네.
2: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 네네.
2: So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3: 오.
2: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3: 야.
2: 면에다가 그쵸?
3: 그렇죠.
2: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3: 네.
2: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3: Before.
2: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3: 네.
2: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3: 문장인데요?
2: 맞아요.
3: 평서문?
2: That's right.
3: 네.
2: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 라는
3: 아.
2: 느낌.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
3: 그쵸.
2: 가 되는 거죠.
3: 네.
2: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음?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3: 예.
2: get이 도착하다죠?
3: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3: 네.
2: So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3: 아 before you come in.
2: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3: 네.
2: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3: 어.
2: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3: 그렇죠.
2: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3: 예.
2: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3: 맞아요.
2: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3: Call me.
2: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3: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3: 맞아요.
2: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3: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2: 오,
3: 이런 느낌으로.
2: 쓰기 너무 좋죠.
3: 네.
2: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3: 그쵸.
2: 벗는 건 뭘까요?
3: Put off. Get off.
2: Take off.
3: Take off. 다 틀렸네요.
2: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네.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3: 아하.
2: 자, 외국인 친구인데
3: 예.
2: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3: 그렇죠.
2: 자,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니까.
3: 모르죠.
2: 거니까. 자, 알려주세요.
3: 예.
2: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3: Take off your shoes.
2: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3: Before you come in.
2: 그렇죠.
3: Yes.
2: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쵸? 얘는
1: 와,
0: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얘는
1: 이렇게?
0: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그래서 문장 두 배, 세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1: 오케이.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1: 아,
0: 했는데라고
1: 진짜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0: 약간
1: 나오거든요.
0: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0: 오케이.
1: 저도.
0: 약간
1: 예.
0: calm하고
1: 그쵸.
0: 인정해 줘야 된다.
1: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you're sorry.
0: I'm
1: I'm
0: sorry.
1: sorry.
0: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한 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에서
1: 네.
0: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0: 그렇죠.
1: Sorry.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1: Should have.
0: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1: 아.
0: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은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1: Should have.
0: done something. 그렇게
1: 아하.
0: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수 없으면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너나 깨워줬어야 됐어. 이런
1: 맞아요.
0: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못했다.
1: 못했대요.
0: 후회,
1: 네.
0: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1: 그쵸.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So,
1: Yes.
0: again, should have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1: Yes.
0: 그랬을 때
1: 에.
0: 두번 영어로 뭐예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내가 두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이렇게 쓰는
1: Yeah.
0: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1: 그쵸.
0: 때,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Yeah.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1: Should have.
0: 추천한다.
1: Should have.
0: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건
1: 그쵸.
0: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해버리는 거.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한 겁니다.
1: 그쵸?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빈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세요. 이게
1: 야.
0: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미국에서는
1: 오.
0: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1: 그래요.
0: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1: 아.
0: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거를 중요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예.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0: 존중해달라.
1: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No respect
1: 예,
0: 해요.
1: 이렇게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맞습니다.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이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으흠.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정확히
1: 예.
0: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빗을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 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어드마이어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것
0: 딱
1: 같은.
0: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마유?
0: 반해줘요.
1: I admire you.
0: Oh, no, my friend, 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다.
1: 네.
0: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으흠.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좀 인정해줘라. 그래서 my
1: Yes.
0: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privacy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쵸? 외래어로.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쵸?
1: 예.
0: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So,
1: Yes.
0: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no.
1: 네.
0: privacy, vc 이렇게
1: Privacy.
0: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쵸.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그래서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저도
1: 그래요.
0: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네.
0: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0: That's
1: 듯한.
0: right.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1: 아.
0: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쵸.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자, 이번에는 조용해 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
0: I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그쵸.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턴 더 주의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하게 되네요.
0: Oh,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더
0: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이렇게 끝나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Mm-hmm.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Mm-hmm. 조심하는 거니까요. Mm-hmm.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0: So C A R E F U 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어.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그래서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오케이. So from now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1: Today
0: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This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2: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2: 네네.
1: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2: 네.
1: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2: I should have knocked.
1: 그쵸,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2: You should have sold it.
1: 그쵸, oh, you should have sold it.
2: Mm-hmm.
1: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2: 예. Yeah.
1: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우.
2: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Very good.
2: Yeah.
1: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오케이?
2: Okay? 네.
1: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2: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2: yes.
1: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2: 네.
1: I'll be
2: I'll be
1: nice,
2: more
1: 뭐 이런 식으로.
2: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1: 깜짝이야. 아, 이거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2: Yes.
1: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2: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1: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미션 해결할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6: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6: You should be.
2: Yeah, knock.
1: Great job, you guys.
2: Wow.
1: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2: 정말.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1: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2: 맞아요.
1: Should have PP.

0: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만약,
1: 그쵸.
0: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만들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늡니다. 꼭
1: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괜찮으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단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에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턴전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운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 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 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로그로도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 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 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내리고 토스트 한잔 구워서 커피 한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자가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차려주는 게 뭐 어때서 좀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Now, it's time to join me on a pilgrimage of the soul.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돌아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봄부터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 고구마는 10만 배. 황토 땅에서 딱 예쁨을 받고 자란 고구마죠.
0: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만큼 달콤한 게 없겠죠.
2: 맛은 정말 좋겠네.
3: 그래야지.
2: 얼굴 작다. 그래야지.
0: 처가 식구들까지 귀농하며 달달함은 배가 됐답니다.
4: 지내기는 참 좋죠. 자녀들 다 옆에 있고.
0: 함께 일군 결실로 손맛을 더해 차려내는 밥상.
5: 우리 사이가 좋아하는 거 고구마 줄거리 김치요.
0: 직접 키운 재료 앞에서는 요리사 못지않답니다.
6: 형은 이거 고구마 김치 엄청 맛있는데요.
5: 맛있어?
6: 네.
5: 많이 먹어.
0: 흙의 기운 가득 품은 농부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삼면을 둘러싼 바다와 드넓은 평지가 이어진 황토골, 전남 무안으로 향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27년째 농부로 산다는 강행원 씨.
1: 망고들 잘 있었냐?
0: 아내와 딸과 함께 찾은 비닐하우스 안에 열대작물인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한창 익어가는 중입니다.
3: 저희가 애플망고를 심은 지는 3년 되는데 수확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1: 근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얘들하고 좀 맞는가 봐요. 지금 난방을 처음에 3년 전에 지었는데 지금까지 그 놈을 쓰고 있어요, 기름을. 작은 것은 놔두고 큰 놈만 그냥 쑥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걸어만 주면 돼요.
3: 안 떨어질까?
1: 안 떨어지더라고.
0: 망은 왜 씌우는 걸까요?
1: 한 80% 익었거든요. 이게 쌓아놓으면 20% 익으면 혼자 자연낙하 딱 돼요. 그래서 따지면 이렇게 충격이 가니까 뭐 이리 쌓아놓는 거죠.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떡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 다 익어서 떨어진 겁니다.
0: 3년간 공들인 국산 애플 망고. 귀한 몸값 자랑한다 하니 한 알 한 알이 소중할 수밖에요.
7: 뿌듯하더라고요. 3년 동안 봤던 친구들을 이제 저희만 먹었었는데 판매도 할 수 있고.
0: 애플 망고가 이리 잘 자란 데는 나름의 비법도 있답니다.
1: 이게 미생물인데 유기농이라 비료를 주지 않고 이 미생물을 줍니다.
0: 새우 부산물 등 여러 천연 원료에 미생물을 넣어 발효한 일종의 천연 액비로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 농대에 진학할 만큼 농업은 오랜 꿈이었답니다.
1: 대학교 때는 양파 마늘을 제가 직접 농사를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학비도 벌고 막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업에서 정확하게 실현이 되더라고요.
0: 물려받은 땅 한 평 없이 대출을 받아 처음 800평으로 시작한 농사. 각고의 노력 끝에 무려

0: 13만 평에 이르는 어엿한 대농으로 성장했지요.
1: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
2: 아, 여기 있다. 어차피는 뭐 해야 되나?
3: 좋은 건 원래 못 먹으니까.
2: 좋은 건 못 먹어요.
0: 기후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도전한 작물이 바로 애플 망고.
2: 나는 특별하고 먹을게.
1: 먹을 게 있어?
3: 갈비도 너는 뼈가 붙어있는 게 더 맛있지 않아?
1: 응.
3: 그래.
2: 바꿔먹을까?
4: 망고 드시는 거 어떠세요?
3: 너무 맛있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망고를 좋아해서 막 그 동남아 여행 가면은 맨 망고만 사달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맛있지만 저희가 직접 키워서 저희가 숙성시켜서 먹으니까 맛이 훨씬 더 좋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2: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 이렇게
0: 농부가 누리는 최고의 호사 아닐까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가족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2: 고구마. 고구마 하죠.
0: 무려 10만 평에 이르는 고구마밭. 오늘 첫 수확하는 날인데요.
2: 무안에 이제 땅들이 거의 90%가 뭐 황토 땅이라고 보면 돼요. 이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 해안선이 무안 길이가 200km 되거든요. 다 햇볕을 받고 자란 고구마죠.
0: 비료 한 번 쓴 적 없이 미생물과 해수 뿌려가며 유기농으로 키운 밤고구마랍니다.
5: 고구마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요.
6: 사돈이 아주 제대로 챙겼네요.
0: 고구마 농사만 20여 년, 온 가족이 고구마로 똘똘 뭉쳤지요.
7: 이런 곳은 많이 달려서 좋네, 잘 컸네.
3: 그래도 올해는 날이 좀 비가 안 왔고 가물어가지고 좀 잔 게 많잖아요. 그래도 맛은 확실히 새거라 근데 맛은 좋아.
7: 맛은 정말 좋거든요.
3: 그래지.
7: 얼굴작작 해가.
0: 3,000평으로 시작한 고구마 밭이 점점 커지면서 광주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내 수연 씨가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 사회복지사 일을 하던 처남에 이어 장모님까지 귀농을 하셨지요.
8: 저는 여기 들어온 지 한 7년? 이런데 힘들다고. 그래서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9: 아니, 그래도 네, 여기 네. 자기가 살던 터를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8: 네, 그러죠. 근데 이제 또 애들이다 보니까 또 도와주라 근데 또 부모가 안 도와줄 순 없잖아요.
3: 네. 자, 기급 따르고 기다리는 참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쪄가지고 온 거예요? 네. 올해 첫 수확한 고구마.
0: 고구마는 가물수록 당도가 높다네요.
3: 이거 그분이 보내주신 거야.
0: 달콤한 밤 고구마에 신김치 하나 올려주면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10: 확실히 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거면 훨씬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8: 더 애착이 가고 더 맛있죠.
0: 농부의 땀과 질 좋은 황토가 만들어낸 고구마밭 너머로 펼쳐진 드넓은 갯벌도 무안의 삶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5: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황토가 많이 내려와요. 바다로.
11: 근데 여기는 바다가 죽지를 않아요. 황토가 내려오니까.
5: 여기 가야 돼요.
11: 여기 있죠. 물 길게 이거는.
12: 아, 물 길로 가야 돼. 네.
0: 바닷물이 물러난 후 갯벌이 숨겨둔 진미를 맛볼 참이랍니다. 과연 그 정체는?
13: 잡았어요.
14: 이걸 잡으러 왔습니다.
13: 그죠? 네. 박하지라고 하더라고 사람들다.
5: 우리 마을은 벌떡기라고 하잖아. 벌떡기.
13: 벌떡기. 내지는 불기.
5: 가끔 그 뭐야 발을 엮고 세운다기 하고 벌떡기야. 빨떡 세운다기 하고.
0: 오, 정말 벌떡 서 있네요.
14: 엄청 세다니까요. 강한 놈이요.
5: 나봐. 이거 잡으면 간단해.
14: 앞으로 밀어놓고.
5: 밀어놓고 이렇게 잡는 게.
0: 8남매나 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수시로 뻘밭을 들락거렸다죠. 그때마다 또 많은 것을 내어주었고요.
5: 반찬거리 되죠. 가보니
3: 역시 실력이 시수님은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0: 갓 잡아온 싱싱한 벌떡길 깨끗이 물 샤워하고 맛있는 요리로 탈바꿈할 채비 들어갑니다.
3: 우리 형님이 간장게장 담아주신다 했어요.
4: 아니요, 잘은 못해요. 그냥 먹는 대로 해요.
3: 잘하세요.
0: 솜씨 발휘에 앞서 몸 안에 들어있는 펄을 남김없이 씻어내는 것이 관건.
4: 그래, 자기들끼리 몸에 부딪히면서 푹 빠져. 아, 모래나 이런 것이.
0: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로 몇 번이고 헹구고 털어냅니다. 이런 정성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됩니다.
4: 집에서 그냥 제들들 부숴하고 하는데.
0: 비린내 잡는 맛술 더하고 양파도 듬뿍 넣어줍니다.
3: 내가 망고를 혹시 간장게장에 망고를 넣어서 끓여보면 어쩔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작업하다가 나오는 거 갖고 왔는데 넣는 거 어때요?
4: 해보세요, 그것도.
3: 아, 괜찮을까요? 뭐 맛이 이상해지진 않겠죠?
4: 그렇지, 단맛이니까.
0: 직접 키운 재료가 풍성하니 남다른 실험도 가능해지네요.
3: 그럼 이 비율이 있는 거예요?
4: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비율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3: 눈대중?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거. 눈대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어쩔 수 없네. 형님은 평생 나를 간장게장을 담아줘야 되겠네. 눈대중을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감칠맛 살려줄 다시마까지 더해 푹 달인 간장은 차갑게 식힌 후 벌떡게와 만납니다. 냉장고에서 2-3일 숙성을 거치면 망고맛 품은 간장게장 완성. 밥도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고구마 순이죠. 그 맛 살려줄 요리사는 장모님.
3: 여기서 보통 모임을 여기서 거의 많이 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작업장도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 날마다 여기 가서 출근하고 점심을 여기 거의 여기서 많이 먹죠 또.
4: 우리 사돈이 엄마 같아요. 어떻게 뭐 있으면 잘 챙겨주시고.
0: 가족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손맛 고수로 귀농 후 요리하는 재미에 더 빠지셨답니다.
8: 광주 살 때는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가 해 먹으면 안만 해도 덜 느끼하죠. 지금은 이제 길러 사니까 엄청 좋죠.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나오는 법. 어떤 요리를 맛보여 주실까요?
8: 고구마 김치 담으려고요. 고구마 줄거리 김치. 예.
0: 전라도 향토 음식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풋내를 잡은 뒤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담그는 별미 김치랍니다.
8: 뜨거운 거 갖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넣는 거.
3: 김장 양념이니까 맛이 그렇지.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김장할 때 일부러 양념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수시로 김치를 담으세요.
8: 마늘, 양파, 배, 사과, 새우죠. 생새우 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까나리.
3: 까나리. 엄마가 직접 담근 매실청. 여기서 부어?
8: 아니.
3: 아, 부으면 안 돼?
8: 약간 고춧가루로 여기 옷을 입혀줘야 돼.
3: 안 그러면 이것이 다 그렇지. 이렇게 벗겨져갖고 좀 그렇지. 빨갛게 안 되겠구나. 그렇지.
0: 늘 담가주는 것만 먹어보았지 배우는 건 처음. 흉내낼 엄두도 못 냈다죠.
8: 간다고.
3: 역시 엄마의 손맛? 항상 먹던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그 아삭하면서도 그 김치의 맛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좀 독특한 맛이 나요.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고구마의 순에

0: 재료가 된답니다.
1: 설탕보다도 고구마를 이제 많이 사용해서 넣으니까 이게 보통 제가 먹어보면 설탕의 단맛하고 고구마의 단맛이 틀리더라고요. 물금도 살짝만 넣으면 단맛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0: 칼칼한 양념과 고구마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닭볶음탕.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단짠 매콤함의 조합이 아주 찰떡궁합이라죠. 풍성하게 차려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3: 우리는 모이면 서울이고 초석이고.
0: 이보다 행복한 맛이 또 있겠습니까?
4: 저녁에 고구마 맞는다.
5: 고구마, 그래, 고구마가 녹아가지고.
0: 둘째 형수님표 간장게장도 밥도둑.
6: 아, 게장이 참 맛있네. 내가 담았으면 먹어.
0: 장모님표 고구마 순 김치도 맛봐야죠.
4: 장모님, 이거 고구마 순 김치 엄청 맛있는데요?
2: 맛있어?
4: 네.
2: 많이 먹어.
0: 솜씨 좋은 가족들 덕에 농사 짓는 맛 제대로 느낀답니다.
7: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 근데 이 모이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해보니까. 네.
0: 한 뿌리 아래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처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니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8: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9: 근데 내 손이 음식을 잘한다고 해요.
10: 아니, 다 8시간 나왔어요.
4: 조심하네. 방송이 빨리.
11: 상담완료 시 공중판상기 26피스 4인 세트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밥, 국그릇, 수저 세트와 다양한 구성의 접시까지 공중판상기 4인 세트 26피스를 모두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딥이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2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보리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얌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고.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야, 팡이야지.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7: 빠우! 지메!
6: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부탄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남들과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8: 멋져. Represent our unique national identity.
9: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10: 아빠.
9: 아빠.
10: 네. Same with Bhutanese.
11: 네, 아빠 일납지.
6: 수줍지만 다정하고 소박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의 나라 부탄. 그 안에 숨어 있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부탄으로 가는 길은 좀 복잡합니다. 직항이 없어 태국 방콕을 거쳐 도착한 곳은 부탄 서부의 작은 도시 파로. 이번 여행은 이 파로에서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동부에 자리한 작은 나라. 부탄을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파로를 통하는 것인데요. 파로는 부탄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입니다. 히말라야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탄은 저도 처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마침내 도착. 와보고 싶었던 신비의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부탄은 공항 역시 남달랐는데요. 전통 건축을 그대로 살린 공항청사와 국왕부부의 사진이 부탄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2: 드디어 부탄에 들어왔습니다.

0: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신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나라가 몇이 될까 생각해보면 부산이 그 중에 단연 1등일 것 같아요. 공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도 날이 흐려서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일 수 않았는데 끝까지 신비를 간직한 나라. 이제부터 뭔가 슬슬 보여줄 것 같습니다.
1: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군요.
2: 안녕하세요.
1: 그 외에도 부탄 여행객들은 예외 없이 지속 가능 개발 부담금으로 1박당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쉽게 가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제일 먼저 찾아간 이곳은요.
0: 와, 여기가 전망대구나.
1: 8호 여행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이곳. 대체 뭘 볼 수 있는 곳이길래 관광객들이 몰리나 싶었는데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구경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8호 공항은 세계에서 착륙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깊은 계곡 안에 자리한 데다 산악지형 때문에 착륙 직전에야 활주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비행장 있을 땐 이랬겠죠?
3: 아버지, good. And actually it was technically you have to understand how it lands. It was interesting. The way they land, it's thrilling.
1: 조종사는 산과 계곡 사이를 따라 접근하면서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꾼 뒤 활주로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8호 공항 운항은 아무 파일럿이나 할 수 없다는데요. 별도의 훈련과 자격이 필요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륙이 어려운 공항. 왠지 부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공항을 떠나 향하는 곳은 수도 팀프입니다. 팀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와는 좀 다릅니다. 대도시라기보다는 계곡 안에 자리한 조용한 전통 도시의 느낌입니다. 여긴 번화가인 노르진 람인데요. 조용한 도시 팀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거리입니다.
4: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조금은 분주한 느낌인데 이곳 팀프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떠올리는 부탄의 이미지,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따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곳 팀프 어딘가에는 곳곳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0: 이번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이 거리엔 팀프의 명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경찰인데요.
0: 여기 팀프의 메인 도로 중에 가장 중심인 교차로인데요. 보시다시피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거리에 신호등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춤을 추듯 화려한 동작의 수신호에 맞춰 차들이 움직입니다. 교통 흐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신호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대 시간에도 동시에 신호를 보내며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편리한 신호등을 두고 부탄 사람들은 왜 수신호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0: It's really interesting. The policemen directing vehicles by hand instead of a traffic light.
2: 소소객합니반 좀지 usually. So 아니기 이제 tourist 수치칼데오르라 아니 유니톤이디 컨트 아니 라이트 포맹하지 부탄 안 좀지입니다.
1: 그러니까 효율과 편리함보다는 부탄스러움을 선택한 거네요.
0: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팀프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 발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나라. 그게 부탄에 대한 저의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이제 부탄에서의 첫 끼니를 먹을 시간.
0: 가이드가 부탄의 전통 음식을 맛보여준다고 해서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왔어요. 건물도 그렇고 진짜 그 부탄의 전통적인 어떤 느낌이 물씬 납니다.
1: 한국으로 치자면 한정식집 같은 곳입니다.
0: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식당의 입구네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식당이 나옵니다.
1: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 와, so stupid way. Traditional house will always have staircases like this. We have to hold properly and then up 잡고
0: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3: 네. Yeah, please.
1: 부탄의 전통 가옥은 보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층과 3층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긴 식당이 3층에 있습니다. 여행객은 보이지 않고 손님 대부분이 부탄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아왔네요. 곧 음식들이 한상 차려집니다. 한국 음식의 반찬처럼 부탄도 이렇게 갖가지 음식들이 함께 나옵니다. 고추 치즈찌개 에마다치, 감자 치즈 슈튜 케와다치, 돼지고기 채소조림 팍샤파. 근사한 한상입니다.
4: 밥도 밥이지만 반찬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씩 다 맛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1: 자신의 밥그릇에 먹고 싶은 요리들을 담아 먹으면 됩니다.
0: 가장 대표적인 게 고추잖아요.
2: 네.
1: 처음 먹어보지만 맛있습니다.
4: 여기 부탄 특유의 어떤 그 향과 맛이 느껴져요.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골 밥상의 푸근함은 익숙한 듯한 그런 맛이에요.
1: 고기는 보통 반건조로 먹습니다.
4: 부탄에서 never killed animals.
3: No, Buddhist practice. They try to minimize the killing of animal. That's why we don't kill here. People they eat, but import from India. Stop the killing of animals.
4: So at the time, Buddhism is not widely spread.
3: People used to kill animal.
1: 도축한 고기를 수입하다 보니 말려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식감도 쫄깃합니다.
3: Pull. You have to pull.
4: 수입을 해온다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 고기도 보면 꾸덕꾸덕하게 건조를 한 상태에서 조리를 한 거네요.
5: How to say yummy in Bhutan?
3: Jime. Pau jime.
4: Pau jime.
3: Pau jime.
5: Pau jime.
3: Jime. Yes.
4: 식사 중이시면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소리가 안 난다. 정말 빠우 지메한 한 끼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탄 마을 구경에 나서봅니다.
0: 아주머니가 계시네. 구주장포라. 아, 집이 아주 멋지네요.
6: 아니, 로 개치 아니, 개치 썸매 아니.
0: 근데 지금도 새 것 같은데? It looks new one. 아마도 이 안주인 되시는 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20년 된 건물인데 보시면 이 페인팅이나 뭐 외관이 뭐 지금 금방 지은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죠.
4: 이번에도 가파른 계단이 저를 기다립니다.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0: 이거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이 계단 올라오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4: 내부로 들어서자 의외로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2층이 주 생활 공간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주인 부부와 지금은 독립한 자녀들입니다.
6: 할로윈이라.
3: 봄순다 부지.
6: 봄순다 부지. 아니 마 아스텔라 아니 부디.
3: 시계. The sun is in Australia.
0: Who is this?
6: 아지도 아니
0: 멤버들. King. King of Bhutan. Why you put on the wall?
4: 현재 국왕은 부탄의 5대 왕. 그는 서민적인 행보로 부탄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던 선대 국왕들과 달리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순회보로도 유명합니다.
0: 와, 여기가 기도하는 방이네요. 아주 그 집안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셨어요.
4: 부탄말로는 최심이라 불리는 곳인데 보통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0: So, did you pray this morning also?
6: 답지나 저거 떨었다옵나 밀람디 아니다옵나가 저러 나들이 무치도 아롱기 알루 어쩌라 데미데서 가라 레짐주치 나우서 메주 습당라
0: 집안에 이렇게 작은 장소도 아니고 이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다라는 건 그만큼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또 반증이겠죠.
4: 부탄은 헌법에서도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곧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부탄 여행을 계획하면서 꼭 가봐야지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궁장입니다.
0: 활 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의상을 입고 활 쏘는데 뭐 누가 반역을 맞췄는지 다들 기분 좋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4: 양궁은 부탄의 국기, 국민 스포츠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놀라운 건 관역의 거리입니다. 활을 쏘는 곳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관역이 멀리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궁금합니다.
0: target is so far from here. How far is it? 145.

0: 145 meters. Whoever reaches 25, game over.
1: 이걸 보통 사람들이 맞춘다고요?
2: 캐물 다 버리고 다.
3: 가슴 되게 쇼크가 살아.
2: 뭐가 바뀌어?
3: 혼자 살 감정.
1: 부탄에서 양궁은 대부분 단체전입니다. 서로 팀을 잃어 활을 주고받습니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합니다.
4: 야, 어디로 올지 몰라서 겁나 놀랐어.
1: 승패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5: 아니, 활 하나 썼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돌리시냐.
1: 양궁에는 부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잘 보입니다.
6: Is it your hobby or your profession?
0: Let's see. Wait, we will have to dance. Our friend hit the target, so we dance.
5: 아, 지금 타겟을 맞췄기 때문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0: What is this song?
1: There are three types of songs that we practice here in Bhutan. One is, we call it the Zunga, one is Beda, another one is Riksa. So usually when we play, we sing Beda song. Other way around, we are trying to preserve and promote our culture. So that is, because in GNH there are four pillars. So out of four pillars, so preservation of culture is one of the pillars.
2: 부탄에서는 GDP, 국민 총생산지수보다 중요한 게 국민 총행복, GNH입니다. 그 핵심 방향을 네 가지 기둥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국가가 챙겨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활 한번 쏴봐야겠죠?
3: 아니, 여기 원래 145m인데요. 5m 앞에서 쏘고 있습니다.
2: 온 정신을 집중해 쏴봤지만 뭐 못 맞추고도 괜찮습니다.

0: 아 이거 하나 맞으니까
1: 알보다 알보다
0: 야 자 춤추시다 보면 야, 좀 부끄럽네요. 마치 그 어린 애한테 활 처음 가르쳐주고 아저씨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2: 또 하나 부탄 행복의 비밀을 양궁장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시를 떠나 부탄의 좀 더 깊은 산골짜기 하하계곡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굽이굽이 산을 따라 좁은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3: 지금 하하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부탄에서 가장 높은 고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은 체레라 패스입니다. 눈 밑으로

0: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굉장히 높아 보이죠. 벌써 귀가 멍멍한데 최고 높이가 3,988m, 4,000m에 가깝다고 해요.
1: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부탄에서도 가장 높은 고개. 날씨가 좋으면 해발 7,000m가 넘는 고봉 조몰하리를 비롯해 히말라야 설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지금 제가 향하는 하하 계곡은 한때 금지된 계곡으로 불리었던 곳입니다. 부탄에서 가장 늦게 2002년에야 외부에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돼서야 문이 열린 셈입니다. 금지됐던 이유는 이곳이 티벳과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개방된 후에는 부탄 특유의 순수함을 찾는 여행객들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하하 계곡의 마을을 찾아가 하룻밤을 머무려고 합니다.
2: 이 부탄이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하밸리는 더군다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신비한 은둔의 왕국으로 실제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하 마을은 계곡을 따라 집이 늘어선 고산 계곡 마을. 주로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민들입니다. 요즘 부탄은 우기라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립니다. 얼른 예약한 민박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2: 하하 계곡에 있는 마을들을 좀 돌아보다가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팜스테이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농가 민박이 되겠죠? 나와서 기다리면
1: 고맙게 마중을 나와 계시네요.
2: 비가 오는데 나와 계셨어요?
1: 환영의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2: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이 하얀 스카프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고, 목에 걸고
1: 민박집 역시 부탄의 전통 가옥. 부탄에서는 이런 독특한 구조의 다층 가옥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각 층마다 공간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오늘로 숨줄의 지안입니다. 침잡이. 아마 오늘 침잡이고 잔재 잡님이라 신기 오늘 소바 됐다오나 오늘 지대로 침센도 때가 지나도 비길리세바도 오늘
2: 세월이 뭐 지나도 이게 느슨해지지 않고 점점 결속력이 아주 좋아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1: 계단이 좁고 가파른 건 생활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랍니다.
2: 야,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보세요. 계란 같기도 하고.
3: 아니, 뭔 소리야.
2: 줄줄 쫙 엮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3: 알고 떠나지도 않는 게 몰라. 곤동을 좀 마바바 털러라네. 미적세 털러라. 때 어느 날 곤도서 니마 추임소 봐. 때 곤도는 쫀장을라.
2: 안에 쌀하고 버터를 넣어서 뭔가 쪄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껍질만 남겨서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1: 하하 지역에서는 아직 토착 신앙 의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민박집 역시 집안 곳곳 그 흔적이 보입니다.
3: 또
2: 벽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0: 김밥 빈지.
1: 김밥.
0: 빈지.
1: 민지.
0: 몰라 몰라. 때 오늘 집나 냄비아진 때 레지미 스탑등 같이 아빠기 오늘 드지면라.
2: 화합과 협력을 뜻하는 불교 상징입니다. 손님을 위한 첫 대접은 부탄식 버터차 수자입니다.
1: 아, 향이 좋은 밀크티입니다.
2: 몸이 뜨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1: 부탄 카메라맨이 한 분 더 계시네요.
0: 이 아쉽노 놈. 나 아쉽노.
1: 여기 잠깐 와보세요. Please come. Please come.
0: 알겠습니다.
1: 정말 뭐 한눈에 봐도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3: How many families do you live in your house?
0: 나 같이 숨이라. 무알로 지령 같이 니라.
4: 대말라
0: 하면 심해네. 알로 마치고 주 알로 마치 니로 비소이라 오늘 봄 주주파나. 이거 부자근지. 대구 계시 대구.
3: 괜찮습니다. Which one is your mom? How old are you?
5: 12 years old.
3: 왜? Sixth grade.
1: 아 그렇구나. 야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아 요 또래라서 딸 보는 것 같아. 아빠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4: 아빠 미소.
3: 아빠 미소.
4: 아빠 미소.
3: 아빠 스마일.
5: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3: Really?
5: Yeah.
3: Very interesting. Because in Korea, you call 아빠.
5: 아빠.
3: Same. Same with Bhutanese.
4: 네 아빠 이답지.
1: 그 사이에 너 아빠라고 불러.
3: 이러신 것 같은데? 여기가 아빠? 그러면 우리는? 뭐?
6: New wife.
3: 큰일 나는데 이거?
2: 정말 먼 친척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민박집입니다.
0: 남게 나 나서 아빠도 지가지고 천여 마시나 참누 아빠도 소냐
1: 뭐라 아빠랑 뭘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0: 천여 마시나
1: 아빠가 돼버렸구만. 자 이제 소금을 좀 사갖고 그래요. 그 동네 조그만
0: 네,
1: 마트에 가서 자 소금을 사갑시다.
3: 어 비가 많이 오네.
2: 안 그래도 동네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3: 아 근데 다행이다.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정말 고맙게도 소금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냥 동네 마실이라도 나오겠네.
2: 여름 우기엔 일자리를 찾아 나가 있는 주민이 많아 동네가 한적합니다. 마트라고 해서 제법 클 줄 알았는데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이것저것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만물상회입니다.
3: 아기자기한 곳에 그냥 없는 게 없네.
2: 이 동네 유일한 가게입니다. 웬만한 생활용품부터 식자재까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3: 심지어 이거 말린 드라이드 피쉬도 있네?
1: 내륙국가라 아무래도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건조해서 먹나 봐.
0: 섬섬. 왜 내심으로? 아니 짜마 씹디 하니까 내면 왜?
3: 아니 원데이, 원데이 바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아우, 치지?
5: 감치고만무? 개, 아?
0: 개지.
5: 개지?
3: 야, 그럼 돈이 많이 남잖아. 뭘 좀 더 사먹을 거지. 뭐, 온 김에 사인 사먹어야지.
5: You what?
3: Me? No, for you.
5: For me?
3: 네.
5: 좀, 돈이.

0: 앉아. 나 저거 엉덩아.
1: 사준다는데 기껏 고른 게 음료 한 병입니다.
2: 그동안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네.
1: 남계리다와는 가게를 같이 다녀오며 제법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아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했더니 공책입니다.
3: 아, 아저씨가 이걸 읽을 줄은 모르지만 딱 보면 얘가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죠? 벌써 글씨에 이 아이의 성품이 느껴지네요. 너무 예쁘게 썼다.
4: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0: Math.
4: Math? Really?
3: 오,
0: Once in class 4, I got 20 out of 19.5.
3: 이야, 잘했네.
4: So what do you want to be?
0: A lawyer.
4: Lawyer?
0: I don't know how is lawyer, but who decides who's wrong or right, you know? I want to be that one because I can help people.
4: Justice.
3: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부탄에 왔을 때 정말 로이어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다.
1: 꿈마저도 참 예쁜 아이. 꿈을 꼭 이룰 거라 믿습니다. 계곡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또 하나 계단을 오르는데요.
3: 아, 이 계단이. 무섭네. 아이고, 여기가 보물창고구나. 지붕 위에 이렇게 고추도 말리고 식자재들을 여기다 보관하는 것 같아요. 아. 바짝 말려놨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1: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적은 지붕 아래를 곡식과 건초를 말리고 보관하는 천연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What do you cook for dinner?
5: 또 파샤.
3: 파샤?
1: 역시 반건조된 돼지고기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살코기보다는 지방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 돼지고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생각해보니까 겨울이 워낙 혹독하게 춥고 하니까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이 지방질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 팍샤파는 전통 요리의 하나인데요. 열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열을 낼 수 있는 고추를 넣어 함께 볶아내는 요리입니다. 고산지대에 딱 맞는 음식이네요.
5: 이마다시.
1: 고추는 부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3: 아, 치즈네 이게.
6: 언니 같은 거.
5: 마.
3: 다시.
5: 마.
6: 버터.
1: 버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버터와 치즈로 가공해 쓰기 때문입니다.
5: 이마다시나 차.
1: 고산지대라는 환경과 목축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부탄의 전통 음식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하지만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나는 고열량의 음식들입니다. 물론 맛도 있고요.
3: 또. 아, 라이스. 오케이.
5: 또. 파샤.
3: 파샤.
5: 타이만의 매수의 뭐다.
3: 아, 정말요? 왜냐면 음식을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0: 오늘의 저녁입니다.
1: 가리찔라, 가리찔라. 진짜 맛있어요. 아, 이 달에 달 자체도 구수하고 맛있지만 여기에 생강이 들어가서 그 풍미가 더 우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구나.
2: 포도도 먹네.
1: With your finger?
3: 네.
1: Can you show me how to eat with finger?
3: And so like we do it like this. Like we make it, smash it and.
1: 아, 그냥 먹으면 되는구나.
0: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손으로 먹는 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4: 이겼지?
5: 면도 사주는다.
1: 손으로 먹으니까 그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또 혀에서 한번 느껴지는, 야, 두 번 이렇게 느끼고. 맛은 뭐 여기 분들이 워낙 또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감칠맛 나고 훌륭한 저녁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5: 신나라.
1: I like it.
5: 진짜
1: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0: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데 이 가족들과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은 저녁입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피곤이 몰려옵니다.
1: 진짜 부탄의 시골집에 온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내일 부탄에서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0: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계곡의 밤. 저도 여느 때보다 깊이 단잠에 들었습니다. 하하 계곡에서의 이튿날. 비 내리는 계곡의 운무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하하 계곡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가족의 아침 일상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6: 아침에 신선한 소 젖을 짜러 갑니다.
0: 축사는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키우는 소에게 여물을 주고 젖을 짜는 것이 아침 첫 일상입니다. 부탄에서 소는 가축 이상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소는 생계수단이자 생활의 기반. 그만큼 사람들도 소를 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5: 제 이른다.
1: 아, is it easy?
0: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와 마주하다니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7: 아, you have to pull hard.
0: 그런데 아무래도 소가 보기에도 초보 티가 났나 봅니다.
1: 엄마야.
6: 화났구나. 이게 평소에 손길이 아닌 거다. 애들이 키기에.
0: 번갈아 놀란 송아지를 아이가 다정하게 안아줍니다. 둘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1: You like your friend?
3: Yeah, exactly. When he was small, he sat on my lap.
1: What do you feel when you hug? You tell?
3: He, like when I hug him, he hugged me back.
1: Ah, so what do you feel?
3: I feel happy that even cow have no sense of there, but they feel love.
1: Ah. 뭐 우리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동물들과 교감.

0: 조감하고 자연하고 교감하고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에서의 삶 자체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외양간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공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별이 아쉽기만 합니다.
2: 가든체라, 가든체라. 록세계.
3: 록세계.
1: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2: 정이 많은 아이예요. 록세계.
1: 부탄에 오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부탄은 행복의 나라가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함께여서가 아닐까요? 부탄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어쩌면 단순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할 것.
2: 집집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야, 이제서야 야크를 만나네요.
4: 신다말릇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5: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6: 어, 그럼요.
7: 당연하죠.
5: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6: 당연히
7: 지급되죠.
5: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6: 보장되나?
7: 네, 제 건 보장해줘요.
5: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6: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7: 네, 해줘요.
5: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6: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7: 제 건 다 해주는데.
6: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5: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6: 어머머, 8회?
5: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6: 우와, 대단하네.
5: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5: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6: 어, 그럼요.
7: 당연하죠.
5: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6: 당연히
7: 지급되죠.
5: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6: 보장되나?
7: 네, 제 건 보장해줘요.
5: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6: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7: 네, 해줘요.
5: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6: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7: 제 건 다 해주는데.
6: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5: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0: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상담하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단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5: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6: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바르게 달리는 뿔뽀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하 방통황제가 오셨습니다.
1: 그 영감이 갑자기 왜 나 어디 갔다고 해요?
2: 다 들었어? 아무리 안 반가워도 그렇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오랜만이야. 빈말이라도 인사도 안 하긴가 신통.
1: 아, 인사는 무슨.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웬일이야.
2: 손님인데 차 한 잔도 없나?
1: 뭔 말을 하려고 뜸을 들여?
2: 요즘도 인간계로 가는 통로는 잘 지키고 있나?
1: 갑자기 뭔 소린가?
2: 말을 더듬는 게 수상한데?
1: 그게 얼마 전 누군가 인간계로 넘어간 일이 생겼는데.
2: 뭐야?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일이?
1: 넘어간 자를 찾고 있으니 곧 찾아서 데려올게요.
2: 그래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 주니 나도 고백할 게 있네.
1: 고백?
2: 사실 인간계로 넘어간 게 우리 공주, 내 딸이네.
1: 뭐라고? 인간계로 넘어가는 건 금기인가 몰라?
2: 그렇지만 우리 공주도 황제가 되려면 인간계가 어떤 데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닌가?
3: 안녕, 내 이름은 미아야. 만나서 반가워.
2: 조용히 살펴보고 돌아올 걸세. 그리고 사고 안 나게 이 친구들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0: 아저씨가 있었어. 이야기 들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1: 공주님? 누가?
0: 누군 누구겠어? 응? 황제가 되기 전에 인간계를 알아보기 위해 넘어온 거야.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테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2: 여기 있는 동안은 들키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해.
0: 아, 알았다고.
3: 근데 문제가 생겼어.
1: 사고를 친 거야?
0: 무슨 얘기야?
2: 선계에서 문제아가 넘어왔어. 빨리 잡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1: 왜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
0: 왜 나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1: 응? 아! 심아!
0: 분명히 저쪽이었어.
4: 뭐가?
0: 큰 고양이 같은 게 뛰어갔다니까? 포근아, 너도 봤지?
4: 아무것도 없는데.
0: 분명히 봤는데.
4: 그만 돌아가자.
0: 이상하네. 분명히 봤는데.
4: 그만해.
0: 난 갈게.
4: 응, 안녕. 왜? 아빠!
5: 어?
4: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6: 응. 냉장고에 간식 있으니까 꺼내 먹어.
4: 네. 다녀오세요.
5: 그래.
4: 들어가자.
7: 거참. 선계 형사들이 와 있는 건 몰랐네. 걔들만 아니면 내가 인간계를 금방 꿀떡할 수 있는데.
8: 거기서 뭐해요?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요.
9: 어머, 위험해요.
7: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8: 그쪽한테 하는 말이에요.
7: 나?
9: 위험해요.
10: 누군가 있어.
7: 난 괜찮아요.
8: 일어난다.
9: 조심해요.
8: 응?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7: 이렇게 날 걱정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 밀리리요. 아하! 이건 뭐냐? 짭짤하네.
8: 내 휴대폰.
2: 나타났어. 가자.
1: 선계의 반응이야. 가봐야겠어.
0: 나도 같이 가.
1: 안 돼. 넌 집으로 돌아가.
0: 왜?
1: 넌 아직 인간계를 잘 몰라서 도움이 안 돼. 간다. 기다려. 가자.
11: 뭐야?
1: 빨리 출발해.
2: 가자.

0: 가까워지고 있어. 근처야. 저기다.
1: 아라니오. 가자. 난 뒤쪽으로 접근할게.
2: 쏴라 쏴. 쏘라 쏴.
3: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뭘 보여드려야 하냐?
4: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요.
3: 아, 주체할 수 없는 인기야.
0: 야!
3: 에? 뭐냐? 응?
0: 거기서 그만 까불고 이리 와.
3: 응? 에? 아우 깜짝이야. 또 너냐?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5: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
4: 그 사람 좀 구해주세요.
0: 선계로 돌아가.
3: 응? 선계로? 싫어? 밀리리야! 뭐냐? 쑥스럽네. 그래도 응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6: 네, 내일 조성신 피아니스트와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기사는 내일 저녁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지?
7: 밀리리야!
6: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8: 어?
6: 저쪽에 좀 세워줘요. 어,
8: 네? 무슨 일?

0: 무슨 일이에요?
1: 잘 모르겠는데 영화 찍는 것 같아요.
2: 밀리비아! 실력이 제법 있네. 그렇다면 그냥 아자자자자!
3: 멈춰!
2: 에? 넌 또 뭐냐?
3: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2: 해치? 문은 안 지키고 왜 여기 있냐?
4: 어? 여보세요?
5: 윤호야!
4: 오!
5: TV 뉴스에서 신기한 게 나와.
4: 신기한 거 뭐?
5: TV 켜보라고!
4: 아이, 알았어. 뭔데 난리야.
6: 지금도 인형탈을 쓴 사람이 위험한 소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4: 어?
6: 아, 갑자기 지붕 위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4: 위험하게 뭐 하는 거야?
6: 어?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4: 으아!
5: 어? 저건!
4: 뭐라고? 잘 안 들려! 지지지지지지지! 해치야!
2: 또 나타났네? 아, 정말 형사고 수문장이고 왜 날 쫓아다니냐고!
7: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3: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선계로 돌아가!
2: 싫어? 리리리리야!
3: 어? 하자!
2: 어휴! 피했냐? 계속 피해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거참, 미꾸라지처럼 잘 도피하네, 응?
8: 아직도 이러고 있네.
7: 어?
8: 벌써 잡았겠지 했는데.
7: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3: 주차하고 바로 온 거야!
2: 뭘 쉬고? 니네 싸우다 말고 뭐하냐?
3: 넌 내가 상대해줄게!
8: 아니야! 쟤는 우리 둘이 처리할게.
7: 그냥 한 번에 하자.
2: 왜? 둘이 같이 덤벼보게?
8: 얼레리요!
7: 얼레리요!

0: 머리도 날아가네.
1: 이봐! 애를 잡지 않고 저렇게 날려버리면 어떡해?
2: 저렇게까지 날아갈 줄은 몰랐는데.
3: 오랜만에 힘을 쓰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1: 하라리요?
4: 아무도 없는데?
3: 날 이꼴로 만들었다는 거지?
5: 복수할 테다!

0: 이어서 모두 함께 불순우가 방송됩니다.
1: 시트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습니다.

0: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 스톡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스네일.
1: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2: 아이 귀여워.
3: 어디가 제일 귀여워?
2: 너 반기신 거야?
4: 너 누구랑 얘기해?
3: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1: 봉시랑 부르면 대답하는 봉시리
4: 미니월드.
5: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6: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7: 얜 집 없어?

됐다.

0: 봤어? 지금 봤어? 저 많은 걸 혼자 하다니 대단해. 테스트는 통과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루나. 제 이름은 루나예요. 그런데 용염 요리사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에? 테이블에 예쁜 꽃을 놓으면 어떠세요?
0: 오,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좋아, 그럼 루나가 어? 준비를...
2: 그건 저희가 할게요.
0: 너희들이 한다고?
2: 하하, 우리가 실력을 보여드리죠. 얘들아, 잭, 브로기, 던턴. 우와!
0: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준다며!

0: 당장 정리해!
1: 히어로 협회?
2: 슈퍼제? 지금 냠냠시티 마술극장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서 출동해요!
1: 출동이다! 네!
2: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레시피스톤이 있다면 악당들이 나타날 거예요. 악당들이 마술 공연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네! 악당 녀석들! 어림없다!

0: 출동한 거야? 탄탄은?
1: 그게... 이게 안 빠져. 슈퍼잭, 냠냠시트를 부탁해.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0: 못 말려, 정말.
1: 악당들이 먼저 극장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어? 어? 벽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지? 매우 수상한데, 혹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 실력도 없는 주제 감히 체리포터님의 조수를 하냐고? 우리 자기 무대는 나 정도는 돼, 아우야! 체리포터님의 무대에서 환상적인

0: 입장권이 매진되다니. 겨우 몰래 들어왔어. 아까 그 녀석이 악당이라면 분명 레시피 스톤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서둘러야 해. 어? 신호음이 가까워. 근처에 있다. 찾았다. 레시피 스톤. 약당 녀석. 역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고 있었구나.
1: 뭐야, 다짜고짜 악당이라니. 난 악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거든.
0: 뭐?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 맞아? 처음 보는데?
1: 나도 너 처음 봐. 너야말로 악당 아니야?
0: 악당이라니! 난 냠냠시티를 지키는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어? 슈퍼잭? 용념 레스토랑의 잭?
0: 아니, 그게 누구야? 난 그냥 슈퍼잭이야.
1: 아, 그래. 그냥 잭이든 슈퍼잭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레시피 스톤이나 내놔.
0: 이건 절대 못 줘.
1: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

0: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누구야? 어라? 슈퍼제?
1: 어? 삐삐콘?
2: 이상하게 생겼네. 쟤는 누구야?
1: 삐삐콘은 진짜 악당이야.
0: 악당계 최고 미녀.

0: 중요한 소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마술 조수들 등장할 차례인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1: 우릴 마술 공연의 조수로 생각하나 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2: 체리포터님과 함께 무대에

0: 안 돼! 우리 체리포터님은 나하고 결혼할 거야!
1: 뭐래? 마술 실력도 별로면서?
0: 뭐라고? 악당계의 최고 미녀 마법사! 나 피피코는 마술 실력이 별로라고!

0: 시민들이 위험하잖아. 소용없어. 비비콘 눈을 봐. 이러다 극장이 무너지겠어.
1: 체리포터님 엄청 쳐졌잖아요. 이제 우리 가라네.
0: 어디 가요? 누구야?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게!
1: 레스 피스톤?
0: 그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롱버롱버로 롱가! 다들 내 결혼식에서 나가! 진짜 극장이 무너질 것 같아! 레스 피스톤을 잡을 수가 없어!
2: 짜잔.

0: 내 결혼식에 올래?
1: 싫어. 나 약속 있어.
0: 사랑해요, 체리 포터님.
1: 이겼다. 에? 어디 간 거지? 히어로 옆이다.
2: 수고했어요, 슈퍼제. 임무를 훌륭히 해냈군요. 히어로 포인트가 오를 거예요.
1: 야호!
2: 하지만 슈퍼제, 어? 오늘 임무에서 정체를 들켰네요.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안 돼!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다이노스터가 된 오즈. 더 스파이크! 너무 느려! 메야메야 덩 스파이크! 어? 우와! 어? 어?
7: 어? 말도 안 돼. 내가 진 거야?
8: 이런 실력으로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겠다고?
9: 한심하긴. 앞으로는 나랑 아는 척도 하지 마. 이제 알겠어, 루시오?
10: 넌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9: 하여간 못 말려.

0: 자자, 여러분. 다들 조용히 하도록. 루시오, 자리에 앉으렴.
1: 네.
2: 솔직히 말해. 너 설마 백스헌터야? 또 멀티버스를 지배할 속셈이냐고?
1: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백스... 누구?
2: 정체를 밝혀!
0: 스티븐, 루시오! 너희 둘 다 수업 끝나고 남아!
3: 네? 네?
4: 내가 왜 너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2: 특별한 꿈은 아니었어. 그냥 다들 날 비웃었고 네가 엄청난 악당이었어.
4: 에? 그거 틀림없는 예지몽이네. 아까 반 애들이 전부 널 비웃었잖아.
2: 그만해. 정말 너무하잖아. 당장 가서 잡을 테.
4: 답답하면 네가 잡아봐.
2: 잠깐, 스티븐.
4: 난 볼 일이 좀 있어서 간다.
2: 이대로 도망친다고?
3: 앞이 안 보여.
2: 미안해. 내 잘못이야. 양동이가 날아가는 바람에.
3: 괜찮아. 나도 영상을 보느라 앞을 잘 못 보고 걸었거든.
5: 고마워.
6: 오지? 어? 넌 다이노스터 루시오잖아. 루시오 맞지?
2: 뭐? 너 날 알아?
6: 그럼 당연히 알지. 네가 임무 수행할 때마다 현장에 있었어. 아, 증거로 사진도 찍어놨다고. 난 네 팬이야.
2: 아, 팬이구나. 그래, 고마워, 오즈.
6: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다이노스터가 내 이름을 알다니. 사실 난 지금 유치원에 여동생을 데리러 가던 길이야. 내 동생도 네 열성 팬이거든.
2: 그래?
6: 같이 가줄 수 있어?
2: 뭐? 유치원에 같이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러지 뭐.
6: 야호! 동생이 정말 좋아하겠다. 안녕, 토티! 내가 누굴 데려갈게!
7: 오빠! 잠깐, 저 사람은 다이너스터 루시오잖아! 진짜 루시오 오빠 맞지?
2: 그럼! 진짜 루시오 맞아! 안녕, 토티!
7: 나 오빠 영상은 전부 다 봤어! 최근에 새로 익힌 랩터 드라이브 스킬도 무지무지 멋있던데? 오빠는 최고야!
2: 정말 내 팬이 맞구나! 고마워!
1: 진짜 다이노스터가 확실해. 난 저런 다이노스터는 처음 보는데.
7: 무슨 소리야! 루시오 오빠는 진짜 다이노스터라고!
1: 그럼 변신하는 걸 보여주든지.
7: 그걸 꼭 봐야 알겠어?
8: 루시오,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2: 좋아,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다이노슛! 변신!

0: 저 정말 다이노스터가 맞잖아.
1: 이런 것도 보여줄까? 랩터 스파이크, 랩터 플로, 랩터 킥.
2: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굉장하다.
3: 루시오 오빠, 랩터 드라이브도 보여줄 수 있어? 우와,
1: 우와. 물론이지. 랩터. 어?
4: 루시오, 뭔가 이상해. 지금 근처에서 엄청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1: 뭐? 상황이 안 좋아, 얘들아. 어서 피해.
4: 저 스테고사

0: 진짜 멋있다. 나도 오늘부터 루시오형 팬할 거야.
1: 거봐, 내가 뭐랬어.
2: 역시 루시오는 정말 대단해. 나도 다이노스타가 되면 좋을 텐데.
0: 이제 경험치를 흡수할 수 있겠다.
3: 이제 괜찮아. 응? 좋아, 이제 포획만 하면.
4: 자리피켜 해성이.
0: 루시오형!
3: 또 너희들이야?
4: 네가 보고 싶어 할까봐 왔지. 공룡을 잡아, 지금 당장.
3: 당장 스테고리 풀어줘.
4: 하여간 성가시다니까. 볼라, 집게 출력을 최대로 올려.
1: 알았어요.
3: 왜 저러는 거지?
5: 퀀텀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어.
1: 갑자기 왜 저렇게 강해진 거죠?
4: 절대 놓치면 안 돼. 뭐라도 해봐.
1: 이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5: 루시오, 태고를 막아야 해.
3: 알았어, 해보자. 저 스파이크 전혀 안 통해.
1: 안돼 루시오, 어서 정신 차려.
4: 지금이 기회야, 도망치자.
1: 네, 대장.
2: 도티, 친구들이랑 여기 있어?
1: 오빠, 가지마!
2: 우리 애들 유치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어떻게 된 거지? 공룡이 아기 공룡으로 변했잖아?
6: 저건...
2: 이럴 수가!
1: 우등, 난 네가 좋아!
3: 얘는 퀀텀 다이노잖아! 오즈, 네가 다이노스터로 선택받은 거야.
2: 뭐? 내가?
1: 야호! 우리 오빠도 이제 다이노스터다.
2: 설마 내가 꿈꾸는 건 아니겠지?
3: 당연히 아니지.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다이노스터.
2: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루시오. 물어볼 게
4: 정말 많아. 다른 눈앞에서 놓쳤어요.
7: 새 퀀텀 다이노를 놓쳐? 대체 이를 어떻게 한 거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콩쥐라빗 유학생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쥐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뽀짝 콩쥐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착해야 해, 착하니.
2: 안녕, 난 윤이야. 난 유치원 친구들이 좋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3: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어머, 윤이야 고마워.
2: 선생님을 도우면 마음이 즐거워.
4: 자자, 간식 먹자. 장난감 정리하고 책상 앞에 앉으세요.
5: 아싸, 샌드위치.
6: 맛있는 냄새.
7: 윤이야, 네가 갖고 온 장난감도 아닌데 왜 네가 정리해?
3: 아, 뭐 어때. 아무나 정리하면 되지.
7: 같이 하자.
3: 고마워.
7: 빨리 하고 관심 있어.
3: 좋아.
4: 다 모였어요?
8: 네!
9: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내가 먼저 왔는데.
2: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시우가 실망하겠지?
9: 자, 나 먼저 타.
10: 우와, 너 진짜 착해. 나 딱 50번만 탈게.
9: 그래.
7: 눈이 저 머리핀 예쁘지?
10: 응,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 아, 이거?

0: 같이 가. 49, 50. 나 다 탔는데.
1: 자, 우리 어제 인어공주 책 읽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인어공주 동국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
2: 선생님, 저 인어공주 하고 싶어요.
1: 인어공주?
3: 네. 야, 남자공주가 어딨냐?
2: 여기 있는데.
1: 자자, 역할은 제비뽑기로 정할 거예요. 자, 친구들이 여기서 종이를 한 장씩 뽑을 건데 종이에 적혀있는 역할이 우리 친구들이 맡은 역할이에요. 알았지?
4: 네!
1: 자, 우리 지아부터. 자, 하나씩. 다음에 하나씩 보지 않고 뽑으면 돼요. 좋아요. 자, 하나씩 천천히. 선생님은 적을 거 가져올게.
5: 제발 제발 인어공주 나와라.
6: 싫어, 제발 인어공주가 나오기를.
7: 제발 제발 죽을지마. 살려주세요.
6: 인어공주.
8: 나 인어공주야.
6: 나 마녀야. 인어공주 누구야?
8: 나.
6: 죽겠다. 나 마녀 싫은데.
8: 근데 마녀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야.
6: 그래? 그럼 윤희 너가 마녀 역할 할래? 나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리고 너 연구 엄청 잘하잖아.
5: 응? 야, 제비뽑기로 정한 걸 왜 바꿔?
6: 왜 못 바꿔? 이렇게 바꾸면 되지.
5: 아니, 그래도 규칙상 그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9: 어떡하지?
6: 내 맘인다?
9: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은데 힘이

0: 윤희야. 착한 아이는 친구를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윤희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윤희는 할 수 있어. 친구한테 인어공주 역할
1: 양보할 수 있어. 있어. 혜민아.
2: 오, 비상, 비상! 친구 마음만 소중한 줄 아는 윤희의 마음이 위험해! 윤희를 마음의 방으로, 응?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갑자기 여긴 어디지? 저기 누가 있나 봐.

0: 윤희를 위해서 마녀 옷을 준비해야지.
1: 마녀 옷?
0: 어? 윤희 왔구나. 나 지금 윤희 너의 마녀 옷을 손질하고 있었어. 인어공주에서 마녀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니까.
1: 아, 근데 너 누구야?
0: 나? 착하니. 윤희 너의 착한 마음. 윤희가 친구한테 양보도 잘하고 선생님도 잘 돕는 거. 다 이 착하니 때문이지. 아, 네가 희민이한테 인어공주 양보한 것도 나

0: 이 착한 이가 시켰어.
1: 아, 근데 나 아직 인어공주 양보 안 했는데.
0: 허, 뭐? 아, 윤희야, 왜 그랬어? 너 착한 아이잖아. 착한 아이가 양보 안 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되지.
1: 아니, 나도 양보하려고 했어. 했는데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어.
0: 그럼 빨리 가. 가서 친구한테 인어공주 양보해, 빨리.
1: 알았어.
2: 잠깐!
1: 아, 깜짝아.
2: 윤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인어공주 역할 하고 싶지? 아, 그치?
1: 하고 싶어.
0: 아니야, 아니야. 욕심내지 마. 윤희, 너 친구가 속상해해도 괜찮아?
1: 안 괜찮아. 친구가 속상하면 나도 마음 불편해.
0: 들었지? 우리 윤희는 이런 아이라고. 자. 친구 좋아하라고 그네도 양보하고, 친구 좋아하라고 머리핀도 빌려주고, 친구들을 위해 잡기놀이도 같이 하는. 그렇게 친구들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바로 윤희라고.
2: 맞아, 윤희 정말 멋져. 최고야.
0: 그렇다니까.
2: 근데 윤희 마음은?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주는 거야?
0: 어?
1: 내 마음?
2: 그네 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윤희 마음.
1: 나도 그네 타고 싶은데.
2: 오늘 처음 하고 온 머리핀이라 빌려주기 싫었던 윤희 마음. 인어공주 역할 뽑아서 기뻤던 윤희 마음은 누가 알아줘?
0: 그건 딴 친구들 마음 생각하느라 윤희의 마음은 생각 못했네.
2: 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진짜 착한 마음이야.
0: 맞아, 윤희야, 미안. 나 착하니 내 주인 윤희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그래, 인어공주 하고 싶은 윤희의 마음도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 역할 희민이한테 양보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3: 불안한 마음.
2: 불안이 네가 갑자기 왜 나와? 지금 얘기 다 잘 돼가고 있는데.
3: 나 불안해서 왔지. 이 윤희가 친구한테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양보 못해 라고 했다가 친구가 윤희를 싫어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0: 그럼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윤희야, 그냥 친구한테 양보해.
4: 양보해, 양보해.
2: 자자자자, 착하니 불안이 둘 다 그대로 멈춰라. 아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1: 근데 댕댕아, 나 어떡해? 불안이 말대로 내가 인어공주 양보 안 해서 희민이가 나 싫어하면?
2: 그래서 희민이가 윤희를 싫어하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 뭐.
1: 할 수 없다고?
2: 그래, 희민이가 윤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희민이 마음이니까 윤희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순 없는 거거든.
1: 그래도.
2: 근데 희민이가 진짜 진짜 좋은 친구라면 아마 윤희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0: 희민이한테 가서 네 마음을 잘 이야기해봐. 어때? 할 수 있겠어?
1: 할 수 있지? 해볼게.
0: 이야! 윤희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2: 나 이거 진짜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야?
0: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아, 자착하니?
2: 나 이거 정말 주는 거야? 그럼 너 많이 해?
3: 아, 저 희민아.
2: 응?
4: 어떡해?
5: 아, 불안아, 좀!
3: 사실 나도 인어공주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바꿔줘. 미안.
2: 아,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내가 많이 하지 뭐. 괜찮아. 나도 연기 좀 되거든.
6: 나는 많이 해봐.
7: 와, 진짜 마녀 같아.
8: 와, 마녀랑 똑같이 생겼어.
9: 와, 진짜 마녀 같다.
10: 그니까.
11: 아차, 지아야. 그 머리핀 이제 돌려줄래?
12: 맞다, 깜빡했어.
11: 자, 고마워.
13: 자자자, 우리 이제 역할 한번 적어볼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풀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꼬마 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 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5: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 구조대 출동.
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쫓아.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5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화산이 부글부글.
2: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구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아마. 훈정,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3: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1: 공룡놀이?
3: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1: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3: 좋아.
4: 할아버지!
5: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6: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인나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 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4: 한번 해보자!
1: 그러면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5: 할아버지가 됐는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개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게 좋겠군.
7: 엇! 비우, 우, 푸, 히어, 으, 리을, 글, 비우, 우, 푸.

0: 기억, 으, 릴, 글. 부글부글.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2: 기억! 전지! 어? 훈민정은? 기억!
3: 천지는?
2: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1: 정말?
2: 정말?
1: 어? 어?
2: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4: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2: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4: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5: 모마, 자마.
6: 아야!
7: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라는 거죠?
2: 맞아.
7: 시옷이랑 시옷. 시옷이랑 시옷. 아! 호수! 호수 아닐까?
8: 호수? 내가 가볼게. 헛!
9: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7: 그럼 히읗시옷.
10: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시옷이 들어가.
11: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10: 게다가 엄청 맛있어.
7: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9: 저게 뭐지?
10: 아까워서 놀려던 건데 이제 터졌나 봐.
11: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9: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2: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9: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1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6: 네! 모음, 자음, 변신!
12: 이읗, 여, 잇, 월사, 변! 시옷, 이읗, 월사, 신!
2: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10: 저기 화산이 있어요.
11: 어서 가보자.
2: 어? 용암이야.
9: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1: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0: 네, 조심하세요.
1: 아, 한글용. 아,
2: 천지?
3: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 더 강력하게 터지다.
2: 모두 조심해.
4: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5: 부모야?

0: 보이지 않아. 나한테 맡겨.
1: 떨고 있니?
2: 태극공 회오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4: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시옷, 이, 기역, 식,
7: 디귿, 아, 밥.
6: 용암이 식다.
3: 내가 글자를 찾을게.
0: 헛! 나머진 내가 쓸게.
6: 욕망치로 오!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맞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휴시 와를 만나 화, 시옷이 아와 니음 만나 산, 화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10: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5: 네.
10: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5: 네, 할아버지.
10: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 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5: 아하.
10: 모두 긴장해.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팡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2: 와, 신기하다, 신기해.
3: 우리 그럼 한글 과자를 먹을까?
4: 와, 할아버지 최고!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커링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0: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조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디야!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하마가 우지직.
6: 하마 저거 봐 저거 봐.
7: 뭔데?
6: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8: 똥을 뿌려서 여긴 내 땅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뭔데?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7: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8: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7: 햇빛?
8: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7: 정말?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9: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10: 이렇게 중요한 때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9: 아, 참.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11: 대변?
9: 예, 한글 용사.
12: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어? 이 넘어지다!
9: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이방추다.
13: 움직여지지가 않아.
1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0: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 우, 푸, 지읍, 이, 지, 지읍, 이, 기역, 직, 부지지.
1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3: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10: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12: 천지!
13: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15: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0: 잡고 말겠어.
1: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3: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4: 아, 해마! 해마 아닐까?
5: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2: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6: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3: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해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2: 그러게. 어?
4: 해마!
2: 해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3: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7: 계속 해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은
5: 해마?
8: 해마 안 탔다!
9: 한글 용사?
5: 자, 어서 피하세요.
9: 감사합니다.
5: 좋.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4: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6: 자음 모음 준비됐지?
4: 네.
2: 모음,
4: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은님 있어요. 저게 뭐지?
2: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저기 또 희은미음이 있어요. 하마야.
3: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알겠어요.
0: 모두 피해! 헛! 슛! 점!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3: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4: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0: 더 강한 마법?
4: 부지지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지!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지!
5: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1: 아, 우리도 우산 가져올 거야. 그럼 하마톱이 막는 건데!
0: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3: 하나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아시라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0: 좋은 생각이야.
1: 자음 모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힛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2: 멈췄어. 성공이야. 야호!
4: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5: 천지대장님, 저 또 마법 됐어요. 아!
4: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2: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1: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2: 하마 피부가 다시 촉촉해졌어. 오, 기분 좋은가 봐.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하! 예.
1: 아는 내가 쓸게. 얍!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6: 미음이 아르마나 마.
7: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어허허.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2: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6: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2: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9: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꽝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2: 우와.
10: 역시 하마 대단하다.
9: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7: 우와.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2: 플러스
3: 블러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4: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기사 트리오 브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브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색 최강 용사 카봇 브랜드 카봇 GX 키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5: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6: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2: 미라!
7: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빠른데?
0: 이쪽으로!
1: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2: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2: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3: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1: 어디로 간 거야?

0: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1: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잡았다. 어?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1: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0: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1: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떴어.
1: 어?
0: 안에 누구 없어?
2: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1: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3: 알았어.
1: 구조용 루프 액션. 으야.
0: 내 코.
1: 저쪽이야. 컨테이너 사이로 접자.
3: 나도 데려가.
1: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4: 반대쪽으로 가자.
2: 완전히 갇혔어.
5: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꽁지?
5: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2: 잠깐!
1: 꽁지야!
2: 우리 꺼내줘, 당장!
5: 위대한 슈퍼 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1: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0: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5: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3: 난 도망갈래!
1: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4: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6: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7: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낙타기 액션! 비야!
1: 구조용 루프!
7: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5: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어?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2: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4: 멋지다.
7: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4: 각오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어? 말도 안 돼. 이건